0: 이번 정류장은 전도, 전도역입니다. 아, 더 간드러지게 할 수 있었는데. 아, 살짝 부끄러웠어요. 자, 이번에 도착한 정류장은 전도역입니다. 네. 아, 왜냐면 제가 버스 안내한 이 음성을 조금 구현해보고 싶어서. 아.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1: 느낌 좀 나요.
0: 아 그래요? 네. 아, 앞으로 좀 더 분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쑥스러웠어요. 자, 무튼 이번 정거장은 전도역입니다. 자, 목사님 이번 네. 정거장에서는 어떤 미션을 저희가 좀 수행하면 네. 될까요?
1: 각자 마음속에 이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0: 있어요. 겁니다.
1: 네, 그분들의 성함을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0: 아. 그 이제 전도 대상자라고 하죠.
1: 네, 그렇죠.
0: 그 전도 대상자분들 성함들을 적어서 보내시면 된다.
1: 네, 그렇죠.
0: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도 대상자분들을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우리 목사님께서 또 어떤 걸 해주시나요?
1: 한 분은 네 성함을 추첨해서 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0: 너무 네. 좋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 정말 전도는 이 사람의 힘이 그러니까 아. 중보 기도의 힘이라는 게 맞겠네요.
1: 그럼요.
0: 네, 중보 기도의 힘이 절실하게 필요한
1: 맞아요,
0: 일이잖아요.
1: 맞아요.
0: 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전도역에서는 우리 방송 가족분들 내가 정말 전도하고 싶은 그 사람 네,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오늘 그분들 중에 한 분을 추첨을 해서 저희가 선물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로 보내시면 되는데 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성함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혹시 어떠한 사연이나
1: 그렇죠. 그럼 또 좋죠.
0: 이야기가 네네. 있다면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더더욱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면 왜냐면 저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1: 네, 맞아요.
0: 오, 문자가 바로바로 들어오고 있어요. 아, 우리 그렇죠. 2949번님 이금희님,
1: 네.
0: 5065번님은
1: 네, 최정규님
0: 이분도 보내주셨네요.
1: 네, 이경미, 이채연 두 분이십니다.
0: 네, 네. 맞습니다. 우리 2862번님 남편 네. 류진수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 기도해달라.
1: 네, 그렇죠.
0: 또 이렇게 보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문자 쭉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 분을 또 선정을 해서 오늘 또 함께 기도도 하고 선물도 당연히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분께도 드릴 수 있도록 두 세트를 챙겨서 보내드릴 테니까 네. 여러분 많이 많이 아우.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우리 안내양이 후하십니다.
0: 그럼요. 네. 원래 이 기사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네, 제가 막 쓰고 있어요. 해픈 네, 안내양이다. 말씀을 드려보고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좀 이렇게 마음에 품고 계신 전도 대상자가 또 있으신지.
1: 네. 늘 목사님들이 품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작년 말부터 저희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0: 네.
1: 며느리가 너무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우리 사돈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참 기도가 많이 되고 너무 반가운 소식은 네. 최근에 제이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
0: 네. 축하드립니다.
1: 너무 감사하죠.
0: 네. 어떻게 좀 마음의 변화가 있으셨나 보네요.
1: 참 좋았대요. 좋았다 네. 그러고 아, 좀 특별하잖아요.
0: 아,
1: 사돈이 설교하는 설교를 듣고
0: 맞아요.
1: 그런 경험들을 했는데 참 좋으신 분들이신데
0: 네.
1: 우리 예수님 만나면 너무 더 좋을 것 같아요.
0: 아멘. 네. 진짜 또 좋은 분 드릴수록
1: 네.
0: 네, 정말 예수님 믿으셨으면 좋겠다
1: 그럼요, 그럼요.
0: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1: 네,
0: 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마음에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 하면 딱 생각나는 분들이 있는데
1: 너무 궁금해요.
0: 사실 제가 어제 제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아이를 낳았어요. 출산을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친구가 사실 어제 뭔가 약간 느낌이 와서 잘 지내? 요즘 좀 어때 몸은? 이랬는데 그날 저녁에
1: 예.
0: 이 친구가 출산을 한 거죠.
1: 이야, 축하네.
0: 제가 이 친구를 두고 정말 많이 기도를 했어요. 지금
1: 네.
0: 말하다 보니까 울컥할 것 같은데 진짜 많이 기도를 했고 하나님 이 친구가 제가 말하면 안 믿을 것 같아요. 이상하게도 뭔가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너무 야물딱지게 본인의 삶을 풍성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친구라서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1: 네.
0: 하나님을 찾을 공간이 없겠다
1: 네,
0: 이런 생각을 하는데
1: 그런 생각이 들죠. 네.
0: 네, 어제 정말 이제 그 친구가 낳은 그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 이 모녀가 네,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0: 함께 기도해야 하는데, 그리고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좀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던 친구가
1: 아멘.
0: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과 또 목사님께 약간 중보기도 요청을 좀 드려야겠다. 네.
1: 이제 새로 출산한 아이까지 함께 위해서 기도해야
0: 네,
1: 되겠다, 그죠? 네.
0: 맞습니다.
1: 반드시 그날이 올
0: 아멘.
1: 겁니다, 그날이.
0: 아멘. 그분이시고, 사실 다른 분은 저희 작은 아버지세요. 방송을 듣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네. 저희 작은 아버지가 뭐랄까, 되게 순수하시고 참 맑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또 믿음이 좋은 분이셨고 해서 교회를 다니셨다가, 아휴, 참 안타깝게도 교회를 이제 안 다니고 계신데, 다시금 그 생명의 문이 좀 활짝 열렸으면 좋겠다,
1: 아멘.
0: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지금 또 여기 지금 계속해서 전도 대상자분들 성함을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2053번님, 저희 아버지 이옥재님, 우리 어머니 조길자님입니다라고 하셨기도 하셨고요. 남편분 이름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아무튼 그러신데, 사실 가족 구원이 참 어려워요.
1: 가장 힘들죠.
0: 그쵸?
1: 힘들죠.
0: 네.
1: 그런데 가장 하고 싶고 가장 절실하죠.
0: 맞습니다.
1: 네.
0: 그래서,
1: 그래서 될수 있습니다.
0: 아멘! 아멘! 아,
1: 되더라고요.
0: 그래요?
1: 네, 돼요.
0: 목사님의 경험담이신가요?
1: 그럼요.
0: 오.
1: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장로님이 되신 분도 계시네요.
0: 진짜요?
1: 그럼요. 저희 장로님 지금
0: 우와!
1: 그런 분이에요. 네, 시간 오래 걸리지만
0: 네.
1: 정말 묵묵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묵묵히 기도하시는
0: 아멘. 와,
1: 거예요. 네,
0: 그러시군요.
1: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특히 전도는 우리의 열심과 친절과 배품 이런 것들이 동원되긴 하지만은
0: 네.
1: 그게 딱 일치돼서 그 영혼이 교회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0: 네.
1: 하나님이 뜻하지도 않은
0: 아멘.
1: 정말 기가 막힌 방법 아니면 정말 생각하지 못한 그런 만남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0: 아멘.
1: 구원할 영혼은 반드시 구원하시더라고요.
0: 아멘, 아멘. 오늘 그 믿음 붙들고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문자를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 8036번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 목사님 한번 소개해
1: 네,
0: 주세요.
1: 30년 넘게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 새생명 축제에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아멘.
0: 할렐루야.
1: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멘.
0: 아멘. 이야.
1: 야, 30년. 그렇죠. 대단하세요. 30년을 기도하시는 분도 대단하시고,
0: 그러니까요.
1: 30년 동안 안 가신 분도 대단하시고,
0: 그러네요.
1: 그렇던 분이 30년 만에 가시는 것도 대단하시고.
0: 그러니까요. 할렐루야. 이 일이 진짜 일어납니다.
1: 일어나요.
0: 네.
1: 네.
0: 우리 8036번님 얼마나 기도하셨겠어요.
1: 그렇죠.
0: 네. 인생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진하고 깊은 기도를
1: 네.
0: 30년 동안 정말 사골 우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었는데,
1: 네.
0: 진짜 하나님께서 이번 주일이라고 하시네요. 네, 새생명축제. 이 자리 가운데에서 그 영혼을 꽃피게 하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아멘.
1: 네.
0: 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문자를 조금 더 기다려보면서 저희는 찬양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95장, 통일 찬송가 82장의 찬송가를 우리 전은주 간사님의 음성으로 함께 할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0: 네, 찬양 듣고 왔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정말 마음과 심금을 울리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너무 많았어요. 네, 그런데 정말 어렵게 저희가 한 분을 지금 전화를 통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청취자분께서 또 허락을 해주셔서 이 시간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1: 반갑습니다.
0: 우리 7946번 오늘 새싹을 달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네,
1: 네네.
0: 오늘 처음으로 극동방송에 좀 문자를 보내주셨나요?
1: 네, 그렇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사실 지금 문자 내용을 저희가 보고 있어요. 주지환이라는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는데, 좀 어떤 상황이신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친구인데, 이제,
0: 네.
1: 간암 판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이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최근에 간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1: 네네, 그렇습니다.
0: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고요.
1: 이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0: 그러시군요. 지금 그러면 혹시,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 상황일까요?
1: 길게는 6개월, 일 수도 있고, 뭐, 짧으면, 뭐, 네,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아유, 얼마나 우리 또 친구분이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실까 싶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서로 알게 된 사이신 거예요? 친구라고 하셨는데.
1: 네, 그냥 사회에서 이렇게 만나서 그냥, 네, 잘 지내고 있는 친구고, 뭐, 조금 더, 이렇게, 다른 친구들보다 더 깊게 사귀고, 이렇게 지냈던 친구였거든요.
0: 그렇군요.
2: 그러면 이분은, 전혀 교회와는 관계가 없으신
1: 네,
2: 분이신가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러니까, 신이라는 건 있지 않다. 뭐, 이렇게 계속, 네,

0: 얘기하고 있고, 제가 기도는 계속 하지만, 힘이 부족한 것 같아서, 네.
1: 근데, 정말 전혀 부족하지 않으실 겁니다. 네. 네, 다만, 저희가 함께 기도해드리면, 네, 또 하나님께서 네. 그 기도를 또 들어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
0: 네네.
1: 이 시간 우리 주지환님, 네, 지금 간암 판정으로 인해서 호스피스에서 지금 남은 여생을 또 보내시며 기다리고 계신 우리 그분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실 텐데 목사님 네. 주지환님뿐만 아니라 또 많은 분들도 네. 문자를 주셨죠. 네, 네. 네, 또 같은 입장으로서 네. 생의 마지막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네. 참 많으신 것 네. 같습니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네. 우리 방송 가족분들 그리고 지금 전화 연결해 계신 성도님도 함께 손 모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네 고맙습니다.
2: 지금 든 생각인데 혹시 주지한 친구분께 네네. 방송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있으시면 좀 해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0: 아, 눈물 날 것 같아. 하나님께서 항상 기다리고 계시니까 하나님 손을 붙들면 마음의 평안과 그 천국의 소망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꼭 만나고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
1: 아멘.
2: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품고 이름을 품고 기도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 주지환님 이제 호스피스 병동을 준비하며 계십니다. 이 땅에서의 육의 시간은 의사 선생님들은 얼마 남지 않다고 하지만 우리의 육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후의 시간을 궁금해하고 알 수 있는 그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2: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렵고 많은 생각들이 들겠습니까? 누구의 말도 안 들릴 수도 있지만 또 그동안 듣지 못했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때라고 믿습니다.
1: 아멘.
2: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국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1: 아멘.
2: 그 아프고 이 시간 동안 천국에 소망을 품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1: 아멘.
2: 그 입을 열어 신이 없다다는 입술에서 하나님이 궁금하다, 하나님 믿고 싶다,
1: 아멘.
2: 천국 가고 싶다라는 그 입이 열릴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친구의 네. 기도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2: 그리고 여기 많은 분들이 함께 보내신 모든 전도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상황과 행편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살리고자 하시는 그 영혼들 반드시 살릴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2: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2: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성도님.
0: 네.
1: 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참, 우리 또 친구분을 위해서 이렇게 용기 내주시고, 네, 그리고 정말 기도 요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 친구분님 성함까지 보내주셨으니까 저희가 잊지 않고 기도할게요. 하나님께서
0: 네,
1: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문을 여실 겁니다.
0: 네.
1: 네. 힘내시고요. 저희도 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과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목사님.
2: 네.
1: 참 그렇습니다. 이 급박한 상황에 오면 더 간절한 마음으로 찾을 수 있기에 가끔은 그래서 응답을 빠르게 안 하시나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2: 네.
1: 근데 정말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중보자가 있기에
2: 네.
1: 하나님께서 꼭 이 영혼을 살리실 거라고 저희가 그렇게 믿으면서
2: 아멘. 아멘.
1: 남은 네. 하루하루를 보내야겠죠.
2: 네.
1: 네. 네, 너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오늘 또 많은 분들 문자를 주고 계세요.
2: 네.
1: 우리 0698번님 한번 문자 보내주셨는데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2: 가족, 아빠, 동생, 남편, 주니어를 만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1: 아.
2: 손상곤, 손슬기, 김동성,

0: 한국에서 다 같이 만나고 싶어요. 오늘 새로운
1: 아멘.
0: 회사 사옥 이전을 위해 외근 업무 중이라 마침 이상준 목사님 새로운 방송 들을 수 있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1: 오,
0: 화이팅!
1: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어요.
0: 네, 집사님도 화이팅.
1: 네. 이렇게 보내주셨고 또 우리 그 지금 4420번님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미국에 계신 저희 스승이신 선생님께 연락을
0: 네,
1: 드렸다.
0: 아, 잘하셨어요.
1: 네, 이런 이야기를 네. 하면서 선생님께서 아직 천주교 신자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네, 그래도 아침부터 서로 좋은 통화를 했는데 네, 우리 주님께서 이 선생님을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네. 또 하셨습니다. 우리 또 422 4번님께서는 이렇게 보내셨네요.
0: 가족구원 장복순, 허상진, 안호키, 이천, 이상열, 안금자 우리 아이들까지도 날마다 구원받길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0: 날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1: 아멘. 우리 565번님께서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최정규님 90하나로 이제 연로하시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천국에 가셔야 하니 목사님 복음 받아들일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네. 하셨습니다. 뭐 물론 우리가 오늘 저희 시간이 좀 짧아서 이제 준비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전화는 못했지만 목사님 저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할 거잖아요. 그렇죠?
0: 네, 그렇죠. 우리 그리고 울산 극동 방송 중보 네. 기도팀이 있습니다.
1: 아멘.
0: 네, 제가 맞습니다. 거기 회장입니다. 아. 네, 열심히 기도할 겁니다.
1: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송에서 기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네.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괜찮은 아침 마무리를 지어야 할 시간입니다. 목사님 네. 끝인사 좀 전해주셨으면
0: 네,
1: 좋겠어요.
0: 오늘 스승의 날인데 당연히 학교 선생님들 스승들도 찾고 하는 것이 꼭 해야 될 일이고 주일학교 선생님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해주시고 감사 표현하시고
1: 맞습니다.
0: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다니고 있는 부모 아이들의 부모님들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께 감사의 메시지 하나 보내주시면 네. 힘날 것 같습니다. 영혼을
1: 맞습니다.
0: 살리는 일이거든요.
1: 아멘.
0: 네. 주일학교 선생님들 화이팅입니다.
1: 화이팅.
0: 축복합니다.
1: 네. 네, 오늘 스승의 날 기념으로 함께했습니다. 더불어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계신 전도 대상자와 또 찬양까지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보냈는데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신 모든 고백 하나님께서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에 품은 그 전도 대상자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가장 아름다운 때에 천국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저희 천국 직행 107-3번 버스 모든 사람들 다 타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기를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옥동 사랑의 교회 이상준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천국 직행 107-3번 버스
0: 오라이.
1: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여기서 바로 인사드릴게요. 괜찮은 아침 한 주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오전 8시 20분에 다시금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괜찮은 아침 김아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하게 살아가 주세요.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영적 아비가 되는 한세로 교회 최종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변화된 야곱, 축복의 사람 야곱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과연 사람은 변화될 수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주변에 변화된 사람보다도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오늘 야곱 인생의 마지막 그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여졌는지, 그 뭘 술수가 능했던 이 사람, 장기가 많았던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놀래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탐욕적인 사람입니다. 양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취해서라도,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탐욕적인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그는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속에 나타난 야곱의 마지막 인생의 삶을 보게 되었으면 야곱은 변화된 사람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야곱의 변화는 야곱 자신의 스스로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끊임없이 만나주시고 끊임없이 넘어질 때마다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시고 다듬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승리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가 야곱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지도 않습니다. 능력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가 끊임없이 여러분 가운데 또 찾아오시고 마음의 문만 열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마침내 하나님은 복의 사람으로 야곱을 쓰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으로 세워가는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으로 그런 변화가 되었겠습니까? 야곱의 생애를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돌아보면 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야곱은 탐욕적인 사람이었지만 그의 말년의 인생은 자족하는,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3장 1절로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온 곡식을 다 먹으며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계속 기근이 지속이 되어진 시간입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온 양식이 다 이제는 야곱 가정에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시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서 자기 자녀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서 다시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할 때에 많이 구해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사오라, 필요한 양식만큼 가지고 오라는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보게 되었으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말에는 조금이란 말이 그에게 합당한 말이 그의 인생을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먼저

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아행님보다 먼저 손을 내민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장자권을 취하게 해서 금모술수로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버지 눈을 속이면서 욕심을 부린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야곱을 훈련시키시고 다듬어서 변화를 시키십니다. 지금 야곱의 가족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이런 창세기 46장 26절을 이하를 보게 되었으면 약 60명의 가족입니다. 60명의 사람이 있는데 양식을 구하러 올 때에 많이 구두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가져오라 이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야곱은 이제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족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거둬둬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자족하고 감사하고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9절의 말씀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려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선적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의 큰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더 취하고 싶고 더 요구하고 싶고 더 탐욕을 부리고 더 욕심을 부리는 인생은 만족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은혜의 세계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런 사람은 비판의 사람이 되고 절망의 사람이 되고 비교의 사람이 되고 요놈 올 시대에 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상대적인 빈곤에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옛날에는 매스컴이 발전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해서 문자 보내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발전하지 않을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몰랐어요. 저 친구가 어떤 음식을 먹는지 저 친구가 어디를 갔는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는지 몰랐는데 요즘은 여러분 저 친구가 무슨 음식을 먹는지 바로 1분 만에 알아요. 왜 밥 먹을 때마다 사진 찍어가지고 올립니다. 내가 이거 먹었지롱. 내가 이거 어디로 갔지롱. 그러면서 여러분 다 여러분 음식을 먹는 순간에 바로 사진이 올라가니까 자기가 집에 있다가는 소외된 감을 느껴가지고 끊임없이 소외되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는데 오늘 만족이라는 말, 자족이라는 말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란 생애 가운데는 만족이란 단어가 거기에는 없었습니다. 늘 욕심을 부리고 늘 사기를 치고 늘 속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방법으로 취하고 싶은 그런 삶을 그가 살아왔습니다. 오늘 사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이 땅이 올 때 가져온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 땅을 떠날 때도 여러분 하나도 가지고 간 것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야곱의 생애는 끊임없이 경쟁하며 살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훈련시키시고 다듬어서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로 11절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에서 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안에서 주신 은혜 아래서 붙들려 살아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뿐만 아니라 영생을 다없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만난 사람은 달라집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욕심이요 야곱의 삶은 탐욕의 사람이지만 그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서는 더 많은 것을 취하기보다는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베푸는 자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야곱처럼 여러분 변해졌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년 전에 예수 믿는 것과 지금과 여러분 달라졌나요? 달라져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 만나면 달라져요. 진짜 하나님 만나면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겁니다. 내 기질이 변합니다. 내 성격이 변합니다. 내 삶이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천성은 못 바꾼다는 말은 세상의 말이지만 오늘 하나님 만난 사람은 여러분 야곱 인생을 보면 바꾸어지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탐욕적이요 자기 중심적인 야곱이 변화되었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질과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어져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참으로 좋아지는 인생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어도 달라져야 되고 여러분 말씨도 달라져야 되고 여러분 걸어가는 환경도 달라져야 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서서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는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마지막 말년의 인생의 삶이 자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조금 사가지고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변화되어졌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신뢰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3장 14절입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었으면 이제는 양식이 다 떨어져서 두 번째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자식들을 보내는 그 장면입니다. 이제는 야곱이 불러서 자식들에게 양식이 다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앉아있으면 우리가 다 굶어 죽으니까 애굽 땅으로 다시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자녀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양식을 구하러 갈 때는 이번에는 우리 혼자만 가면 양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베냐민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앞에 설 수 없다고 거기에 총리가 되시는 사람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야곱이 대성통곤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라는 자식도 없어졌고 시몬이라는 자식도 거기에 볼모로 잡혀져 있고 네 아들 막내 베냐민까지 데려가서 없어지면 나는 어떻게 사람 말이냐, 나는 솔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굶어 죽을래 나는 못 보낸다, 굶어 죽어도 못 보낸다, 굶어 죽어도 못 보낼 수가 있나요? 며칠이 지나니까 자식을 불렀습니다. 이제 다 내려놓으니까 양식을 구하러 가라고 말씀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따라합시다.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진짜 자식을 잃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존귀하게 생각했고 내 것이라 생각했던 자식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녀로 써주시옵소서. 네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키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야곱의 생애 가운데서 여러분 지금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때쯤 와가지고 43장에 와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냐민도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시몬도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혹시나 요셉이 안 죽었다면 요셉도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생에 간섭하였는데 지난날 나는 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벤데의 들판에서 돌베개를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만나게 되었고 나를 떠나지 않았고 나를 버리지 않아서 애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는 세겜에 올라왔을 때도 위기를 만난 그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내가 돌이켜보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았고 그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았고 네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는 내 자식을 내려놓으니 가서 양식을 구하러 오라고 자식을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사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하나님을 인격적인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야 변화됩니다. 주님 만나야 새로워집니다. 돈을 먼저 만나면 타락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근세를 먼저 만나면 세상의 것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부터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징계가 있고 고난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보십시오. 나중에 사탄에 밥밖에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사리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셔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전수하고 전달하는 상속자의 복으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깊이 은혜의 세계를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세계를 더 만나 하나님의 세계를 나가지 않으니까 나의 자녀들조차도 여러분 하나님 덩지고 하나님 세상길을 가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섰다면, 내가 주님 앞에 몸부림쳤다면, 내가 주님 앞에 말씀대로 하나님의 순종함에 살아갔다면 그 자녀가 영적으로 흘러갈 텐데, 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부모의 세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지만 자녀의 세대는 다 세상의 길로 갑니다. 목사님 아들도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장로님 아들도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집사님 아들은 더 안 오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오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녀만 있대도 얼마나 큰 복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녀를 버리지 않겠지만 그러나 고생 진따가가 돌아올 겁니다. 나중에 빈털터리대가 올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구원받았으면 세상 끝 하나님이 다 떠나게 만들어서 그때 부르는 노래가 전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여러분 이런 날 오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붙잡혀져서 다윗처럼 서여지고 다니엘처럼 서여지고 모세처럼 서여지고 베드로처럼 서여지고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서여지는 인생을 살아야지. 빌턴들이 되고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서 모든 것이 망가뜨려서 돌아가실 때쯤 돼 이 땅을 떠날 때쯤 돼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오. 영혼이도 구원해 주시소서. 부모가 믿음의 집안에 그런 자녀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분실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에 어느 것보다 하나님 만나야 되고 어느 것보다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복이다 복이다 복이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하나님 만난 것이 가장 큰 복이야. 하나님 만나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 만나면 지혜를 얻고 하나님 만나면 용기가 오고 하나님 만나면 비전이 오고 하나님 만나면 새로워지고 하나님 만나면 운명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만나면 가정을 기하는 기약에 기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 만나면 부모를 기약에 기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 만나면 사람을 기약에 기는 자가 되어져서 필요한 사람, 당신은 세상에 필요한 사람, 당신은 세상에 필요한 사람, 당신은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 자신의 인생 사리에 빼지르게 느낀 것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못하실 분이 없는 것이다.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죽을 자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빈손으로 왔지만 양떼를 몰기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베델 들판에서 모든 가족이 죽을 판에 되어질 때 세겜 승에서 죽을 판에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을 두렵게 함으로 야곱의 자녀를 지키시는 하나님 역사를 보면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들이 이 은혜를 다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 되어졌을까요? 야곱은 영적 깊은 은혜가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야곱의 말년에는 그의 육신의 눈은 어두워져서 이제는 그가 에브라임이 차자인지 장자인지 구별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어진 그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 다 같이 창세기 48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눈이 어두워서 뭐 하지 못하더라? 보지 못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젊은 날 야곱은 살아있는 동안 팔팔 눈이 살아있을 동안은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물질의 중심적인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권력과 힘이 그는 삶의 중심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항원령이 찾아왔을 때에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영의 눈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자녀가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은 노비하지만 영은 날마다 새롭도다. 오늘 주방에는 여러분의 육신이 후폐해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지만 영적 눈이 보인 뭐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니까 오늘 아버지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이 땅을 떠날 쯤 되어졌으니까 요셉이 자기 자녀를 데리고 아버지 앞으로 갑니다. 아버지, 이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래, 요셉아, 나는 너를 만날 줄로 몰랐다. 네가 어릴 때 떠났는데 이렇게 애굽 땅에 와서 총리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키워주셨거나 나의 한란 날에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이 땅에 총리가 되어져서 이렇게 만났으니 얼마나 큰 복이냐. 그래, 내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너의 자녀를 위해서 내가 축복하지. 그래, 자녀를 앞으로 데리고 오라 했을 때에 여러분이 요셉은 자기 자녀들을 에브라임과 므낫셋을 데리고 아버지 앞으로 갑니다. 이런 므낫셋은 장자고 에브라임은 차자이기 때문에 아버지 오른손을 얹어서 이제는 장자에게 복을 주시고 왼손을 얹어서 에브라임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아버지에게 기도를 부탁했더니 그렇게 손을 만져 올려주는데도 아버지가 조금 있더니 손을 엇갈립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지금 눈이 어두웠더니 지금 그게 아닙니다. 에브라임이 왼손으로 가야 되고 므낫셋이 오른손으로 가야 됩니다. 아버지 지금 왼손 오른손도 몰라요. 치매가 걸렸나요? 아버지 지금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럴 때 하는 말이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세요. 다 같이 이름 창세기 48장 17절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그 아버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 므낫셋의 머리를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오른손을 그 머리에 얹어소서 하여서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르되 나도 한다 네 하더라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에 대버 그도 내게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아멘.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므낫셋이 큰아들인 줄 나도 안다. 에브라임이 장자 이제는 차자인 줄 나도 알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복이 에브라임에게 지금 가게 된다는 겁니다. 구약에 있어 장자의 축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순서가 정해지는 것이 태어난 것으로 인해서 순서가 정해진다고 생각할 때가 많지요. 지혜로운 사람이 더 잘 되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더 잘 살고 더 아름다운 것을 얻는다고 생각할 때 세상의 것은 그런 논리로 살지만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능력줄자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야곱이 말합니다. 아들에게 말합니다. 그래 나도 지금 그렇게 축복하고 싶지만 지금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에브라임을 더 축복하여서 이자로 하여금 더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고 므낫셋도 큰 민족을 이루겠지만 그러나 장자가 차자보다 더 못하게 되어진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 중심으로 큰 족속이 됩니다. 에브라임이 중심 지파가 됩니다. 오늘 주와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서시는 일꾼이 되기만 하면 오늘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사례를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은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이미 에브라임을 선택하시고 에브라임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주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나약하지만 실수함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한 자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가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기만 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멸한 것으로 너를 이끌어 주시리라. 만나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야곱의 사람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느냐? 축복의 사람으로 마지막 인생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7장을 읽습니다. 47장 7절로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로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10절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의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이 누구에게 누구를 축복하고 바로를 축복하고 나온이라는 말씀이 여러분 지금 야곱이 축복할 환경이 아닙니다. 야곱은 여러분 기근을 만나서 애굽 땅에 지금 내려왔습니다. 바로의 뭐를 받아야 합니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로부터 땅을 분배를 받아야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됩니다. 바로 왕에게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될그 처지인데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 7절에 보십니다. 7절 다시 한번 더 보세요. 7절입니다. 다 같이 7절 말씀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야곱이 누구에게 지금 처지가 야곱이 복을 받아야 될 처지인데 야곱이 땅을 받아서 먹고 살아야 될 문제가 해결돼야 될 육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될 상황인데 야곱이 지금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야곱이 피난민 온 사람에게 피난민이 된 야곱이 바로 왕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장자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계신다면 여러분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셔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창대할지어다. 예수님의 번성할지어다. 예수님의 잘될지어다. 하나님 복이 넘쳐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요셉의 생애는 취하는 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채우는 삶이 아니라 베푸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 만나면 축복을 비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창세기 49장 1절에 보게 되면 49장 1절 내가 읽어봅니다. 49장 1절입니다. 49장 1절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를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러리라. 여러분 49장은 야곱의 열두 자녀들에게 마지막 축복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야곱은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 축복자로 떠납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의 생활이 축복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나는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축복할 때에, 여러분 복의 사람으로 살 때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손대로 될지어다. 하신 그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서 여러분 부모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한세로 교회 최종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2 274국에 5571번 052 274 5571번 한세로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한 사람을 키워낸다는 거 정말 많은 시간과 사랑 그리고 기다림이 필요한 일이죠. 예전에 한 교장 선생님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교사는 기도로 제자의 인생에 씨앗을 뿌리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 참 마음에 남더라고요. 씨앗은 처음에는 보잘것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게 뿌려지고 시간이 지나 싹을 틔우고 크게 자라 열매를 맺게 되죠. 기도도 꼭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부모님의 기도, 선생님의 기도, 또 여러 목회자분들의 기도 덕분에 그 믿음의 씨앗들이 오늘의 우리를 여기까지 자라게 한 게 아닐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그래요. 한 사람을 위해 심고 물 주는 일. 오늘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또 기도를 심고 사랑의 물을 줘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알맞게 자라게 하실 겁니다. 오늘 스승의 날, 우리의 삶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준 분들을 떠올려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감사도 꼭 표현해보세요. 짧은 연락 한 통이라도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또 좋은 믿음의 스승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습니다. 너는 축복의 씨앗. 네, 어린이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오랜만에 저도 추억을 동심이 소환되는 것 같네요. 오늘 스승의 날 맞아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도 아, 그 선생님의 그 말이 나를 살렸지 하는 한마디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괜찮다. 너는 잘하고 있어. 너는 정말 이걸 잘하는구나.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선생님들의 한마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생님들도 그래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포기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이말 한마디가요. 누군가 내 인생에 심어준 믿음의 씨앗이었을지 몰라요. 씨앗은요, 심는다고 바로 열매 맺지 않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당장의 그 열매, 어떤 결과가 안 보여도 묵묵히 가르치고 기다리고 또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니까요. 참, 선생님들 모두 모두 너무 멋지고 존경스럽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또 좋은 말 한마디 심어주면 어떨까요?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요. 요즘 세상은 자꾸 비교하고 또 불안하게 만들고 조급하게 몰아가는데 우리 교회와 또 믿음의 어른들만큼은 너는 하나님이 만든 귀한 존재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존재야. 이 말을 많이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언젠가 그 아이의 인생을 붙드는 큰 믿음의 나무로 자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씨앗, 기도의 씨앗, 축복의 씨앗들 많이 많이 심어보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두 곡의 찬송으로 같이 했습니다.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 AJ 워십의 곡이었고요. 선하신 목자. 네, 이 찬양도 같이 했어요. 그래서 목자에 관한 두 찬양으로 같이 했는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인도자, 참된 선생님, 우리의 스승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스승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오늘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은 특별히 선생님들께 또 나를 많이 가르쳐주고 아껴주신 분들, 떠오르는 분들 계시다면요. 꼭 교단에 계신 분뿐만이 아니라요. 나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준 선배, 친구, 뭐 가족들도 있고 항상 나의 본이 되어주시는 우리 부모님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스승이라고 여기는 내가 많이 배운 내 인생에 큰 가르침을 준 그분들에게 감사를 표해보는 날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선하신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 예수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또 기도로 표현해보는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5508번님이요. 퇴직한 교사라고 소개해 주시면서 학생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하던 때가 생각나요. 지금은 다 어른들이 됐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야, 이분이 정말 기도의 씨앗을 심으신 분이네요. 7291번님은 오늘 딸아이 머리 묶어주는데 딸이 엄마 사랑해 이렇게 말해줬는데 그 한마디에 피곤이 다 풀렸어요. 오늘도 좋은 말 많이 심어주는 엄마가 되고 싶다고. 그래요. 우리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심어주는 거, 그게 뭐 참된 스승의 모습이겠죠. 엄마가 가장 좋은 선생님이죠 라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엄마를 그리워하는 8420번님의 사연도 맞아요. 네, 믿음의 본을 보여준 그 누군가의 뒷모습, 그것을 보고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네, 그 감사를 표해보면 좋겠습니다. 1994번님, 저는 새신자입니다 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기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대요.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면서 극동방송 들은 지 이제 한 달인데요. 방송이 중독이 됩니다. 다른 어떤 방송보다 중독에 유익이 많은 방송이 바로 극동방송인 것 같아요. 잘 오셨어요. 3267번님, 오늘 찬양들도 너무 좋다고 따라 부르며 은혜 받고 있대요. 고맙습니다.

0691번님 오늘 엄청 덥답니다.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도해요. 라고 주셨어요. 네, 지금 극동방송 지금 에어컨 공사한다고 에어컨도 안 나오는데 찜통 같은 스튜디오에서 PD들이 지금 며칠째 고생하고 있는데 아 정말 덥다는 소식이 겁이 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또 건강하게 강건하게 또 이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아, 6696번님 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어요. 근데 기꺼이 하나님이 쓰시는 유용한 그릇들 되기를 또 의의 군병으로 자라나기를 기도하면서 기도의 씨앗을 심고 계시대요. 와 주님의 군사들이 되겠어요. 의의 군병으로 자라나기를 기도한다는 말씀이 너무 멋지고 도전이 됩니다. 8581번님 극동방송 듣고 계신 모든 분들 힘내시라고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또 주변 분들에게 이 믿음의 씨앗, 축복의 씨앗 또 그리고 복이 되는 축복의 언어들 많이 많이 심어보는 이날 되면 좋겠습니다.

늘 애청하는 극동방송 또 하영 PD님 밝은 목소리 밝은 에너지 좋은 찬양들의 은혜 담뿍 받습니다. 3781번님 아멘 아멘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기뻐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봐요. 환경과 상황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8008번님이 맞아요.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 예수를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9495번님이 피디님 아멘 아멘 너무 경쾌하고 힘이 난대요.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며 여러분 나아가보세요.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 0517번님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 힘내보겠다고 또 주셨어요. 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랑을 심는 것, 네, 믿음으로 뿌리고 심고 사랑의 물을 주는 이 모든 행위들이요, 지금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도 반드시 심겨진 그곳에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때가 있으니까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기도의 씨앗을 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스승의 날 맞아서요. 감사한 스승님들, 선배님들, 우리 목사님들, 또 최고의 스승 되신 우리 예수님까지 생각해 보면서 또 감사의 마음 가져봤습니다. 갖지만 마시고 꼭 또 표현해 보시고 사랑을 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힘찬 라디오 함께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하영이었고요. 주님 덕분에 더 힘찬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대은감리교회에서 전도를 위한 이웃사랑 나눔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은감리교회 주차장에서 진행되며 옷, 신발, 잡화, 분식을 판매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852-5401번, 010-3852-5401번 대은감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세계로기도원에서 제2회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성품이 선교다를 주제로 박영호 목사와 김영용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초교파 목회자 부부 150명을 대상으로 하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5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진행되며 5월 15일 금요일까지 문자로 사전 신청

고맙습니다. 신청과 문의는 010-3138-58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가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17일과 5월 24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되며 손경민 목사, 김희아 집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웃과 지인, 전도 대상자 등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반구동에 위치한 서원교회에서 5월 17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30분 하귀선 선교사님과 조윤숙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새생명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참석하시는 분들께 점심 식사와 선물이 제공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리며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4-8291번, 지역번호 052-294-8291번 서원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관리집사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만 55세 이하 성도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74-6737번, 010-4874-6737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 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모집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6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 평산동에 위치한 평산교회에서 하나님의 질문이란 주제로 심령 대부흥회를 개최합니다. 5월 22일 금요일과 5월 23일 토요일에는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며 5월 24일 주일에는 오전 9시와 11시, 오후 2시까지 세 차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5-366-2033번, 지역번호 055-366-2033번 평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면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주안교회 김철수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안교회를 섬기는 김철수 목사입니다. 이렇게 선생님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귀한 만남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세상 살기가 넉넉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면 그 모든 어려움들이 잘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겪었던 저의 사연을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자라면서 동네에서 가장 별난 할머니 밑에서 많은 시댁 식구 때문에 힘들어서 어머니께서 두 번이나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어릴 때 제일 먼저 배운 말이 욕부터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물을 먹어야 되는 그 시간에 저는 막걸리를 먹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어릴 때부터 아주 약했고 여러 가지 병에 시달리고 살았습니다. 저는 협심증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알레르기도 가지고 있고 아토피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 들어가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생활할 때에 인간관계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을 피하게 되고 혼자 있었던 시간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대인 공포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초등학교 5학년 때 옆집 아주머니가 교회 가자고 해서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차츰차츰 하나씩 하나씩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참 감사한 것은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큰 은혜를 받고 산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몸은 약하고 키 70cm에 44kg밖에 나가지 않는 나약한 몸으로 운동도 잘하지 못했던 저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저희 교회에서 두 번째로 예뻤던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인 공포증과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질병들을 가진 제가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적과 같은 일이죠. 사람을 만나서 말도 잘 못하는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성도들 앞에 설교도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도 예수님을 만나면 저와 같은

0: 받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 저와 함께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하시면 그 예수님이 선생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하늘나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선생님,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고 구원받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늘나라 천국과는 복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저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예수님께 내려놓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생님,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생님의 마음속에 들어가실 것이고 이제 그 예수님이 선생님의 주인이 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화이팅!
1: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을 만나고 찾으신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을 선택하신 당신을 응원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죠. 이 말처럼 우리 모두는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거쳐서 자라왔을 겁니다. 부모님에 이어서 선생님, 때로는 할머니, 할아버지, 친구들, 직장 동료와 교회 공동체까지. 이렇게 살면서 도움받은 사람이 있다면 비단 선생님은 아니어도 인생의 스승이다. 이렇게 표현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오늘 스승의 날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의 도움으로 이때까지의 시절을 채워오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내가 살면서 도움

0: 모음받은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 그렇게 내가 기도에 빚진 자가 있다면 이제는 그 기도를 갚을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과 사랑의 손길을 내어준 사람들을 위해 한번 기도로 그 빚을 갚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저는 극동방송 아나운서 김하은입니다. 오늘은 더 사랑교회 박용남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소망의 기도를 처음으로 함께하시죠.
1: 처음입니다.
0: 너무 반갑습니다. 마침 스승의 날에 목사님을 모시게 됐는데 목사님은 스승하면 생각나시는 분이 혹시 누가 있으실까요?
1: 네. 저의 고등학교 3학년 때 수학을 가르쳐 주셨던 저희 담임선생님 이수엽 선생님이 가장 많이 생각이 납니다.
0: 혹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기억이 나실까요?
1: 참 이거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상황인데
0: 왜요 왜요?
1: 저는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이고 네. 그때 모의고사 고3 첫 모의고사 수학 점수가 네. 8점이 나왔습니다.
0: 8점이요?
1: 몹시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미래가 네.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이었었어요.
0: 그러셨겠다. 네.
1: 그런데 그 선생님께서 정말 저를 위해서 중학교 1학년 수준부터 아주 낮은 수준부터 차근차근히 가르쳐 주셔서 네. 정말 그 사랑을 받고 제가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제 인생이 문이 열어지는 그런 기회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어요.
0: 그래서 좀 더 감사한 마음이 깊으시겠어요?
1: 절대 잊을 수가 없고 네. 그것이 수학이 아니라 저에게는 큰 사랑으로 네. 다가왔었습니다.
0: 정말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좀 선생님께 좀 감사의 표현도 하고 하시나요?
1: 이미 오래전에 소천하셨기 때문에 찾아뵐 수는 없지만 네. 방송으로는 아마 네.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0: 네, 그 마음이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부모님도 계시고 참 많은 감사한 분들이 계신데 그중에서도 스승님이라고 하는 분은 참 이렇게 특별한 날이 아니면 그 감사의 마음을 갚을 길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더 함께하는 시간이 적으니까도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생방송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가감없이 감사의 마음을 좀 전해보자.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그 감사의 빚을 좀 갚아보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기 위해서 저희 방송가족분들 기다리고 계실 텐데 우리 방송가족분들과 또 살면서 누군가를 스승이 되어준 참 그런 고마운 분들을 위해서 먼저 축복기도 해주심으로 이 시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1: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캄캄한 절망 속에 있을 때 어둡고 외롭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먼저 앞서 있는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셨고 그 안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0: 아멘.
1: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이 된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요 모두 다 전해받은 것이고 받은 사랑이었고 받은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0: 아멘.
1: 오늘 방송 가족들과 함께 이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감사의 마음들을 다시 새록새록 꺼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0: 아멘.
1: 또 감사의 표현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큰 기쁨과 감사가 풍성하게 열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제 돌아서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또 길을 찾고 있는 분들을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해 주옵소서.
0: 아멘.
1: 오늘 이 시간 이 기도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실질적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0: 아멘.
1: 우리 영혼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풍성하고 아름다운 꽃밭을 가꾸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님께서 이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감사의 고백을 잔뜩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은 우리 방송가족분들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더사랑교회를 섬기시는 박용남 목사님께서 기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기도

또 제목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 가능하시고요. 어플을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오늘 보내주신 기도 제목들은 한 번의 기도에 그치지 않고요.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게 전달돼서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혹시 익명으로 기도 요청 원하시는 분들, 마음이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요. 네, 부담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기도 제목 적으실 때맨 앞에 익명이라고 적어서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 제목 기다리며 찬양한 곡 함께 듣고 이어갈게요. 문용택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0: 아멘. 문용택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했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 첫 기도 사연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늘 보내주시는 분이시죠. 우리 9215번님.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 남편의 건강 지켜주시고 5월 한 달도 일들이 잘 공급되어서 생활의 염려를 잊고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매일 생활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최근에 어떤 청취자분께서 이분을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매번 문자를 보내주시니까.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매일 같은 기도 제목을 또 보내주시고 하시는데, 처음에는 좀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보내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다가 문득 정말 이 그냥 같은 기도 제목을 매일 올리는 것도 이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충성이자 사랑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도 한켠으로 참 뭔가 감동도 되고 그렇습니다. 목사님, 우리 9215번님 위해서 축복의 말씀과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 우리 9215번님, 5월달 길을 걸으면서 정말 예쁜 꽃들이 피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꽃을 볼 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주셨던 그 말씀이 아마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걱정에 그 걱정이 주인 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때 떠올려주셨던 주님의 말씀이 저 들판에 피어 있는 꽃도, 저 하늘을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주님의 그 말씀이 마음의 주인이 되실 때 기쁨과 감사로 먼저 주님 옆에 나아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0: 아멘. 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 남편의 건강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0: 아멘.
1: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며 공급하시고 우리 삶을 끝까지 지탱해주고 계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은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세우시고 이끌어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또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
0: 아멘.
1: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필요한 모든 재정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없다가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이 더욱 풍성하게 되는 역사가 매일마다 정말 하루도 끊임없이 주께서 매일 성실하게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주셨던 것처럼 매일매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0: 아멘. 아멘.
1: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 주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더 크게 감사할 일들이 생기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0: 아멘.
1: 5월 달도 주님 앞에 맡겨 드리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앞으로 점점 더 계속해서 발전하게 하시며 일들이 점점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이제 모든
0: 아멘.
1: 근심 걱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를 의지하여 일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들, 아름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이
0: 아멘.
1: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 9215번님의 기도로 함께 했습니다. 저희도 가정 위에서 그리고 남편분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 우리 10969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쉬 마라나타 교회가요, 오늘 1박 2일로 피크닉 겸 수련회를 떠납니다.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와 은혜를 말씀과 찬양과 예배 중에 경험하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날이 참 좋은데. 그쵸? 네.
1: 정말.

0: 축하드립니다.
1: 축하까지. 네. 정말 좋은 시간 보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더불어서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오후의 마라나타 교회를 주님 손 앞에 올려드립니다.
1: 아멘.
0: 오늘 1박 2일로 피크닉 겸 수련회를 떠나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1: 아멘.
0: 구하는 것은 똑같은 하룻밤이지만 오늘 밤은 너무나 특별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0: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죄를 깨닫게 하시며
1: 아멘.
0: 그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가슴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1: 아멘.
0: 그 사랑이 물밀듯이 밀려오게 하여 주시고 이 작은 나는 사라져버리게 하여 주시며 오직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만 나타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1: 아멘.
0: 십자가 앞에서 마음껏 울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1: 주여.
0: 그 십자가 앞에서 통곡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우리 영혼이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해주시고 두루마기로 옷 입혀주셔서 정말 오늘 이 밤이 귀한 은혜의 밤, 또 스승 되시는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밤, 너무나 귀한 밤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1: 아멘.
0: 그래서 오시 마라나타 교회가 이 수련회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한 성령 안에서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1: 아멘.
0: 신실한 주의 증인이 되어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강력한 증인 되어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정말 힘차게 뻗어나가는 마라나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1: 아멘.
0: 하루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채워가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우리 1069번님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마라나타 교회라는 그 이름처럼 마라나타의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 밤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소망의 기도 기도의 시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7087번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합니다. 군대 간지 5개월 된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우들 간의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엄마로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주님께서 아들 손하용에게 오늘 하루도 감사로 이겨내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군대, 너무 힘들죠. 진짜. 저는 아는 척은 해봤습니다만 사실 뭐 깊이 있게 알진 못하지만 사실 힘든 곳은 또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뭐라고 좀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을까요?
0: 군대는 이제 남자로 태어나는, 새롭게 태어나는데 아픔은 꼭 필요합니다. 진짜 남자로
1: 아멘.
0: 일어서게
1: 네.
0: 될 겁니다.
1: 아멘.
0: 그래서 지금은 아프고 힘들지만 그 아픔들을 은혜 안에서 이겨내기 시작할 때 도단, 상처에서 도단한 그 건강한 것들로 인해서 이제는 엄마, 엄마 했던 아들이 어머니, 이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바로 그
1: 아멘.
0: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고 이 아들이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관계를 풀어주시는 은혜가 저는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그래서 이제 힘든 교우가 아니겠죠. 전우들이겠죠.
1: 그쵸.
0: 진정한 전우들로서 그 관계가 다시 세워지고 맺어질 수 있기를 저도 역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멘. 우리 7087번님의 아드님, 손하용님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사랑의 하나님, 어머니 마음은 너무나 아픕니다. 정말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아들, 군대 보내는 것조차, 그 헤어짐조차 감당할 수 없는데, 이 아들이 관계 안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이 상황

0: 상황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엄마로서 다가갈 수 없으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이 아들이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야 할 텐데 정말 이 아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주님께서 이 시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손하용 우리 이 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0: 메마른 땅에 담비와 같이 내려주시옵소서.
1: 아멘.
0: 폐허가 된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끝까지 견디는 능력을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사막에 바로 사막과 같은 곳에서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홍수에 빠져있을 때 건져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리고 너무나 아프고 우울하고 힘들을 때 기쁨이 되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진짜 남자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강한 믿음의 용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제 이 관계 때문에 관계 안에서 관계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우들과 참된 우정을 나누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주는 아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뚝 설 수 있는 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만 우린 기도로서 이 땅에서 도울 수 있으며 그 기도는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1: 아멘.
0: 능력의 근원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우리 7087번님 어머니의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견딜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기도 안에서 기쁨의 소식이 들려올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1: 아멘.
0: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정말 그 가운데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1: 주여.
0: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아들을 향한 우리 어머니의 걱정이 얼마나 깊으실지 저희는 다 가늠하지 못하지만 엄마의 사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아드님을 또 지키고 있을 줄 믿습니다. 제대하시는 그날까지 저희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부모님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두 분이 해주셨는데 우리 565번님의 기도 제목부터 소개해드리고 기도는 두 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최정규님, 91살 되셨는데 이제 연로하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천국에 가셔야 합니다. 목사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여기 44번님은 저희 부모님도 부탁드립니다. 최옥희 집사님, 유재홍 집사님. 몇 년 전까지 교회 잘 다니셨는데 나이가 드셔서 이제 여기저기 아프시고 또 가기 힘들다고 안 간 지가 5년이 넘었습니다. 6월에 저희 교회에서 새 생명 축제를 하는데요. 이때 꼭 모시고 갈 겁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두 분께서 부모님을 위한 이 기도를 요청을 해주셨는데 두 분 다 의지가 결연하게 느껴집니다. 목사님,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손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65번님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지요. 아버님 최정규님은 91세이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모든 삶에 그 삶의 모든 경험들로 인하여 그것이 마음이 생각이 굳어져 계십니다.
1: 주여.
0: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이제 몸이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아버님이 마지막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0: 지금까지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1: 아멘.
0: 평생 살아오며 지었던 모든 죄들로 정말 그것을 가슴 아파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1: 아멘.
0: 그 죄를 벗을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최정규님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 천국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남은 삶을 천국에서 살아실 수 있도록 주님이 끌어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예수님을

0: 주인으로 모시고 난 이후의 삶의 순간순간들이 가장 복된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몸에 병은 있지만 그 병이 이제 더 이상 불편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인 모셔드리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1: 아멘.
0: 그래서 이제 영원한 구원, 영생을 가진 분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끌어주시옵소서.
1: 아멘.
0: 또 6244번님 부모님 두 분을 모시고 가려고 정말 마음을 꼭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 최옥희 집사님, 유재홍 집사님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여기저기 아프시고 또 걷기 힘들어서 교회 나가시지 못한 지 거의 5년이 넘었습니다. 이번 6월달 새생명축제에 꼭 모시고 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1: 아멘.
0: 사랑하는 부모님 두 분의 마음이 다시 열어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함께 예배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여시며 그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계심을 정말 우리 6244번님이 확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정말 복된 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서 그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그래서 온 가족이 예배 안에 하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우리 부모님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했습니다. 사실 같은 마음 가지신 분들이 참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땅 가운데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저희 극동방송이 계속해서 함께 손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시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기도 요청이 계속 들어와서, 네, 원래는 중간 찬양을 한 곡 듣고 가는데 네, 기도의 시간 계속해서 좀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표정으로 알겠다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 우리 3923번님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할게요. 참사랑교회 주훈 목사님, 늘 강건케 하시옵고 무료 급식을 하고 계십니다. 창고에 쌀과 떡과 빵과 라면이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정자교회 박상국 목사님께서는요, 1년 365일 건빵 전도를 하고 계십니다. 축복해 주시고 정자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게 하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너무 귀한 사역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0: 네, 우리 3923번님은 두 교회를 상황을 참 잘 알고 계시고,
1: 그러시네요.
0: 위에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 네, 정말 귀한 중보 기도자십니다.
1: 네.
0: 그 마음들을 우리가 나누고 함께 할 때 정말 참사랑교회와 정자교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부흥과 공급하심이 계속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1: 아멘.
0: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1: 목사님께서, 예.
0: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주인이 되시고 교회 머리가 되어주십니다.
1: 아멘.
0: 주님,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 유일한 곳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우리 3923번님, 이 참사랑교회와 정작교회를 놓고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정말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 극동방송 모두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참사랑교회 주은 목사님 늘 강건하게 하시고 무료급식하는 가운데 쌀과 떡과 빵과 라면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장정만 60만 명, 노약자들 포함 200만 명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먹이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 그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하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1: 아멘.
0: 조금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또한 우리 정작교회 박상국 목사님, 1년 365일 건빵으로 전도하고 계십니다. 그 건빵이 생명의 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어서,
1: 아멘.
0: 정말

0: 1년 365일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정작교회 박상국 목사님의 건강을 또한 지켜주셔서 주의 사역 감당하실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정말로 전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 살려내는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들이 매일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소망되는 교회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 그리고 자신의 몸과 같이 아끼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참사랑교회와 정작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주님을 의지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함께 했습니다. 정말 우리 3923번님 어떤 또 일을 하고 계시기에 이것이 또 가능한지 모르겠으나 네, 저희도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 제목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우리 4612번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3609번님도 계신데 두 분이 네, 함께해도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진 않아서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울산 어린이전도협회 주관 봄학기 새소식 새소식반 대잔치를 울산 동광교회에서 엽니다. 울산에 있는 많은 아이들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00명 이상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앞 전도를 하고 있으니 동광교회 주일학교가 또한 부흥되게 해주시고요. 이 대잔치를 위해서 주님께서 좋은 날씨 주시고 참석하는 어린이들에게 듣는 귀와 보는 눈 그리고 깨닫는 마음까지 주셔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영접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3609번님께서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했는데 지금까지 말씀으로 양육해 주신 모든 분들, 특별히 영적인 스승인 목회자님들의 건강과 평강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하셨는데 목사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위해서 네, 조금 짧게 하지만 진심을 다한 기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월 30일에 토요일 오후 2시에 울산 동광교회에서 어린이 전도협회 주관 봄학기 새소식반 대잔치를 엽니다. 하나님, 울산에 있는 많은 어린이들이 200명 이상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1: 아멘.
0: 학교 앞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 전체가 나오게 해주시고 학년 전체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정말 이것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더 큰 은혜가 또 울산 동광교회 안에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어릴 때 아직 아무것도 모를 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해주셔서 한평생이 복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이 시간 또 3609번님의 기도 제목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울산에 있는 모든 목회자님,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목회자님들 가정과 건강 그리고 평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 주여.
0: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는 마음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맡겨주신 양을 위해 눈물로 또 헌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은혜 가운데 이끌어질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네, 사실 우리 4621번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맨 마지막에 제가 이제 언급은 안 했지만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이 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모든 기도 제목들은 저희 중보기도팀이 함께 기도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제목들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생방송 소망

0: 희망의 기도는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뜨거운 기도로 함께해 주신 목사님은 더사랑교회 박용남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기도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저도 이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소망의 기도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금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아은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대은감리교회에서 전도를 위한 이웃사랑 나눔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은감리교회 주차장에서 진행되며 옷, 신발, 잡화, 분식을 판매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852-5401번 010-3852-5401번 대은감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세계로기도원에서 제2회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성품이 선교다를 주제로 박영호 목사와 김영용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초교파 목회자 부부 150명을 대상으로 하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5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진행되며 5월 15일 금요일까지 문자로 사전 신청 받습니다. 신청과 문의는 010-3138-58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국에 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가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17일과 5월 24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되며 손경민 목사, 김희아 집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웃과 지인, 전도 대상자 등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국에 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반구동에 위치한 서원교회에서 5월 17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30분 하귀선 선교사님과 조윤숙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새생명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참석하시는 분들께 점심 식사와 선물이 제공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리며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94국에 8291번, 지역번호 052 294에 8291번 서원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관리집사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만 55세 이하 성도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74-6737번, 010-4874-6737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 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모집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국에 6091번, 지역번호 052-277에 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 평산동에 위치한 평산교회에서 하나님의 질문이란 주제로 심령 대부흥회를 개최합니다. 5월 22일 금요일과 5월 23일 토요일에는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며 5월 24일 주일에는 오전 9시와 11시, 오후 2시까지 세 차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5-366국에 2033번, 지역번호 055-366에 2033번 평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면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5월 15일 금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선결교회의 양대 교단인 기성과 예성이 이달 중 정기총회를 열고 교단의 미래를 설계합니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성 정체성을 주관적으로 선택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 교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교회가 성 정체성 혼란에 겪는 이들을 단죄하는 검문소가 아니라 회복을 돕는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목회 위기 속에서도 본질에 집중해 성장을 일궈낸 중소형 교회들의 부흥 전략이 공개됐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를 짊어질 30대와 40대 젊은 목회자들을 격려하고 목회 전략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한국교회의 대표적 원로인 국제독립교회연합회 총회장 림택권 목사가 현대사회의 왜곡된 자유 개념을 비판하며 한국교회의 성경적 본질 회복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0: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어집니다. 한국성결교회의 양대교단인 기성과 예성이 이달 중 정기총회를 열고 교단의 미래를 설계합니다. 먼저 예수교 대한성결교회는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제105회 총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선교사 파송 및 위기관리 정책을 표준화하고 온라인 선교 플랫폼을 개발하는 내용을 담은 선교 비전 2030 로드맵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예성 측은 개교회 중심 선교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단 차원의 지속가능한 선교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오는 26일부터 사흘간 서울 신길교회에서 총회를 엽니다. 기성은 교단 설립 120주년을 대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헌법 전면 개정 논의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유신 진화론에 대한 이단 결의 청원 등 신학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안건들도 다뤄질 전망이어서 교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성 정체성을 주관적으로 선택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 교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교회가 성 정체성 혼란을 겪는 이들을 단죄하는 검문소가 아니라 회복을 돕는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개인이 결정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 이제는 타고난 생물학적 성마저 거부하고 스스로 성을 선택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글로벌 선교 지도자 포럼과 대구 동신교회 등이 공동 개최한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현상을 창조 질서가 깨어진 상태, 즉 브로큰 섹슈얼리티로 규정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넬슨 제닝스 이사장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진리와 사랑 사이의 균형이 절실하다며 성경적 진리가 사람을 정죄하고 밀어내는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학적 견해를 밝힌 민성길 명예교수 역시 성 정체성 혼란은 유전적 요인보다 후천적 환경의 영향이 크다며 교회의 선교적 돌봄이 중요함을 역설했습니다. 이어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는 스스로 질서와 한계를 무너뜨리며 신이 되려는 인간의 탐욕을 위기의 본질로 짚었습니다. 교회가 동성애를 체감하는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정체성을 재구성해주는 제3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제언도 나왔습니다. 무너진 성윤리 속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상처받은 영혼을 복음으로 품어내는 환대의 공동체 회복이 한국교회의 시급한 과제로 분석됩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목회 위기 속에서도 본질에 집중해 성장을 일궈낸 중소형 교회들의 부흥 전략이 공개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는 어제 서울총회본부에서 중소형 교회 목회 현장 돌파 세미나를 열고 작지만 깊은 목회를 실천 중인 강소형 교회들의 성공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평균 연령 35세의 젊은 교회를 일궈낸 화성 베들레헴 교회의 말씀 사역과 팬데믹 기간 오히려 청년 세대의 성장을 경험한 대구 화원교회의 소그룹 전략 등이 소개됐습니다. 특히 참석자들은 성도를 사역에 소모시키는 것이 아니라 삶과 신앙의 균형을 배려하는 회복 중심의 목회를 강조했습니다. 사역 로테이션 시스템과 안식주간을 도입한 더세움교회와 온 세대 통합 예배로 다음 세대를 세운 강서중앙교회의 사례는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합동총회 측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중소형 교회들이 규모의 경제를 넘어 각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영적 생태계를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를 짊어질 30대와 40대 젊은 목회자들을 격려하고 목회 전략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홀리브릿지 네트워크 선교회는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용인에서 3040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전국에서 모인 젊은 담임 목회자 50여 명이 참석해 개척 과정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교육 프로그램, 소셜미디어 활용 사례 등 각자의 사역 경험을 심도 있게 나눴습니다. 이번 행사는 젊은 목회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액 무료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지역별 모임을 통해 향후 연합사

0: 사역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선교회 대표 박한수 목사는 교회 위기 속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갈 미래세대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창립된 홀리브리치 네트워크 선교회는 오는 하반기에도 젊은 목회자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국교회의 대표적 원로인 국제독립교회연합회 총회장 림태권 목사가 현대사회의 왜곡된 자유 개념을 비판하며 한국교회의 성경적 본질 회복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림태권 목사는 최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오늘날 사람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제한 없는 자유는 결국 파멸을 부른다며 교회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성경적 제약을 받아들이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가 단기간 급성장했지만 신앙의 뿌리가 깊은지에 대해서는 냉철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설교를 들은 뒤에도 직접 성경을 상고했던 베레와 교회 성도들의 태도를 회복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미래 AI 시대에는 오히려 영적 갈증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한 림 목사는 목회자들이 교단 정치나 성장 경쟁보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성경에 죽고 사는 공동체를 세우는 데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림 목사가 이끄는 국제독립교회연합회는 올해 2026 국민 미션 어워드를 수상하며 건강한 독립교회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울산과 부산, 경남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경남 내륙 지역은 낮 기온이 올라 덥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 확률은 0%, 낮 최고 기온은 울산은 25도, 부산은 24도, 김해와 양산은 28도의 분포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교계 뉴스 강세영입니다. 평안한 금요일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FEBC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2: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3: 심심해. 아, 무슨 신나는 일 없을까?
4: 너 아직도 모르니? 힘찬 찬양이 퍼포스처럼 마구 쏟아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3: 아, 그래? 그게 무슨 방송인데?
4: 바로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5: 힘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기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 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활력 충전의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꾸벅꾸벅 졸고 계신 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템포를 조금 더 올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중간에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힘찬 찬양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찬양하자고요.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오직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박수진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주안교회 김철수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안교회를 섬기는 김철수 목사입니다. 이렇게 선생님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귀한 만남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세상 살기가 넉넉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면 그 모든 어려움들이 잘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겪었던 저의 사연을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자라면서 동네에서 가장 별난 할머니 밑에서 많은 시댁 식구 때문에 힘들어서 어머니께서 두 번이나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어릴 때 제일 먼저 배운 말이 욕부터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물을 먹어야 되는 그 시간에 저는 막걸리를 먹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어릴 때부터 아주 약했고 여러 가지 병에 시달리고 살았습니다. 저는 협심증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르레기도 가지고 있고 아토피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 들어가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생활할 때에 인간관계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을

피하게 되고 혼자 있었던 시간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대인 공포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초등학교 5학년 때 옆집 아주머니가 교회 가자고 해서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차츰차츰 하나씩 하나씩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0: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큰 은혜를 받고 산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몸은 약하고 키 70cm에 44kg밖에 나가지 않는 나약한 몸으로 운동도 잘하지 못했던 저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저희 교회에서 두 번째로 예뻤던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인 공포증과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질병들을 가진 제가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적과 같은 일이죠. 사람을 만나서 말도 잘 못하는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성도들 앞에 설교도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도 예수님을 만나면 저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예수 믿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축복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저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 저와 함께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하시면 그 예수님이 선생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하늘나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선생님,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고 구원받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늘나라 천국과는 복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저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예수님께 내려놓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생님,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생님의 마음속에 들어가실 것이고 이제 그 예수님이 선생님의 주인이 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화이팅!
1: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을 만나고 찾으신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을 선택하신 당신을 응원합니다.

0: 헤르츠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김보령입니다.
1: 김정환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미국의 한 대학교 정원에는 그리고 영원히라는 짧은 비문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비문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는데요. 한 대학생이 등록금이 없어서 목사님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돈을 빌려주면 어떻게 쓰고 싶은지 물었는데요. 학생은 빌려주신 돈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졸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졸업하면 그 다음은 무엇을 하겠는가 라고 목사님이 묻자 학생은 취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목사님은 계속 질문을 이어갔죠. 그리고 그 다음은? 학생도 답을 이어갑니다.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학생이 답합니다. 늙고 병들겠죠? 목사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 질문 앞에서 학생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영원히 있다. 하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지옥에서의 영원이고 또 하나는 믿음 안에서 누리는 천국의 영원이다. 이 말을 들은 학생은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훗날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 그리고 영원히라는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1: 근데 인생은 현실만 보고 살다가 그거로 끝마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혼을 보고 살고 영혼을 위해서 다름박질하고 있는데 네. 역시 유물세계에서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죽는 거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줘야 돼. 네. 그게 끝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0: 하늘나라가 있다고 하는 거, 그거를 소개해 줘야 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1: 네.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 더 널리 전해야겠다는 생각하게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함께한 후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수원중앙기독초등학교 교사를 지내셨던 윤경희 선생님과 또 남편 되시는 이기상 집사님 네 분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삶의 아픔과 시련이 찾아오더라도 감사가 먼저이고 은혜가 먼저임을 고백하는 한 사람. 중앙기독초등학교에서 근무하셨던 윤경희 선생님을 만나봅니다.
0: 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이기상 집사님과 윤경희 집사님 네 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네. 예, 드물어 남편까지 모시고 왔어요.
0: 네.
3: 예. 극동방송 직원들한테 인사를 한번 하셔야죠.
0: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또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먼저 남편 집사님부터 먼저 해주시면
2: 예,
0: 어떨까요?
2: 저는, 수원에서 거주하면서 사실은 우리 김정환 목사님을

0: 중앙 침례교회에서부터 좀 뵀었고.
1: 아, 그러셨군요.
0: 그때 제가 초심자였을 때 저희 집에 신방까지 와주셨던. 와. 또 저희 큰아들 내외 주례를 맡아주셨던. 와, 그런 인연으로 사실은 아버님 같은 또 가장 가까운 목사님 중에 한 분으로 저는 현대자동차에서 한 40여 년 근무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해서 뭐 학교 교수로서 조금 이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안디옥 교회에 이제 출석하고 있는 집사입니다.
2: 근데 5월 달을 가리켜서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두 분이 싸움은 안 하죠?
3: 네.
0: 예전에는 싸움을 했는데 그 네. 가장 커다랐던 이유가 사실은 이 저희 믿음에 대한 것 때문에.
2: 네. 네,
0: 저희가.
2: 근데 누가 먼저 믿었는데요?
3: 제가 우리. 먼저 믿었습니다.
2: 그렇죠?
3: 네.
2: 그러니까 신앙이 좀 엉터리니까 자꾸 바가지를 긁었겠지.
0: 네.
2: 교회 가자. 그렇죠?
0: 네. 네.
2: 그러다가 이제 할 수 없이 저 만화님의 권면에 이제 교회 가서 직분도 받고 가정. 그래서 이제 아들 며느리 자랑 좀 해보세요. 윤 선생님이.
3: 저희 아들이 둘인데요. 큰아들이 이제 하버드 졸업했고.
2: 하나는 미국에 하나 있죠?
3: 미국에 네. 하나 있고요.
2: 또?
3: 두 번째 아들은 이비인후과 하고 있어요.
1: 네.
2: 그리고 광주에서?
3: 네. 거기서.
2: 무슨 과예요?
3: 연세봄 이비인후과입니다. 이비인후과.
2: 그래서 네. 이제 아들 둘, 며느리 둘.
3: 네.
2: 저?
3: 네.
2: 저 손주, 손녀는 몇 명?
3: 손녀 하나 있습니다.
2: 아직?
3: 네.
2: 아니 이제 가족은 이제 아들 둘만 뒀는데
3: 네.
2: 큰아들은 미국에 있고요.
3: 네.
2: 어디 뭐 회사에 중역을 맡고 있고
3: 네.
2: 며느리는 의사라면요?
3: 네.
2: 어디서 의사를 해요?
3: 노스웨스턴 병원에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 WHO 산하에 그 백신 연구소 있어요. 거기에 들어갔어요. 국제기.
2: 그러면 이제 거기도 딸이 하나 있어요?
3: 네, 거기에 이제 저 손녀 하나 있습니다. 네.
2: 그럼 뭐 보고 싶어도 자주 못 보겠네요.
3: 아, 근데 이제 고맙게도 그 인터넷으로 한 달에 한두 번은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통화하면은
2: 우리 손녀 딸이 받고
3: 소윤이가 나타나서 막 재롱도 부리고. 네.
1: 손녀는 몇 살인가요?
3: 손녀 올해 11살 됐습니다.
1: 너무나 예쁘네요.
3: 중학교.
0: 예. 네. 근데 큰 며느리가 저는 그거 보면서 조금 현명하다고 생각한 게 사실은 그 영상으로 보이기가 싫을 텐데도
2: 네.
0: 영상을 그냥 틀어놉니다. 한두 시간을 그냥 틀어놔서
1: 짧게 자기, 통화하는
0: 예, 자기들도 생활하면서 뭐 아들도 나타나갖고 헤이 데디도 하고 뭐 또 며느리도 이제 나타났다가 또 손녀가 와서 재롱도 떨다가 저희도 이제 밥 먹는 거 같이 먹어가면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왜 잠깐 통화를 하게 되면 경직돼 갖고 할 얘기 인사하고 나면 사실은 더 이상 할 그렇죠. 얘기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를 해놓으니까 저희도 좀 편하고 자기들도 어떤 때는 뭐 누가 안 보이면 어디 갔니? 그럼 샤워하고 있어요. 그럼 또 나타나갖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1: 저는 잠깐 영상 통화하신다 그래서 한 5분 잠깐 통화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한 거실에서 같이 있는 듯 서로 화면을 켜두고 일상을 공유하시는 거군요. 좋은 방법이네요.
0: 굉장히 참 현명하게 잘 하는 것 같아요.
2: 그럼 이제 큰 며느리는 의사고 둘째 며느리는요?
3: 둘째 며느리는 변호사인데요. 아, 지금 우리 둘째 아들이 제 귀가 이렇게 아파서 엄마 고쳐준다고 이비인후과를 갔거든요.
1: 아, 네.
3: 근데 이비인후과 레지던트 1년차 때 엄마 못 고쳐. 그냥 살아야 돼. 그러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막내 며느리는 그 노무 재무 병원에서 어떤 땐 간호사가 부족하면 간호원 그리고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1: 그러시군요.
3: 네네. 네.
1: 또 귀한 다복한 가정을 이루셨는데.
3: 아유 감사합니다. 네.
2: 그럼 이제 이 5월 달에 가정의 달인데 내가 볼 적에는 우리 이사장님 가정이 모범 가정.

0: 같이 느껴져서 오늘 오시라고 그랬는데, 윤경희 선생님은 뭐 기독교 초등학교에
1: 네.
0: 담임 선생님도 하시고
1: 네.
0: 우리 사람하고 굉장히 가깝게 만났을 텐데
1: 네.
0: 우리 사람 장점이 있다면 뭐고 단점이 있다면 뭐요?
1: 아, 원장님은 이렇게 심기운 곳에 꽃 피우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늘 미국에서 여기 오셨지만 그 당시는 엄청 열악했지만 그곳에서 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그리고 유치원도 잘 하시고 그리고 하여간 학교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청소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면서 우리 원장님이 정말 성실하시고 정말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거를 배울 수 있어서 너무 네. 감사했어요.
2: 드루이 사모님과 함께 하면서 네. 정말 많은 부분들을 네. 보고 또 배우셨을 텐데요. 네. 이렇게 인연이 깊으신데 맨 처음 어떻게 또 트루디 사모님과 알게 되셨는지 그 첫 만남, 계기도 궁금합니다.
1: 네, 제가 원래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2: 아, 네.
1: 네, 근데 한 89년도에 수원에 이사 왔는데 우리 큰아들이 그때 한 유치원에 갈 일이 있었는데 네. 수원에서 중앙유치원이 제일 좋다고 소문이 났어요.
2: 아.
1: 그래서 이제 그 유치원에 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알아봤는데 교인이어야 된대요.
2: 예, 기독유치원이니까요.
1: 네.
2: 예.
1: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한테 우리 중앙침례교회 나가자. 그래서 한번 나가보니까 분위기가 조금 괜찮더라고요.
2: 아, 네.
1: 그래서 교회에 다니게 됐고 우리 아들이 중앙유치원에 다니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중앙유치원에 다니는데 거기서 성경 말씀을 외워오는데 제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엄마가 모르면 이거 안 되겠다.
2: 아이도 외워오는데
1: 네.
2: 나도 외워야겠다라고 네. 생각하셨군요.
1: 네 싶어서 거기 그때 그 중앙침례교회에서 영어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그거를 신청했는데
2: 네.
1: 거기 선생님이 우리 원장님이셨어요.
2: 아, 그때 그 네. 강사분이 트루디 사모님이셨군요.
1: 네. 트루디 네. 사모님한테 그 영어 성경 공부를 배우면서 그 성경 공부가 끝나면 또 성경 공부 가르친 그 제자들을 우리 원장님이 그 인계동 집에 초대하셔서 쿠키도 구워주시고 커피도 타주시고 그 쿠키 냄새가 너무 좋았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부터 원장님하고 친했어요. 네.
2: 따뜻한 시간을 많이 네. 나누셨네요.
1: 너무 예. 좋았어요.
0: 윤경희 선생님은 모범적인 선생님인데
1: 네.
0: 일찌감치 선을 놨더라고요.
1: 네.
0: 무슨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1: 네. 2015년에 제가 돌발성 난청이 왔어요. 그래서 이 왼쪽 귀가 갑자기 안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고치려고 막 여러 병원에 다니면서 했는데 못 고쳤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많이 힘들었죠.
2: 그래서 교직을 그만두고
1: 네 집에 있었죠. 집에 있으면서 너무 무료한 거예요. 좀 이거 고치려고 힘들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0: 윤경희 선생님은 우리 집사람이 따옴씩 미술을 가르쳐주는데 소질이 있어요?
1: 제가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 집중할 수 있고 또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2: 네.
1: 그래서 원장님 그림 그리실래요? 그랬더니 아 그러자? 그래서 그 원장님 그 주변에 있는 물건 뭐 연필이라든지 꽃병이라든지 뭐 원장님 쓰시던 그런 것들을 하나씩 그렸거든요.
2: 네.
1: 근데 그게 완성되시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원장님도 그림을 그리시는 그런 DNA 있으시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그렸죠.
2: 그럼 몇 년 동안 함께 하셨어요?
1: 7년 동안은 매주 수요일마다 가서 그림도 그리고
2: 오랜 시간 함께 하셨네요.
1: 네, 네. 그랬고 코로나가 난 다음에는 조금 힘들었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지금까지 예. 원장님하고 친구하고 있습니다.
2: 그러시군요. 네, 네. 예.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함께한 뒤에 계속해서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윤경희 집사님, 이희상 집사님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1: 우리 이사장님은 현대에 오래 계셨죠?
2: 예.
1: 예. 그 수소차를 내가 이회장님하고 한번 타봤는데 그 수소차가 요새 나와요, 안 나와요?
2: 예, 지금 수소차가 생산 중에 있고요. 판매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사회적인 인프라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또 그 일반 소비자들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보편화가 안 돼 있어서 판매량이 적기는 합니다만은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수소차가 승용차보다는 대형 트레일러나 이런 차 같은 경우에 더 오히려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상용용 차로서 지금 이제 스위스라든지 전 세계에 수출을 해갖고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한 10년 이후에는 미래의 에너지로서 아마 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런데 수소차 하면 우리 청취자들이 잘 모를 텐데 수소차 하면은 뭐가 들어가서 움직여요?
2: 아, 예. 수소차 그러면 이제 수소와 공기를 갖다가 결합을 해서 전기를 발생을 시킵니다. 자동차 내에서.
1: 예.
2: 그러니까 이제 원리는 물을 전기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가 나오는 거를 역으로 수소를 싣고 다니면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결합을 시켜서 전기를 발생시켜갖고 전기 모터를 부동하는 그런 차입니다. 그래서
1: 아니 지금 우리는 그냥 휘발유과 가서 휘발유

0: 북 엔진 타면 가는데 이런 거는 어디 가서 이걸 분리를 누가 해야 돼요?
1: 아, 이게 이제 수소 충전소가 있습니다. 가고 아, 우리 연료 넣듯이 수소를 갖다가
0: 집어넣는다.
1: 네, 그렇게.
0: 그러면은 지금 뭐 휘발유는 떨어질 때까지 가고 네. 수소도 떨어질 때까지 가고
1: 네, 그렇습니다.
0: 그럼 어디 가서 넣어야 되는데 네. 휘발유 가격은 뭐 여기 가면 그렇습니다. 많으니까 쉬운데 앞으로 그 수소
1: 충전소
0: 그렇게, 예, 네. 충전소를 많이 만들어 놔야 되겠네요.
1: 예, 그게 이제 참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차량 대수가 아직 얼마 안 됐는데 충전소를 많이 짓자니 투자금이 또 그만큼 많이 들어가야 되고 이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에 대한 그런 문제도 좀 있어서요. 근데 세계적으로 지금 충전소는 많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좀 더 이용할 수 있는 빈도수가 좀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네.
0: 이사장님이 좀 아깝다고 느끼는 게 뭐 그런 기술도 있는데 정년이 돼서 나와서 뭐 있는 걸 봤을 때 뭐 동지들이 좀 모아가지고 조그만 기업이라도 하나 해나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1: 아, 예, 지금 저기 작긴 하지만요. 네. 그 친환경 자동차 관련해서 컨설팅 회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0: 아니, 컨설팅을 한다면은 앞으로 자동차 짓는 사람들을 컨설팅을 하는 거예요?
1: 부품에서 주로 이제 이 자동차 자체는 현대자동차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은퇴한 사람이 뭐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그 밑에 많은 영세한 부품회사들은 방향도 못 잡고 있고 또 뭐가 중요한지도 잘 모르고 있는 업체들을 저희가 이제 저랑 같이 근무했던 은퇴한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하나의 협회로 만들어갖고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저희한테 자문을 구하거나 아니면 뭐 컨설팅을 원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이렇게 봉사 형식으로 해서 커다란 비용 없이 저희가 그분들한테 앞으로의 사업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0: 만약 이 방송을 듣고 아, 나 그 양반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럼 어디로 연락을 해야 돼요? 뭐 지금은 나와요? 회사.
1: 회사는 아직 등록은 안 했고요. 저희가 네. 이제 아름아름 아는 분들 통해서 하기 때문에 네. 일단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2: 네.
1: 제가
2: 네, 오늘 네, 이 방송 시청취하시고 또 궁금한 점, 또 문의하고 싶은 점이 있으면 극동방송에 연락 주시면 예. 저희가 또 집사님과
0: 극동방송에 연락을 하면 이 연락을 예, 드릴 수가
2: 잘
0: 있죠.
2: 잘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니, 저희들 분이 어디서 어떻게 만났어요?
3: 아니요, 저희요? 네. 네.
1: 저 대학교 1학년 때
3: 같은 클럽
1: 인천에 있는 서클에서 만났어요. 아,
0: 네. 대학교 다니면서
1: 네, 네, 대학교 네, 1학년 네, 때
2: 동호회에서 만나셨고
1: 예, 네, 그런 식이죠. 네. 네. 네. 그래서 1년 동안은 활동하는 동안은 연애를 못 하게끔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동호회가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 당시에는 네. 그래서 이제 1학년 때는 그냥 알고만 지냈다가 그게 해제되면서 제가 이제 2학년 올라가면서 그 당시에는 편지를 썼죠. 네. 왜냐하면 이메일도 없었고 네. 뭐 카톡도 없고 그랬으니까.
2: 편지로 고백을 하셨나요?
1: 편지로 해서 인연을 맺게 됐죠.
0: 그리고 군대를 갔죠? 안 갔어요?
1: 아, 저는 현대자동차의 연구원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거기서 근무하는 게 군대를 대체를 해서
0: 제가 되는구나.
1: 군대는 안 가고.
2: 그러셨군요. 예, 예.
0: 그럼 이제 결혼은 언제 했어요?
1: 결혼은
0: 대학 졸업 맞고?
1: 예, 졸업 맞고 여기는 학교 교사였고 저는 이제 현대자동차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83년에 결혼했습니다.
2: 오랜 결혼 생활 이후에
0: 양가 부모님들은 믿는 분들이 아니고
3: 네, 네 믿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믿게 된 거는 정말 여기가 수원이 제 2의 고향인데 아 여기 와서 이제 목사님도 뵙고 원장님 만나고 그리고 중앙 유치원 중앙 기독 초등학교가 저희들을 많이 이렇게 잡아준 것 같아요.
0: 그럼 아드님은 중앙기독교 초등학교 뭐 댕겼어요?
3: 아, 3학년, 4학년 댕기고요. 네. 작은 아들은 1학년, 2학년 당기고 그다음에 미국을 갔어요.
2: 네. 네. 그 아들 교육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그 좋은 기독 유치원 보내고 싶어서 네네. 교회를 등록하셨는데 교회를 등록하자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 우리 집사님 심정은 어떠셨는지도 궁금해요.
1: 저는 처음에는 좀 부정적이었죠. 야, 꼭 교회를 가야지만 유치원을 간다라는 게 그게 조금 안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집사람이 계속 이제 저 요구를 해서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 저희 옆집에 사시던 분이 저희를 전도를 해갖고
2: 아,
1: 순복음교회를 한번 갔었었거든요. 네. 근데 순복음교회를 가서 예배를 보면서 아직 신앙이 없던 상태에서는 조금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예배 보는 그 분위기 자체가. 네. 그래서 이제 그것만 생각하고 제가 부정을 했다가 중침에 한번 이제 가자고 중침 가서 그때 3부 예배인가 갔었을 거예요. 11시 예배. 가서 보니까 사뭇 분위기가 다르고 또 실제적으로 그때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초심자긴 하지만 내가 같이 접하고 같이 할 수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그래서 이제
2: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네, 그래서 됐고
1: 그로부터 한 4년 뒤에 미국 가기 전에 이제 침례를 목사님한테 저희 두 부부가 같이 받고 애들도 같이 침례를
2: 그렇게
1: 받고
2: 그렇게 또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졌군요.
0: 그런데 예. 엄마로서 애들은 믿음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고 네. 또 거기선 영어도 조금씩 가르쳤고 네. 유치원에서 네. 저 그런 게 야 뭐 다른 유치원보다 조금 차이가 있구나. 그런데 이제 사실 교회를 나와야 등록 이제 믿지 않는 부모들이 뭐 나 처음 시작할 때 아버지들이 다 등록하고 안 나와 그거부터는 네. 그래서 야 그래도 애들이 자꾸 아버지 교회 가자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을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한데
2: 네. 오늘 청취자 사연 도착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전해지는 말씀의 은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제자를 생업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또 떡과 생선으로 지친 몸을 안식시켜주시는 예수님을 묵상했습니다. 당연하고 생각했던 모든 일인데 말씀을 깊이 묵상해보니 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입히셨고 먹여주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느껴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따라 저도 하루를 살아갈 때 누군가에게도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 오늘 귀한 사연 보내주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함께 나누고픈 사연 있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찾아주시고요.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친환경 자동차 컨설팅을 하시는 이기상 집사님, 그리고 수원 중앙기독초등학교 교사로 섬기셨던 윤경희 선생님 네 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끝으로 우리 이 가정의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알려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 제가요 요새 우리 남편하고 같이 제자인가 팬인가 이거를 읽고 있거든요.
2: 네.
3: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팬이 아닌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좀 나이가 들었으니까 뷰티풀 랜딩을 하는 그런 거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0: 예. 네. 요새 뭐 두 분이 싸움 안 할 것 같은데
3: 싸움 잘 안 해요.
1: 요새는 기억 별로 없습니다. 제가
0: 싸움할 때 예. 남편이 항복하면 싸움할 게
1: 아니죠. 맞아요. 네. 운전기사 겸 사실은 쫓아왔습니다.
2: 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서 또 아름다운 또 부부 모셨습니다. 윤경희 집사님, 이희상 집사님 네 분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1: 네. 네. 건강하십시오.
2: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백은우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대은감리교회에서 전도를 위한 이웃사랑 나눔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은감리교회 주차장에서 진행되며 옷, 신발, 잡화, 분식을 판매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852-5401번, 010-3852-5401번 대은감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세계로 기도원에서 제2회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성품이 선교다를 주제로 박영호 목사와 김영용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초교파 목회자 부부 150명을 대상으로 하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5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진행되며 5월 15일 금요일까지 문자로 사전 신청 받습니다. 신청과 문의는 010-3138-58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가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17일과 5월 24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되며 손경민 목사, 김희아 집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웃과 지인, 전도 대상자 등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반구동에 위치한 서원교회에서 5월 17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30분 하귀선 선교사님과 조윤숙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새생명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참석하시는 분들께 점심 식사와 선물이 제공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리며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관리집사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만 55세 이하 성도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74-6737번, 010-4874-6737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 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모집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6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 평산동에 위치한 평산교회에서 하나님의 질문이란 주제로 심령 대부흥회를 개최합니다. 5월 22일 금요일과 5월 23일 토요일에는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며 5월 24일 주일에는 오전 9시와 11시, 오후 2시까지 세 차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5-366-2033번, 지역번호 055-366-2033번 평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면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립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내 구원자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의 가정.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와서 예수교는 불효도라고 오해와 박해가 심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도 모르고 제사드리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많은 반대에 부닥쳤고 또 부모도 모르는 오랑캐에 도라고 가는 곳마다 배척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인가?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감이 바람직한 줄 믿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부모를 모시는 것이 효도인지 산소에 가서 과일 몇 개 술 한 잔 따라놓고 절 몇 번 하는 것이 효대인지 차례상을 차려놓고 절 서너 번 하는 것이 효도인지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제가 미국서 유학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저희 큰 형님이 북어 두 마리하고 정종 한 병하고 우리 사형제하고 장조카하고 다섯이 아버지 산소에 가서 술 따러 놓고 북에 고기다 갖다 놓고 절을 하더라고. 그날 우리 형님한테 형님 저는 기도를 할게 양해를 해주세요. 그때부터 우리 형님이 기독교에 대한 감정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의 권면으로 우리 큰형님도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가 큰 문제예요. 우리는 고주할아버지, 친주할아버지 내가 어려서 느낀 것은 매달 제사가 있었어요. 우리 집에 우리는 뭐 얻어먹는 게 있으니까 제사를 좋아했는데 그것도 제사를 지낼 때 초저녁에 지내는 게 아니라 12시 지나서 제사를 드리더라고. 그럼 우리는 피곤하니까

12시가 되기 전에 잠에 들어가면은 음식도 모두 다 먹고 큰 어른들만 가서 절하고 음식 나눠 드시는 것을 봤는데, 저희가 이제 예수를 믿는 가정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우리에게 부닥친 것은 제사예요. 그래,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우리 형제들은 지방도 쓸 줄 몰라요. 어디 가서 지방 쓰는 사람한테 지방 써 갖고 와야 돼요. 그런데도 제사를 고집하는 우리 형님들에게, 형님, 한번 추도 예배로 바꿔보시는 게 어때요? 우리 어머니가, 야, 너희 막내가 목사니까 한번 추도 예배로 바꿔보자. 그래서 어머니한테 효도하는 우리 큰 형님이, 그럼 추도식으로 한번 네가 해봐라. 그래서 아버지 제삿날 추도식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양력을 좀 써오라고, 그때 고명진 목사가 전도사였었어요. 글을 곧자 써요. 자네가 우리 아버지 양력을 좀 써와라. 그리고 우리 큰형님의 막내가 초등학교 4학년인지 5학년 때인데 네가 이 양력을 보고 거의 외우다시피 하면은 내가 용돈을 줄 테니까 외워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형님한테, 형님 꼭 12시에 제사를 해야 됩니까? 12시에 꼭 추도 예배를 봐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의 혼이 오신다면은 초저녁에도 오실 수 있고 자정에도 오실 수 있으니까 한번 초저녁에 추모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교인들, 장로님, 권사님 또 몇 분들 모시고 추도 예배를 7시에 드렸어요. 그래서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간단히 목사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막내, 우리 큰형님의 막내 아들이 우리 아버지 양력을 읽어내라 가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위대하신 줄 몰랐어. 우리 어머니도 눈물을 닦고 우리 형님들도 눈물을 닦고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식사를 하면서, 형님 추도 예배가 어때요? 추도 예배도 괜찮다. 이제부터 우리는 모든 제사를 추도 예배로 드린다. 그래서 우리 김씨 가문이 제사 제도까지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을 신봉하는 추도 예배로 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일화요. 그래서 내가 전도할 적에 보니까 제일 큰 방해가 제사를 안 지낸다는 기독교의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의 문을 막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추도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것으로 느껴집니다. 공자의 제자 자하가 효도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공자 선생께서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고된 일이나 해드리고 맛있는 음식 좀 드린다고 효도라고 할 수 있겠는가? 효도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신라시대에 흥덕왕 때 손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집이 너무나 가난해서 아내와 함께 품팔이를 하면서 어머니를 봉양했는데, 손순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항상 할머니의 밥을 뺏어 먹기 때문에 할머니가 식사를 넉넉히 못하는 것을 보면서 늘 걱정하는 손순은 어떤 날 아내더러, 여보, 아이는 또 날 수가 있지만은 어머니는 한 번 얻지 못할 것이, 한 번뿐 얻지 못할 것이니 아이를 없이 하는 것이 어떠냐 물어보니까 아내도 효성이 극진한 부인이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아이를 업고 가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를 땅에다 묻으려고. 그런데 땅을 파는 중에 졸지에 석종, 돌종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내외는 참 기이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도 돌종도 함께 가지고 돌아와 종을 들보에 매달리고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그 종소리는 커서 왕궁에까지 들리더랍니다. 왕은 그들의 사정을 알자 옛적에 곽신이라는 이가 아들을 파묻을 때에 하늘에 금솥이 나왔다고 하는 거하고 참 전후가 부합된다고 해가지고 임금님께서 집 한 채를 지어주고 해마다 쌀 50석씩을 하사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이를 땅에 묻는다는 것은 오늘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실로 복된 것은 효심입니다. 성경은 효도하는 자에게 성공과 장수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중국의 사상가 장자가 말하기를 부모에게 효도하면 자식도 또한 효도하지만은 자기가 부모에게 효도 못하는데 어찌 자식이 자기에게 효도하겠는가? 잠언 23장 25절에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난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가리키는 효도는 무엇인가? 첫째,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첫째 효도는, 성경이 가리키는 효도는 순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그렇게 부모를 속을 썩이더니 돌아가신 다음에 풍성하게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한들 그것이 과연 효도인가? 구원의 요건의 절대 필수품은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에 온전케 되었은 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여자가 시집 갈 때 선물은 금도 아니고 보배도 아니며 시부모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만 가지고 가면 그 생활은 반드시 성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순종,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느라 하니까 얼마나 빨리 내려왔다고 성경에 기록이 됐는데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삭개오와 삭개오의 가정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두 번째로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공경이 성경의 효도라고 말씀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이 다섯 번째인데 왜 사람들은 첫 계명이라고 하는지. 에베소서 6장 2절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10계명에는 천륜과 일륜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있고 사람을 섬기는 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계명서부터 4계명은 천륜이에요.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일륜입니다. 일륜, 천륜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천륜의 제1은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둘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셋째는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하나님 욕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어요. 이게 천륜이에요. 일륜은 뭐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첫 번째지.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네 우세에 대해,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계명은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유교는 천륜은 모르고 인륜을 잘 알기 때문에 유교처럼 효도를 상승하는 종교도 없다고 하지만은 기독교 성경에 나오는 효도의 교훈을 살펴보면 유교 복음과는 더 앞서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효도를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교에서 오형지속 삼천이 죄마가 불효라고 했습니다. 삼천 가지의 죄 중에서 불효만큼 큰 죄는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 교훈에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거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5장 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효는 백행지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효를 잘해야 100가지 행실도 잘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판 만나지도 않고 새겨보지도 않은데 시집을 가가지고 그 며느리가 그 노파한테 시어머니라고 불러야 되고 그 할아버지한테 시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사실 한국에 그게 얼마나 좋은 법치인지. 그런데 참 생판 모르는 노인네를 보고 어머니라고 모셔야 하는 한국 사회에서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께 효도한다는 것은 극히 힘든 일이었지만은 그래도 효도해야 그 가정이 편안하고 안정한 줄 믿습니다. 장가 들기 전에는 그렇게 부모에게 잘하던 아들이 장가 가고 나니까 부모와는 팔촌이 되고 말았어. 이해가 가요? 나는 그런 얘기를 듣고도 아 그럴 거다. 요즘 장가 간 아들은 며느리 남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자로서 영국의 경제학자요 국회의원이었던 헨리 포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최신부 장관까지 되어서 우편 전보 서비스 분야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그가 25살 때 아버지하고 사냥을 했습니다. 사냥을 하다가 아버지가 잘못 총을 쏴가지고 아들 두 눈이 실명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살을 하려고 했죠. 또한 죽고만 싶어 했습니다. 이로 절망한 아버지는 그저 기회만 보면 자살할 기회를 봤지만은 실명한 아들은 아버지에게 효도하느라고 위로하고 또 위로해주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 슬퍼하지 마세요. 비록 제 눈은 기능을 잃었지만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명석한 머리가 있지 않아요. 헨리 포셋은 사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으나 적어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밝은 모습을 보여드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억지로 밝은 척하며 살아간 지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다가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억지로 밝은 척하던 청년의 마음에 정말로 희망과 에너지가 샘솟듯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좌절해서 일어나 아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아들은 점자를 배워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배움이 이어가던 헨리는 많은 장애인을 돕는 훌륭한 일들을 해내 교육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국회의원이 되고 결국 영국 교통부 장관까지 되었습니다. 영국 국민들이 존경하는 시각장애인 국회의원 헨리 포셋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귀감을 줬습니다. 저를 미국 데려다 공부시킨 서진 카로 파월스 아버지입니다. 에이사 파월이라고 하는 분, 그 집에 가보니까 그 양반 팔이 하나 없어. 좀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파월스 할아버지, 왜 팔이 하나 없습니까? 사냥을 하다가 총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이게 쓰러져가지고 터지는 바람에 여기서부터 이걸 잘랐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낙천적이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기차, 레일로에서 일하는, 기차 지나가는 데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거기 요만큼에서 삽을 여기다 끼고 일을 하는 것을 내가 봤을 때에 아, 낙천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은 저렇게 팔이 하나 떨어져도 웃기도 잘하고 얘기도 잘하고 농담도 잘하고 참 그런 사람을 봤을 때에 너에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집 아들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한테 얼마나 잘하고 엄마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나는 유학 가서 그걸 배웠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두 번째로 효도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3절에 보시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뭘 하면은? 부모님을 공경하면. 그래서 효도를 하면 성공한다 그랬어요. 효도를 하면 잘 된다 그랬어요. 뭐가 잘 되느냐?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잘 되고 집안도 잘 되고 만사가 잘 된다고 했습니다. 누가? 효도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건국 아버지 조지 워싱턴은 원래 뱃사람이 되고자 했습니다. 바다에 자신의 모든 걸 걸고 평생 살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 날 선원이 되기 위해 짐을 싣고 있는데 어머니가 자꾸만 눈물을 흘리며 울더랍니다. 그 모습을 본 조지 워싱턴은 하인에게 배에서 내 짐을 내려라. 어머니를 슬프게 하면서까지 내 꿈을 쫓을 수는 없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선원이 되는 길을 포기를 했습니다. 왜? 어머니한테 효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미국 독립운동을 하면서 영국군과 싸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디언들하고 싸움을 하는데 인디언 추장이 자기 인디언들에게 워싱턴을 향해서 계속 활을 쏘라고 하는데도 활이 다 지나갑니다. 한 번도 화살에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추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추장이 워싱턴에게 물어봤어. 우리가 집중사격을 해도 화살에 맞지 않는 당신이 신입니까? 사람입니까? 물어봤을 때 조지 워싱턴은 나를 위하여 밤이나 낮이나 기도해 주는 어머니가 계셔서 그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나는 살아날 수가 있었다. 참 효도하면 장수를 한다고 그랬어. 오래 산다고 그랬어.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장수하기를 갈망할 겁니다. 그래서 옛날 황제들은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 오래 살아보려고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뭐 산삼도 먹고

0: 하고 운동도 하고 뭐 빌릿을 다 하지만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면 먼저 인간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장수한다고 그랬어. 여기서는 안 믿어도 괜찮아요. 뭐 나는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 홀로 계실 때 잘 해드려 보려고 노력을 무척 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후회하는 거 한 가지가 있다면은 우리 어머니 살아계신 동안에 미국 구경 한번 못 해드린 게 내가 가장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건강만 했다면은 내가 미국 모시고 가서 좋은 것도 보여드리고 내가 다닐 학교도 보여드리고 나를 미국 데려다가 공부시킨 사람 내 집도 가 보여드리고 그런데 그걸 이루지 못하고 어머니가 가셨어요. 신명기 30장 20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일 얼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그동안에 부모에게 효도 못했다고 생각하면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효도의 방법,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효도는 물질에 있질 않습니다. 용돈 조금 준다고 효도가 아닙니다. 옷 조금 사드린다고 효도가 아닙니다. 음식을 해드린다고 효도가 아닙니다. 우리 집사람 어머니가 한국을 두 번 방문하셨어요. 그래도 그 할머니가 자기 딸이 한국에 하고 결혼해가지고 한국에 간다니까 서운했었어요. 좀 미국 남자하고 결혼해서 미국 자기 집 근처에서 살기를 원한 엄마의 심정을 내가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한국에 오셨길래 애따 양장점에 가서 옷을 11벌을 해드렸어. 그게 뭐 효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자기 딸을 한국까지 보내주신 장모님이라 한국을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보내주셨어요. 보내드렸어요. 그것이 효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딸을 한국 신랑한테 맡겨서 한국까지 보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했을 때 그까지는 옷 11벌 아무것도 아니죠. 그까지는 몇 군데 구격시켜준다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 내외가 장모님 살아계신 동안에 자주가 찾아뵙기도 하고 좋은 것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마음에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잠언 3장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네 마음에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잠언 1장에 보면은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운명하시면서도 그 옆에 있는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마리아를 부탁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생각하면서 독일 속담에 부모는 열 자녀를 기르는데 열 자녀는 한 부모를 섬기지 못한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명심하고 그동안에 좀 무색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집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명령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라고 했습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극동방송 이사장이시고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목사님이신 김장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29-9000,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요양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 요양원과 함께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대은감리교회에서 전도를 위한 이웃사랑 나눔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은감리교회 주차장에서 진행되며 옷, 신발, 잡화, 분식을 판매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852-5401번 010-3852-5401번 대은감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세계로기도원에서 제2회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성품이 선교다를 주제로 박영호 목사와 김영용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초교파 목회자 부부 150명을 대상으로 하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5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진행되며 5월 15일 금요일까지 문자로 사전 신청 받습니다. 신청과 문의는 010-3138-58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가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17일과 5월 24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되며 손경민 목사, 김희아 집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웃과 지인, 전도 대상자 등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반구동에 위치한 서원교회에서 5월 17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30분 하귀선 선교사님과 조윤숙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새생명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참석하시는 분들께 점심 식사와 선물이 제공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리며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4-8291번, 지역번호 052-294-8291번 서원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관리집사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만 55세 이하 성도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74-8291번

께 6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 평산동에 위치한 평산교회에서 하나님의 질문이란 주제로 심령대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5월 22일 금요일과 5월 23일 토요일에는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며 5월 24일 주일에는 오전 9시와 11시, 오후 2시까지 3차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5-366-2033번, 지역번호 055-366-2033번 평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면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5월 가정의 달에는 무슨 날이 많죠. 어린이날, 어버이날부터 해가지고 가족과 관련된 날이 많은데 오늘 같은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가장 가깝고 중요한 스승은 부모예요. 부모. 부모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아기 때부터 자녀들이 다 따라하죠. 저도 결혼하고 나서 저의 말과 행동들이 저희 부모님과 비슷하구나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제 딸들도 저랑 비슷한 것들이 나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가정의 달 5월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내 가족에게 좋은 스승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결심과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유산이란 말이 있죠. 그냥 말과 행동도 있지만 신앙의 배움도 있어요.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쉬운 일이 아닌데 바울 대단해요. 바울보다 더 대단하고 완벽한 스승, 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진정 스승으로 삼아야 될 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시며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또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꺼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살아생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가르치신 우리 예수님, 스승의 날 가장 큰 스승 그 예수님을 이 시간 또 묵상해보고 나눠보고 소개해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이렇게 의지하고 순종하고 잘 따라가면 그게 복된 길이래요. 밖으로 가면 막 곁길로 가면 재밌을 것 같은데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가장 즐겁고 복된 길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스승의 날 맞아가지고 진정한 스승 가정에서 또 탄생됩니다. 그래서 스승의 날도 5월에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부모인데 정말 좋은 스승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될 것 같고 진짜 완벽한 스승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묵상하면서 그분 따라가면서 그분 닮아가면서 예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이 곡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래간만에 나누는데요. 옹기장이에요. 예수 닮기 원해.

옹기장의 앨범에서 예수 닮기 원해. 정말 원하죠. 원해. 예. 잘 안 되는데요. 원하고 노력합니다. 예수님 같이는 예, 못 살죠. 못 살아. 어떻게 예수님처럼 돼요. 근데 되려고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고 원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노력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난 안 돼. 예수님처럼 내가 어떻게 돼야 하는 것보다. 자,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특별히 잠깐 예수님 닮으려고 막 노력하다가 곁길로 간 분들 부르고 계시죠? 이 새끼라를 통해서 귀한 열매

네, 오늘 한번 연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20년 방학 중에 있다가 계약한 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지.

0: 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장선랜님 되시죠?
0: 네.
1: 저 극동방송의 새끼야라 김인수 PD입니다.
0: 아, 네네.
1: 아유, 반갑습니다. 통화 괜찮으세요?
0: 예, 말씀하세요.
1: 혹시 요즘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 그때 교회 가기로 하셨는데 교회는 다니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0: 아, 예, 그 이후로 다니고 있어요.
1: 할렐루야네요. 아유, 잘
0: 네,
1: 됐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그때 4월 1일인가 제가
0: 네네.
1: 통화했어요.
0: 예.
1: 그때 몇년 교회 쉬고 계셨었죠?
0: 제가 거의 20년 넘게 쉰것 같아요.
1: 에이, 아, 오래됐었군요. 20년 정도.
0: 네.
1: 그때 이제 결혼하고 나서 그 남편
0: 네.
1: 반대로 교회를 못 다니게 되셨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쵸?
0: 아, 그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1: 예.
0: 안 다녔었는데,
1: 네.
0: 지금 이제 그때 부활절에 언니 칸타타 그 찬양하는 게 있었거든요.
1: 네네.
0: 저녁 예배에
1: 예.
0: 이제 성가대를 하는데, 언니가
1: 예.
0: 그거를 좀 이제 보러 오라고 초청을 해가지고
1: 네.
0: 보러 갔다가 그 이후로 계속 나가고 있어요,
1: 와, 잘
0: 교회.
1: 됐네요. 남편은요?
0: 네.
1: 남편은?
0: 남편은 이제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전도해야죠. 그래도 가는
1: 아,
0: 거는 뭐랑 안
1: 그러니까
0: 하니까.
1: 옛날에는 좀 반대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요즘은
0: 네.
1: 괜찮아요?
0: 네.
1: 오, 다행이네.
0: 네. 지금은 뭐 그렇게
1: 예.
0: 막 저기하고 그러질 않아서. 네.
1: 나중에 이번에 이제 칸타타 계기로 가셨잖아요.
0: 네.
1: 나중에 교회에서 뭔가 행사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 그때 이렇게
0: 네.
1: 딱 한번 같이 가자 하면서 모시고 가면
0: 네.
1: 좋을 것 같은데.
0: 그러려고요.
1: 지금 부천에 어느 교회 가셨어요?
0: 기둥교예요.
1: 기둥교회.
0: 네, 언니.
1: 언니가 다니는 교회. 언니하고
0: 제가
1: 그래도 가까운 데 사시나 봐요?
0: 같은 부천에 살고 있어서 제가 원래는 제가 다니던 교회로 다시 가려고 했는데,
1: 네네.
0: 아무래도 그 기도 아니 저기 교회도 그
1: 예.
0: 감리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고 이게 장로회 그게
1: 예, 교단,
0: 다르잖아요. 그래서
1: 예.
0: 저는 이제 기독교 장로회를 다니고 있었어가지고
1: 예.
0: 감리교를 가니까 조금 저하고는 정서에 안 맞긴 했어요, 처음에는.
1: 예.
0: 근데 이제 몇번 계속 가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적응이
1: 그럼요.
0: 되더라고요.
1: 예.
0: 그래가지고 지금
1: 그럼요.
0: 요즘에 교육받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1: 아,
0: 그
1: 새가족교육.
0: 교회, 네.
1: 잘 됐네요. 우리가 이제 한분 하나님을,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교단이 좀 달라도,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특별히 이제 언니랑 같이 있으니까 그게 더 좋은 일일 수 있어요.
0: 맞아요.
1: 잘 됐네요. 이렇게 좋은 소식
0: 네.
1: 들려주셔서.
0: 네네.
1: 우리 장선례님이 그때 교회
0: 네.
1: 가겠다고 결단의 기도 했었잖아요. 그쵸?
0: 네.
1: 결단의 기도.
0: 그래서 제가 약속 지키려고.
1: 너무 감사하네요.
0: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니까,
1: 그니까,
0: 또,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1: 네. 참,
0: 네.
1: 근데 이게 사실 20년 방학을 끝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0: 네, 아,
1: 그래도 이렇게
0: 계속 항상 마음에는
1: 마음은 있었죠.
0: 있었거든요. 그래서
1: 그래도 전화 연결
0: 혼자,
1: 계기로 딱 이렇게 돼서,
0: 네.
1: 얼마나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 약속 지켰다고.
0: 그러니까요.
1: 이 시간에 그때 이제 결단의
0: 네.
1: 기도 드렸다면, 저
0: 네.
1: 따라서 이 시간 감사의 기도 한번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저 따라서.
0: 네.
1: 사랑해 하나님.
0: 사랑해, 하나님.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0: 지금 나는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장선혜님 교회 가시니까 우리 언니도
1: 네.
0: 되게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1: 예, 맞아요.
0: 언니가 얼마나 아마 칸타타를 네. 계기로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인도하고 싶어서 계속 기도하면서 네. 어렵게 어렵게 네. 고민하다가 아마 얘기했을걸요.
1: 네.
0: 그래요. 참 아무튼 좋은 소식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제 네. 남편도 간다 이런 좋은 네. 소식 제가 꼭 기다리고 있을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우리 장선혜님이 가장 좋아하는 인생 찬양은 어떤 곡이 있을까요? 찬양 중에 찬송가도 좋고 복음성가도 좋고 요즘 좋아하는 곡도 좋고 20년 전에 내가 가장 좋아했던 곡도 좋고.
1: 네, 지금 요즘에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게 제목이 은혜인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0: 잠깐만,
1: 안 나요.
0: 요즘 거 네. 생각을 제목 안 맞추셔도 네. 되고 가사 네. 한번 얘기해 주세요. 가사 아니면 흥얼흥얼거려도 되고 제가 맞춰볼게요.
1: 은혜로다 이게
0: 은혜로다 하늘 네, 위에서 내려오네
1: 네 이거, 맞아요 예. 갑자기
0: 그 사랑의 이거 찬송가 네, 찬송가
1: 네, 예. 네 맞아요
0: 은혜로다가 그걸, 아니라 아마 평화로다 할 거예요
1: 평화로운가
0: 내 영혼의 그 극히 깊은 데서 맞죠? 평화, 평화로다.
1: 맞는 것 같아요. 예,
0: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라는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1: 찬송.
0: 예. 이 곡을 어떤 이유로 이렇게 가장 인생 찬양으로 좋아하세요?
1: 제목이 은혜였나 봐요. 그게.
0: 예?
1: 은혜, 제목이 은혜인데요. 성경님.
0: 아까 평화, 평화로다. 이거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인데.
1: 아니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요즘
0: 모든 것이 은혜 이거예요?
1: 네 맞아요.
0: 아 이거구나.
1: 아니 친구가 네. 같이 이제 친구긴 한데 사촌이에요.
0: 네네.
1: 저희가 이제 친구들끼리 여행을 갔는데
0: 네.
1: 친구 중에 목사님 사모님도 있고 뭐 이러거든요. 저희 네. 친구들이
0: 네네.
1: 뭐 이제 같이 방을 쓰게 됐는데.
0: 네.
1: 친구가 이 찬송을 틀어놨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다운받아가지고 그거를 좀 제가 마음이 좀 울적하거나 할 때 이 노래를 좀 많이 듣고 그랬었거든요. 요즘에.
0: 그렇구나.
1: 그래가지고.
0: 그래서 좋아하죠.
1: 네.
0: 은혜.
1: 네.
0: 이 은혜가 네, 무슨 뜻인지 아세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
1: 응?
0: 은혜가 뭐냐면 우리의 네. 노력과 우리가 애쓰는 거하고 그런 상관이 없이 선물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바로 구원의 은혜. 이번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딱 돌이키셔가지고 장선내님이 교회를 딱 가시게 됐잖아요.
1: 네.
0: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1: 맞아요.
0: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1: 네네네.
0: 또 언니를 맞아요. 통해서 이렇게
1: 네네.
0: 교회 가게 하신 거 하나님 품에 오게 하신 거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쉽지 않은 건데 하나님께서
1: 네.
0: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삶에서 이렇게 이제 가사 네.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 곡 들려드리면서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 아유, 감사합니다.
0: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계속
1: 네.
0: 귀하고 좋은 은혜 나눠주시고 새끼라도 요즘 계속 듣고 계시죠?
1: 네.
0: 네. 아 그리고 네. 장선혜님 우리가 교회를 네. 나가게 되시면 드리는 선물이 있어요. 축 계약이라고 써져 있는 꽃바구니.
1: 아 그래요?
0: 꽃바구니 선물 드릴게요.
1: 아 예, 감사합니다.
0: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거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손경민 앨범에서 은혜의 찬양 나눴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새끼라가 또 우리 총연출 그분의 은혜로 많은 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좋아하시는 곡 예. 평화 평화로다가 아니라 은혜 은혜였어요. 은혜 전해드렸습니다. 자, 깨라깨라 새끼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할게요.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비엘약품에서 장 면역에 도움을 주는 락토디어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고급 김 부각 세트, 역사의 고장 강화도에서 만든 강화섬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 김치 세트, 노르웨이 청정수역 연어로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간장게장의 명가 백인숙국게장에서 게장 세트, 매화연에서 궁중음식 지도자가 만든 유자향기 개성약

버거와 아이들도 좋아하는 인삼정과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콜드블루 전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 전문 회사 견과내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갓블레스유 프랑스 14K 패션 주얼리 루브르 파리에서 문자 쿠폰, 주식회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하나로 빨래향기 섬유를 보호하는 핑크플라워 캡슐 세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기업 AN 화장품에서 화장품과 미용 비누, 그리고 레모나를 드립니다. 선물 협찬으로 영혼을 깨우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기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0: 참 감사하죠. 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여상원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 동안도 참 감사했어요. 5월 지금 이제 절반 이 시간도 참 감사했고 앞으로도 감사해야죠. 어떤 또 어려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문에 들어가려면 이것저것 많이 있지만요. 자,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또 어떤 열매를 만나볼까요? 한 부부 지난번에 통화를 했었는데 어떻게 이 부부가 살고 계시는지 한번 전화 연결해볼게요.
1: 여보세요?
0: 네, 홍현수님.
1: 네.
0: 네,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예. 네, 통화 괜찮으세요?
1: 아니에요. 네, 통화 괜찮습니다.
0: 아내분이랑 지금 같이 계시는 거 맞죠?
1: 네, 같이 있어요.
0: 예, 예, 지금 안성에 계시고.
1: 예.
0: 그때 이제 이사하고 나서.
1: 네.
0: 우리 이제 부부가 교회 정착하지 못하고 이제 좀 방황하실 때.
1: 네.
0: 그때 저하고 이제 3월에 이제 통화가 됐었잖아요.
1: 예, 예.
0: 두 달 좀 더 넘었는데.
1: 네.
0: 지금 어떻게 요즘 교회 잘 다니고 계시나요?
1: 네, 네, 잘 다니고 있습니다.
0: 아, 잘 다니고 있습니까?
1: 네.
0: 아이고, 다행이네요. 안성에서 지금 교회를 어떻게 정하셨어요?
1: 네, 안성에서요.
0: 교회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1: 두드림교회예요.
0: 두드림교회. 예.
1: 네.
0: 그때 한 어느 정도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좀 방황하고 계셨죠?
1: 한 6, 7개월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6개월 되지.
0: 그렇군요.
1: 예.
0: 네. 아니지, 하면서 옆에서.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는 기록에는 한 10개월 정도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6개월에서 1년 사이 정도 이렇게 그렇죠? 정하지 못하고 계시다가 원래 그럼 네. 그전에는 서울에 계셨어요?
1: 아니요. 서울에서 근

0: 한 10년 전에 서울에 있었어요.
1: 예, 예. 그럼 바로 직전에는 어디 계시다가?
0: 아, 밭은 안성인데요.
1: 아, 안성에서?
0: 네, 안성에서, 교회를 했는데, 집사람이,
1: 예.
0: 옮기자, 이사했으니까 옮기자 해가지고.
1: 예, 예. 옮기자고 했는데, 그게 이제 잘 옮겨지지가 않았군요.
0: 예.
1: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어떻게, 두드림교회 잘 또 등록까지 하셨어요?
0: 네.
1: 등록까지 하셨구나. 잘 됐네요. 극동방송은 네, 계속 듣고 계시고요?
0: 네. 극동방송은 뭐, 새끼라는 딱세시 되면 듣고 있습니다.
1: 아이고, 그렇구나. 자, 이렇게 이제 두드림교회 가서 정착도 하고 등록도 하시고, 부부가 이렇게 예배 들으시니까 요즘 어떠세요?
0: 네. 원래 저희는 부부가 같이 가는 거를 사실은 저희 어머니 소원이에요.
1: 부부가 같이 예배당,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소원이었다고요, 어머니?
0: 예, 어머니 소원이에요. 그리고
1: 예.
0: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유언으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1: 같이 가는 게 소원이었다면은 두 분이서 어떻게 한 분이 안 다니셨던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0: 아니요. 둘이서 다녔죠.
1: 근데 둘이 같이 가는 게 소원이었다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0: 가끔 가다가 제가 좀 빠질 때가 있었어요.
1: 아, 그러니까 빠지지 않고 둘이 계속해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소원이셨군요. 어머니의 네. 소원.
0: 네.
1: 그래서 요즘은 그 소원을 잘 이루어 드리고 있나요?
0: 네, 잘 하고 있습니다.
1: 아, 요즘은 빠지지 않고 잘 드리고 있고.
0: 네,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1: 그러니까 방황하다가 다시 이제 두드림교회 가서 아내와 함께 네. 예배를 드리시니까 요즘 어떻게 느낌이 어떠신지,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0: 성경 말씀도 그렇고, 예, 성경 말씀도 그렇고, 항상 들어오니까요.
1: 네.
0: 편해요, 제가. 일을 하면서도, 저도, 네. 일을 하면서 굉장히 편하게 있고, 또 교회 역시도 먼저 그 함께 한 교회 소개해 주셨던 교회보다는,
1: 네네.
0: 예, 거기를 한 5주, 한 달 이상 다녔던 것 같아요, 거기를.
1: 네. 어떤, 함께 하는 네, 그, 교회를요?
0: 예.
1: 아, 소개해 준, 저희 방송국에 소개해 준 교회로?
0: 예. 네. 아니, 소개해 주기 전에요.
1: 소개해 주기 전에 그 교회를 다니셨었어요?
0: 네. 예, 거기를 갔다 온 교회예요.
1: 아, 그렇군요.
0: 예, 그런데 소개해 주시는데,
1: 예.
0: 그러니까, 그, 함께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1: 네네.
0: 네, 그래서 저희는, 새로 옮기고, 굉장히 편하게 다녀요. 편하게.
1: 우리 아내분도 한번 좀 바꿔주실래요? 아내분. 아니면 지금 스피커폰인가요?
0: 예, 예, 잠깐만요.
1: 아내 되는 분은 요즘 어떠세요? 다시 좀, 조금 방황을 하다가 이제 잘 정착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2: 예, 제가 말씀이.
1: 네.
2: 어디 가도 그 목사님 설교가 집중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됐는데.
1: 네네.
2: 김정호 목사님이.
1: 예.
2: 합동교회 그, 지금 담임 목사는 아니어도 굉장히 말씀이 저한테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1: 예, 예.
2: 아주 길게 안 하시고 짧게 내 마음속에
1: 네.
2: 아, 닿고 그래서.
1: 네.
2: 조그만 교회지만은, 담임 목사님은 약간 병을 앓고 있어요. 파키슨.
1: 아.
2: 그래가지고 많이 앓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와서요.
1: 부목사님은 아니고 다른 데서 오셔서 설교를 해주시는 거예요?
2: 부목사님 따로 있고, 이 목사님은.
1: 네.
2: 미국에서 신학, 목회를 하시다가.
1: 네네.
2: 은퇴를 1년 앞두고 그냥 은퇴, 연금도 안 받고 그냥
1: 네네
2: 그 지금도 신학교 교수 여기 교수 생활 하면서 여기 와서 봉사를 네. 하시더라고요.
1: 그래서 참 말씀이 잘 들어오고
2: 네.
1: 예배를 편안하게 드리고 계시는군요.
2: 네.
1: 아이고 다행입니다. 예 요즘도 같이 남편분과 함께 또 극동 방송도 잘 듣고 계시죠?
2: 네.
1: 그래도 이렇게 극동 방송 듣다가 다시 또 이렇게 결심하게 되고. 교회를 다니게 되셔서 극동 방송을 네. 좀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시죠?
2: 그럼요. 저는 아침에 눈 뜨면은 그 아침에 7시에
1: 좋은 아침입니다.
2: 네, 그거 틀으면서 항상 예. 아침에 하루 보내고 있어요.
1: 그렇군요. 예, 우리 지금 새끼라를 들으면서 어떤 네. 은혜가 있는지 한번 좀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0: 항상 듣는 게 그거예요.
1: 항상 그러니까, 듣는 게 새끼라. 네. 예.
0: 이제 부산 쪽에서는 98.1.
1: 예.
0: 네, 대구는 91.2. 아, 92.3.
1: 예.
0: 그 다음에, 여기 대전 쪽에서는 93.3.
1: 어휴, 어떻게 이렇게 주파수를 다 알고 계시네요?
0: 그리고 서울 쪽에서는 9.2인가?
1: 106.

0: 9.
1: 예, 106.9.
0: 예.
1: 예, 다 입력해놓고,
0: 예.
1: 예, 듣고 있고, 이제 뭐, 중간에 이제 못 듣는, 안 듣는 지역에 가면은,
0: 네. 이제 지역을 이쪽 저쪽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시나 봐요.
1: 예, 저는 이제 그 다니는 길이 항상 그쪽이에요. 그렇게, 예,
0: 그렇군요.
1: 왔다
0: 예,
1: 갔다 합니다.
0: 예, 예. 새끼라 들으면서 어떠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1: 은혜가 많이 돼요. 그, 이제, 하시는 거 들으면은, 그 분들, 이제, 뭐, 방학했다가, 이제, 이렇게
0: 네.
1: 나와서 하시는 거, 이런 걸 보면은,
0: 네네.
1: 아,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하는 생각이 들고,
0: 네네.
1: 예, 아, 더 열심히,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는 걸 생각을 하죠.
0: 혹시 우리 홍현수님, 혹시 이제
1: 예.
0: 자녀분들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1: 자녀 중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0: 아, 그래요. 이번에 이제 우리 부부께서 이렇게 다시 이제 하나님께로 잘또 정착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자녀들에게도
1: 예.
0: 좀잘좀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한번 얘기를
1: 그렇죠.
0: 해 주시고 극동 방송도 좀 소개해 주시고
1: 예.
0: 안 되면 이렇게 전화 요청하셔가지고 제가 또 전화할 수 있도록 하면 좋잖아요.
1: 예, 다들 뭐, 예, 유아세례서 다 세례 다 받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요.
0: 예. 근데 아까 안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서요.
1: 요즘에 안 다니고 있지, 내가
0: 그니까요.
1: 있지.
0: 예. 그러니까 그런 친구를 위해서 우리 새끼라가 있으니까,
1: 아, 맞아요. 그런
0: 예.
1: 것도, 예.
0: 뭐 유아 세례를 받았건 안 받았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가 중요하더라고요.
1: 예.
0: 엊그저께는 목사님 아들하고 전화 연결됐습니다. 방학생인 목사님 아들. 예. 옛날에 장로님 방학생도 전화 통화도 했었고요. 예. 사실
1: 맞습니다.
0: 지금 현재가 중요하고 미래가 중요하니까
1: 예.
0: 우리 자녀분들에게 극동방송 얘기해 주시고 꼭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옆에서 도와주세요. 예.
1: 네, 그렇게
0: 예.
1: 하겠습니다. 네.
0: 그때 이제 기도를 안 했다면요. 이 시간에 저랑 함께 우리 아내분과 함께 저 따라서 감사의 기도 한번 같이 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따라서요. 예.
1: 예.
0: 사랑해 하나님.
1: 사랑해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합니다.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께서 그때 어떻게 선물 잘 받으셨을까요?
1: 예, 받았습니다.
0: 예, 연어 잘
1: 연어.
0: 받으셨고. 이제 방황 끝내고 교회 잘 다니고 계시니까 저희가 축 계약이라고 써져 있는 꽃바구니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1: 고맙습니다.
0: 우리 두 분이 가장 좋아하는 인생 찬양 어떤 게 있을까요?
2: 지금까지 지내온 것,
0: 지금까지 지내온 거.
2: 지내온
0: 왜 좋아하세요? 이 찬양을 가장?
2: 거예요. 옛날 어릴 때부터 엄마 무릎에서부터 그 찬양을 많이 들었어요.
0: 엄마 무릎에서 계속 잘 들으셨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네. 이거 나누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네. 자,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1: 아유,
0: 지금까지
1: 고맙습니다.
0: 지내온 것 마지막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부르면서 끝내볼까요?
1: 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찬송가 이정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그 은혜, 그 감사, 오늘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스승의 날, 정말 나에게 있어서 좋은 스승들 전화 한번 하시고 찾아뵈면 더 좋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 참 스승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닮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 또 우리 같이 생각하는 그런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주말 보내시고요. 여러분, 한 주 동안 내가 고민했다가 이제 교회 가야겠다 결단하신 분들 이번 주 꼭 가셔야 됩니다. 갔다 오셔가지고 다음 주에 나 갔다 왔다 라고 문자로도 좀 알려주시고요.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극동방송 새깨라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립니다. 울주군 범서읍 굴화에 위치한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리며 수익금 전액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회 건립에 후원하는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했습니다.

0: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무동에 위치한 울산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진실된 사랑의 고백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위드힘 예배 마지막 찬양은요, 우리 위드힘의 건반을 맡고 계신 손선아 사모님께서 곡을 쓰셨고, 또 손선아 사모님의 남편 되시는 박진선 목사님께서 가사를 고백하신 곡입니다. 우리 승리라는 찬양 함께 나눌 텐데요,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이 시간 승리를 노래합니다. 이 승리는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겨놓은 싸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영적 전쟁과 싸움 속에서도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다만 낙심치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0: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매주 이 시간에는 미포교회 김성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두 번째 옷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창세기의 제일 마지막 장이죠. 50장에 가면 하나님에 대해 요셉이 고백적으로 간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딱 한마디로 나오는데요. 내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이게 요셉의 간증이에요. 이 한마디 속에 그의 인생 모든 경험과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악이 있었지요. 아니, 악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악들이 요셉의 인격과 삶을 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이 모든 스토리는 그 종점을 향해서 달려가게 될 텐데요. 우리가 잠시 38장을 통해 유다의 이야기로 벗어났다가 이제 39장으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그 결론을 향해 지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이야기도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는 건데요. 이미 37장에 그 악이 시작되었습니다. 형제들이 그를 노예로 팔아버린 것이죠. 채색옷을 걸쳤던 몸은 벗겨진 채로 끌려갔고 발은 착고에 채워져 상하고 아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는 종의 삶뿐이었습니다. 아비 집을 그리워할 틈도 없을 만큼 모진 종살이, 악몽 같은 현실이 그의 앞에 펼쳐질 터였죠. 너무 갑자기 덮친 이 불행, 어려움은 겨우 17살의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중하고 충격적이기도 했지요. 하지만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내가 거부한다고 혹은 부정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은 옷을 통해서 구분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패션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막에서는 채색옷을 입고 2막에서는 종의 옷을 입고 3막에서 죄수복을 입고 4막에서 총리의 옷을 입으면서 그의 인생이 옷을 갈아입는 것과 함께 드라마틱하게 변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 이제 막 두 번째 스테이지가 무대가 그의 앞에서 시작되고 있는 셈입니다. 시작하면서 제가 꼭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해해서는 결코 안 될 만한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아마 본문이 아니고 이 얘기 하나만 제가 들려드릴 겁니다. 요셉이 지금부터 약 13년 동안의 고난을 통해서 아주 큰 그릇으로 이렇게 성숙하게 되고 마침내 당대의 천하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워지게 될 텐데 이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지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악들의 원인 혹은 악을 조성한 사람이 결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악을 조장하시지 않습니다. 요셉이 경험했던 이 모든 악들은 그의 대적들이 스스로 분노와 미움과 정욕에 사로잡혀 거기 자신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발생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이야기 50장까지 얼마든지 오늘 당장에 읽을 수 있고, 그래서 그 결론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의 요셉을 자꾸 투영하다 보니까 마치 형들이 이 단계에서는 요셉을 꼭 팔아줘야만 했다, 요셉은 몰랐겠지만 그게 꼭 필요했다, 혹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가지고 옥에다가 넣어야 했다, 그게 뜻하신 일이다,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가 해석해 나갈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의 신세를 지지 않으십니다. 악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이나 역사 속에

악을 유발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게 요셉의 삶을 풀어나가는 유일하고 궁극적인 열쇠는 꿈이다, 말씀이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보세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을 때 꿈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두 번이나 꿈이 겹쳐져 주어짐으로 요셉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이 무엇인지를 확증해 버렸습니다. 두 이야기, 한 뜻, 그게 꿈속에 나타났죠. 첫 번째 꿈은 요셉이 먹거리 문제를 통해서 천하만국을 섬기게 될 거라는 꿈이었고,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그에게 머리를 숙여야 할 만한 위치로 요셉을 영광스럽게 세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이 계획은 확정되었고 하나님 이루실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든 간에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뜻은 반드시 이루게 됩니다. 내가 그뜻 마음에 안 들요, 혹은 내가 오케이 들어보니 괜찮네, 그거 괜찮네, 이렇게 사인을 해줘야만 하나님이 비로소 진행하시고 그걸 완성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작정하신 뜻은 무조건 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꿈으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꿈, 곧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그 꿈과 얽혀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뜻에 내가 순응하고 순종하고 협력하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 꿈을 듣고 분노해서 꿈의 대적자가 되기를 선택한 겁니다. 그게 그들의 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악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뜻에 어떻게 응답하고 반응하느냐, 여기에서 악과 선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악을 선택했고 그 악의 결과로 요셉이 지금 노예가 되어 팔려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을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악 덕분에 일이 진행됐다고요? 제가 어떤 때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줬으니 십자가가 있지. 가룟 유다 큰일 했다. 여러분, 이게 아주 멜랑꼴리한 논리를 가지고 일을 비틀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덕분에 된 게 아니라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좀 있으면 나오게 될 보디발 아내의 유혹도 마찬가지 관점 속에서 서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기본적인 틀을 우리가 견고하게 마음에 장착하고서 성경의 이야기를 읽어가야 합니다. 결과에 맞춰서 원인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뒷얘기를 다 알고 있으니까 앞에, 아, 그래서 이게 필요해서, 근데 그거 가지고 내 삶이 해석됩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아, 이 약이 꼭 필요해,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곧 좋아질 거야 라고 막 이렇게 자꾸 자기 암시를 하는데 살아보니까 그렇게 됩니까? 아니라면 이건 요셉의 인생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들에게 근본적이고 궁극적으로 전하는 것은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 그 약속은 우리에게도 주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선으로 간다. 우리가 이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똑같은 이야기가 내 삶에도 공식 그대로 적용돼갖고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 속에 있는 근본적인 주제, 원리, 이걸 뽑아내야 돼. 악, 오라고 그래라. 죄, 덮치라고 그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나를 향한 뜻은 선하게 마무리된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실 때, 혹은 하나님이 뜻을 세우셨다 그러면 이미 결과는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지배하십니다. 뜻을 세우실 때 결과를 지배하신다는 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는 이런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이 품으신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함의 의미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고 뜻을 완성하시는 그 사이를 빈 여백으로 그냥 비워두십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가 다 운명처럼 결속되어 있고 정해져 있고 운명 결정론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비워두십니다. 왜? 여기에 무슨 일

일이 발생하더라도 하나님 품으신 뜻은 이루거든요. 여기에 어떤 악이 있든 어떤 반대가 있든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든 말든 하나님이 품으신 뜻은 반드시 이룹니다. 그러나 이 여백으로 비워두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 과정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 통해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비워두신 것입니다. 악으로 참여하는 자는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지만 희생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그 길을 가는 자는 영광과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상으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큰 이야기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고난의 이유는 정말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결코 표면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요, 욥과 같은 극단적인 고난의 불행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욥의 그 불행과 고난은 땅에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발생했죠? 하늘에서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서 땅이,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친구들이 전부 다 땅의 관점에서 자꾸 풀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논쟁이 엄청나게 길어지지 않습니다. 원인이 거기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안다라고 판단하려고 그러지 말고 계산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욥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 앞길을 아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오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렇죠?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고난의 이유를 설명 안 해주십니다. 욥처럼 땅에 원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설명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용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에는 반드시 피할 길을 미리 내주신다. 다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의 시험이 내게 다가왔다, 혹은 얼마나 큰 악과 또 혹은 고난과 어려움이 내게 닥쳐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게 허용된 것이며 그 속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할 길이 있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길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성숙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담대해야 할 이유는 있는 겁니다. 당황하지 마십시오. 요동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더욱 차분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 이 일이, 이 어려움이 내게 닥쳤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판단하셨다는 것이니까 내가 어떻게 이기면 될 것인가, 이걸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바로 이 원리를 요셉에게, 지금 현장에 39장의 요셉에게 적용해 봅시다.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로서는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이 고난과 환란을 17살짜리 아이에게 허락하셨는데, 허용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아이가, 이 어린 아이가 어떻게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셨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겨우 17살짜리가 이 가혹한 시련을 이겨내기에, 야, 제 영적 싹수를 보니까 충분히 이겨내겠다, 하나님이 요셉 속에서 뭔가를 봤기 때문에 요셉아 너 할 수 있어 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이 상황을 허용해 주신 거라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그게 뭐냐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37장에서 이미 봤거든요. 그게 뭡니까? 성실과 충성스러운 마음입니다. 작은 일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맡겨준 이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섬기고자 하는 사랑이죠. 근본적으로 요셉은 사랑합니다. 자기에게 일을 맡긴 자를 사랑하지요. 우리가 37장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주목하고 강조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감당하는 요셉의 태도 보셨잖아요. 요셉은 할 만큼 했다가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 인생에. 요만큼 하면 내가 할 만큼 했지,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요셉의 기준은 내가 할 만큼 했다가 아니라 맡겨준 자가 만족하느냐,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세겜까지 갔더니 형들이 없습니다. 제가 세겜의 모든 골목을 다 뒤졌고 세겜 일대의 들판을 안 본 곳이 없습니다. 저는 할 만큼 했어요. 아버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고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맡겨준 자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할까? 내가 결과를 가지고 돌아가지 못하면 아버지가 마음 편하게 주무실 수 있겠는가? 여기에서 나중에 요셉은 보니까 도단까지 가는 길에서 완전히 탈진해서 헤매고 쓰러져서, 여러분 그게 열사병 상태 아닙니까? 거의 죽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그 정도의 상태에 빠지기까지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왜? 맡겨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이런 태도를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이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해. 너 그거 하나면 내가 네 인생 인도에 나가는데 아무 지장 없다. 왜? 능력은, 지혜는 나한테 충분하게 있다. 하나님. 그가 마침내 애굽의 총리까지 됐다라는 그 결과를 갖다가 자꾸 투영해가지고 그걸 37장, 39장을 요셉에게 딱 이렇게 투영해가 가는 원래부터 싹수가 달랐어. 뭐 이러면서. 그죠? 원래부터 잘난 놈이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게 전혀 안 보입니다. 그가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지혜와 전략은, 그에게서 생성되는 모든 놀라운 대안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다만 천성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누가 보나 안 보나 맡기면 그 맡긴 자의 마음과 기쁨을 위해 스스로 헌신하고 그 열심을 내는 사람, 이게 바로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가르치면 이거 가르쳐야 되는데 자꾸 어릴 때 뭐 가르쳐요? 천재교육 가르치는, 천재교육. 세상 기준으로 영어 단어를, 천자문을, 뭐 또 요즘 뭐예요? 수학을, 천재 수학 이러면서, 어릴 때부터 선행학습 이러면서 이런 거에다가 몰빵을 하니까 환경은 점점 좋아지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쓰신 것은 이 점 때문이에요. 능력은 하나님께 얼마든지 있으니까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 굳이 안 찾으신다는 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능력자는 하나님 별로 선호하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고 성실한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같은 사람도, 우리 같은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만 고쳐먹으면 되는 거예요. 훈련하면 되는 거예요. 연단하면 되는 거예요. 연단하면 되는 거죠. 쓰시는 조건이 이러하기에 하나님은 누구라도 붙들고 쓰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한번, 이게 제가 만든 글인데 꽤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큰 문을 작은 열쇠로 여신다. 괜찮죠? 네. 큰 역사를 사소하고 작은 일에서 시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아니라 마음이 성실한 자를 찾으십니다. 헛바람 들어가지고 맨날 큰일, 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있는 사람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부어주신, 부어주실 그릇 찾고 있는데 자꾸 우리는 기준이 뭐예요? 차 있는 사람, 자기 거 채워놓은 사람 찾으니까 안 되는,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기준이. 그러니 교회 교육, 여러분 세상 교육은 지금 전부 다 뭐 잘난 놈 찾는 게 세상 교육입니다. 교회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에 대한 목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목표, 하나님 앞에 영적 싹수가 있는 요셉 같은 이 마음을, 이 천성을, 근본적으로 천성이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어릴 때부터 어떻게 그들의 인격을 어루만져 줄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 젊은 부모들이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옆집 아는 어디까지 나갔다 한다 이란 말, 그냥 밤에 잠이 안 오지요.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 출신이 좋은 금수저가 끝까지 잘 되는 법이 있습니까?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 그런데 끝에 가니까 다 망가지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출신이 좋았나요? 예? 노예로 끌려갔는데. 요셉이 출신이 좋습니까? 다윗은요? 아버지도 안 돌보는 여덟째 목동으로 들판에 있다가 하나님 딱 찍지 않습니까? 하나님 찾으시는 레벨이, 근본적인 조건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이걸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열어가실 때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마음과 삶입니다. 요셉은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삽니다. 바꿔 말하면 어찌됐든 간에 지금 우짤깁니까? 내가 지금 끌려와가지고 노예의 옷을 입었으니 우짤깁니까? 그래도 우리 집에서는 내가 채색옷 입고 돌아다니겠는데, 그래서 노예 옷, 노예 월급 막 꽁꽁 모아가지고 아르마니 입고 다니면 위로가 됩니까? 예? 아니죠. 지금 내가 노예의 옷을 입었으니까 내가 이 애굽 땅에서 제일 노예다운 노예가 되리라. 종다운, 진짜 저놈 진짜 종이다 하는 그런 종이 되리라.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겁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내가 처한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지나간 상처로 인해서 오늘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분노와 원망으로 세월을 낭비하기보다는 오늘 내게도 일이 주어지고 삶이 주어졌으니 거기에 성실하게 살아내는 열심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한국 사회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인생을 열어나가는 방식이라는 것, 부모에 의해서 자녀들이 주입받고 있는 이 가치관이라는 게 뭡니까? 너무

그 화려한 포장 속에 정작 내용은 없습니다. 내용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쓰시는 거 말이에요. 진실이 없습니다. 성실도 없습니다. 양심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번듯하게 간판만 있고 진짜 중요한 건 하나도 없으니까 찾으면 사람이 없다는 탄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것 속에서 큰 것을 찾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큰 일을 꿈꾸십시오. 그러셔야지요. 그러셔야지. 그러나 먼저 오늘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오병이어라는 전대미문의 기적이 주님 손에서 발생했는데 주님이 쓰신 것은 소년의 도시락입니다. 정말 어울리지 않는 그죠 도구죠. 근데 주님 그것 붙들고 일하신단 말이에요. 기꺼이 드리는 그 소년의 도시락이 무슨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100명은 먹겠다 이래서 될 만하다 이래 쓰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모세가 애굽 왕자일 때 40살이 돼갖고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한번 일해볼까? 이게 이제 그 스테반 선생님 설교에 나타나는 거죠. 그때 한번 딱 나섰을 때 하나님 완전 처절하게 뭉개버리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기가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깨닫도록 하나님 만들어버리십니다. 그때는 안 쓰시는 거예요. 못 쓰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버림받는 사울 왕에게 경고했던 말은 이것입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 당신을 선택하셨다. 지금 당신이 스스로 크다 여기니까 하나님 버리시는 것이다. 그렇죠? 작은 것입니다. 작은 것. 여러분 요셉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요셉이 뭐 내가 나중에 애굽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내가 어디에까지 올라가지고 다 무릎 꿇고 예? 똑바로 서 해갖고 뭐 이런 위치에 갈 거라고 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언약이 자기 손을 통해 거대하게 펼쳐질 것이라고 내가 그 인물이라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주입받아 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내게 입혀지는 옷에 따라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것뿐입니다. 입혀진 옷에 성실하게 응답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눈에 결과가 보이는 내가 계산해 보니까 아요 될 법하다 괜찮겠네 이렇게 계산해서 자꾸 덤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직한 일, 될 법한 일, 폼나는 일, 큰일 이런 것만 자꾸 찾는 거죠. 오늘 내게 주어진 자리, 내가 해야 할 일, 작은 순종, 충성과 헌신을 하찮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흑인, 미국의 흑인 대통령 최초로 된 분이 오바마라는 분이 됐는데 사실은 오바마가 아니고 그 이전에 제일 근접했다고 인정받았던 인물이 콜린 파월이라는 국무부 장관을 지냈던 분이죠. 장군 출신이고 정말 그분의 어릴 때 일화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소년때 그는 그 코카콜라 공장에 가서 허드렛 일을 했다고 그러죠.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자기 일도 아닌데 내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병에다가 코카콜라를 담았으니까 가다가 이게 팍 넘어져가지고 깨지는 것들이 나오니까 유리는 치워도 그 흐르는 액체를 아무도 안 닦아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 바닥이 항상 어때요? 끈적끈적하고 걸어다닐 때마다 불편하고 일하는데도 걸거신단 말이에요. 자기 일도 아닌데 파월이 물과 걸레를 가져다가 그걸 닦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아이에게 좀 더 중요한 일을 맡기고 너 그렇게 하면 이 일 맡아도 되겠네. 이 일 맡아도 되겠네. 그렇게 하면서 그가 점점 책임 있는 자리로 이렇게 나갔다는 일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신가요? 정말 죽을 맛입니까? 내가 이게 뭐고 나는 이거 죽어도 못 입겠다. 당장에 벗어버려야 된다 싶은 그런 옷을 입고 있다 손 치더라도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충성할 수 있다고. 내가 노예의 옷을 입고 싶어서 입은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은 처절하고 눈물나고 가슴 찢어지는 한 맺히는 과정을 통해서 이 옷을 입었지만 그럼에도 입혀진 그 옷에 요셉은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응답할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의 현실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 고난의 의미를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거 감당할 수 있다고 믿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네 속을 들여다보니까 너 그거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싹수를 나는 봤어. 너 그거 개발해야 돼. 너 거기에 힘을 주고 거기에서 연단받고 스스로 개발해서 그거 가지면 너 지금 그 고난, 그 환란, 그 어려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0: 있다고 주님 우리를 믿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어려움만 없으면 이라는 전제를 자꾸 달지 말고, 아하, 이거 하나님이 내게 믿고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관점 속에서 39장에서부터 쭉 이어나가는 요셉의 스토리를 우리는 읽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성실과 또 신실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 각자의 삶에서 참 최선을 다해 응답하고 땀 흘리며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동구 전하 2동에 위치한 미포교회 김성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34국에 7111번, 지역번호 052-234-7111 미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

제가 아는 어느 선배님은 아들 하나, 딸 하나 두고 키우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어찌나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라는지 그 가정을 볼 때마다 나도 나중에 자녀가 생긴다면 저렇게 자라준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선배님은 가끔 아이들의 그림이나 편지, 뭐 함께했던 에피소드들을 소개해주곤 하는데요. 아이가 스승의 날을 맞아서 쓴 감사 카드를 제게 보여줬습니다. 두 분의 선생님께 드리는 작은 카드였는데 각각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영양사 선생님, 늘 제게 다정하게 이름 불러주시고 웃으며 인사해 주셔서 감사해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보안관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침마다 다정하게 인사해 주시고 저한테 장난도 쳐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스승의 날 축하해요. 네, 참 기특하지요? 아이들이 학교 선생님뿐 아니라 영양사님과 경비원분에게도 카드를 쓴 겁니다. 선생님과 더불어 나의 유괴양식을 챙겨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는 분께도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어찌나 아름답던지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의 구주이시자 스승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서로 돕고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치며 자라갑니다. 5월의 한가운데를 지나는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함께해준 수많은 선생님들과 일상의 스승들, 그 감사함을 떠올려봅니다. 그 귀한 분들을 내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 또한 누군가에게 일상의 제자이자 작은 스승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더불어가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팀루고십의 찬양 함께 지어져 가네. 이 찬양으로 같이 걸어가기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령이고요. 앞서서 어느 어린아이의 스승의 날 감사카드 소개해드렸는데요.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뿐 아니라 학교 급식 영양사님 그리고 경비원 분께도 감사카드를 쓴 그 아이의 마음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삶을 돌아봤을 때 어떤 선생님이 떠오르세요? 저는 초등학교 때 선생님도 떠오르고 주일학교 선생님 얼굴도 기억나고요. 또 사회생활 하게 되면서 저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셨던 좋은 선배님도

떠오르고요. 뭐 꼭 학교나 학원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사랑과 수고로 베풀어주시며 또 서로 도와가며 가르침을 주고받는 그런 존재가 많이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주위에 좋은 동역자 또 이런 감사한 분들을 통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성장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이자 스승 되시는 예수님 같이 찬양하는 그런 오후 보내고 싶습니다. 같이 걸어가기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1367번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는 샤론의 꽃 예수입니다. 왜냐하면 제 이름이 샤론이거든요 라고 하셨는데, 아 그러셨군요. 제 주위에도 샤론이란 이름을 가진 자매들이 많습니다. 제 동역자 직원의 딸 중에 최샤론이 있고요. 그리고 직원 중에서도 송샤론이 있고, 네. 우리 1367번님 외에 전국의 샤론님들 같이 샤론이 아닌 분들도 같이 찬양 함께 할까요?

하은의 음성으로 샤론의 꽃 예수, 이어서 김도현의 찬양이었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두 곡의 찬송가 보내드렸습니다. 은혜롭고 평안한 찬양과 우리들의 따뜻한 일상의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같이 걸어가기 함께하고 계신 현재 시각은 5시 18분이네요. 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또 신청 찬양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고 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성경 구절을 정해서 멋진 배경 화면으로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있지요. 말씀 씨앗 배경 화면. 이번 주는 잠언 14장 26절을 새겼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아, 말씀 씨앗 시간에 전용수 목사님께서 견고한 의뢰의 의미를 알려주셨죠. 어린아이가 아빠 품을 믿고 자기 몸을 뒤로 내던지는, 온전히 믿고 뒤로 몸을 던지는 그런 모습을 의미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자 샵 1069번으로 씨앗, 씨앗이라고 키워드 두 글자 보내주시면 문자 답장으로 배경화면 보내드립니다. 캘리그라피 디자인 업체 코람데코에서 작가님께서 이번에

도 너무 멋지게 만들어주셨어요. 7635번님, 저희 친정엄마 고광단 권사님 86세 생신 맞으셨습니다. 천사 같은 엄마예요. 매일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엄마. 늘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라고 하시며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케이크 앞에 두고 행복하게 온 가족 미소 짓는 참 흐뭇한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의 의미로 선물 챙겨드리고요. 5729번님, 제가 한동안 또 건강 때문에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거의 보름 동안 쇳소리로 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런 사연 보내주셨어요. 피디님, 저도 후두염으로 두달 가까이 말을 잘 못했어요. 피디님의 답답함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서 주님께도 많이 감사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있을 때, 괜찮을 때, 좋을 때더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감사를 간직해야 했는데 말이죠. 라고 이렇게 사연 주셨네요. 맞아요. 좋을 때, 괜찮을 때, 별일 없을 때는 이상하게 감사가 안 나오다가 힘들 때, 아플 때, 문제 생겼을 때 예전에 미처 못했던 감사를 그제야 깨닫게 되지요.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이렇게 새삼도 깨닫게 됩니다. 이제 곧 주말 앞두고 있는데요. 지난 한주 돌아보며 다시 한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곡이었습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 남겨주신 최애대님의 신청 찬양이기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요즘 들어 유난히 제 자신이 작게 느껴지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직장에서 실수, 또 인간관계, 잘 해내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금세 의심하고 자책하기도 하고 남들과 자꾸 비교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왜 자꾸만 그렇게 스스로를 깎아내리게 되는 걸까요? 그러다 얼마 전 출근할 때 이 찬양을 듣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참 사랑하신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부족할 때나 잘할 때나 저를 변함없이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요. 아직은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자책보다는 사랑으로 채워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처럼 마음이 잠시 약해진 분들과 이 찬양의 위로를 함께 나누고 싶어 사연 보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주님 참으로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 참 스스로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담겨있는 마음을 꾹꾹 눌러담아 적어주신 사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에게도 이 은혜를 나누고 싶다는 이 마음이 참 예쁘고 귀하시네요. 신청하신 찬양 나의 하나님 들려드렸는데 잘 들으셨죠? 문자로 5643번님, 얼마 전 첫째 아들 20번째 생일이었는데요. 내가 먼저 주님을 경외함으로 견고한 의뢰 되시는 주님을 삶을 통해 경험해서 자녀에게 그 삶의 유산을 물려줘야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같이 걸어가기에서 나눠주는 말씀 씨앗 배경 화면 저장하고 첫째 생일 선물로 보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유, 그러셨군요. 이번 주에 말씀 씨앗 배경 화면이 잠언 14장 26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견고하게 의뢰하면 그 복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또 자녀들에게 영적인 피난처가 열린다는 그 말씀의 원리를 목사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이 성경 구절이 새겨진 배경 화면 한 주간 나눠드리고 있는데 아직 못 받아보신 분들 샵 1069번으로 씨앗이라고 두 글자 키워드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0544번님, 요즘 영적 무기력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어려움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아이가 물어보네요. 엄마, 왜 나한테 요즘 큐티하라고 안 해? 제가 말씀 가운데 있지 않은 시간 때문에 아이들도 함께 말씀을 놓치고 있었구나 깨달았습니다. 다시금 힘내서 저도 말씀 가운데 서려 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유, 그러셨군요. 네. 아니, 엄마 아빠가 늘 강철같이 지낼 순 없잖아요. 그렇죠. 부모님도 사람인데 힘들 때가 있고 영적으로 좀 지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때로는 아이들이 이렇게 순수한 질문으로 어른들을 일깨워주곤 하네요. 네. 큰아이가 참 귀한 보배네요. 네, 우리 0544번님 다시 힘내서 말씀 가운데 굳게 서기로 하신 그 결단을 응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선물 보내드리고요.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함께 찬양으로도 선포하시죠.

0: 주님과 같이 극동방송과 같이 걸어가는 여러분을 축복하며 선물 소개합니다.
1: 믿음의 기업 한독 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
0: 지리산과 강원도에서 모녀가 키워내는 산삼을 정성껏 담았습니다. 천지삼에서 천지삼 스틱과 흑염소 진액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업 이루다 상점에서 행리마 춘천 순살 양념 닭갈비를,
1: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쑥떡 전문점 예선당에서 떡 선물 드리고요.
0: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 즙을,
1: 친환경 웰빙 세제 전문 제조업체 주식회사 지크린에서 아기와 엄마를 위한 젖병과 과일용 친환경 주방 세제를,
0: 하나님의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1: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국물 백과 먹태깡,
0: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1: 극동방송의 방송사역에 협찬으로 동행해 주시는 아름다운 사업장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사연 참여하신 분 중에 선물 당첨된 분께는 별도로 당첨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9950번님의 신청 찬양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침에 눈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주님을 노래하겠다는 고백,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찬양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요. 기프티드의 곡으로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다가오는 저녁도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0: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옥동 사랑의 교회 이상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방송되는 설교 말씀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쉽습니까? 예수님 없다, 예수님 안 믿는다 하는 게 쉽습니까? 예수 믿는 게 쉽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여러분 어렵습니까? 지금 충분히 믿어지지요. 아니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왜 그걸 못 믿어?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믿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그 사실을 왜 못 믿지라고 우리는 의아해하지만, 어떤 누군가는 평생토록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보면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왜 도대체 이 예수님을 못 믿을까? 이렇게 믿기에 충분한 증거들이 있고

확실한 이유가 있는데 왜 못 믿을까 우리가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그리고 어떤 누군가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약속하셨던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들과 그 120분도는 큰 권능을 받게 되고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만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었고 기득권과 기존 세력을 뒤엎어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그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당신이 죽인 그가, 여러분들이 죽인 그가 예수님입니다 라는 것을 전제로 그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선천적인 불구를 가진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지요.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하는데 그에게 나에겐 은과 금이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며 뛰으며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큰 이슈가 되지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고 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또 사두개인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득권자들이지요. 그들이 이 사실을 불편해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둡니다. 그리고 그들을 신문하기 시작하지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예수를 죽일 때 나타났던 모습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예수를 신문하며 십자가 못 박으려 할 때 베드로를 두고 이 사람도 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하자 베드로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모릅니다 라며 저주까지 했던 그들입니다. 깜짝 놀랄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가 신이었거든요. 로마 황제를 숭배했거든요. 로마 황제를 부인하는 이 일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자리를 흔들 수 있는 굉장히 위협적인 말이었습니다. 가만 둘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죽일 수도 있는 자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히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 오늘 본문,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 겁쟁이들, 비겁했던 사람들, 다 도망갔던 그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런 말들을 담대하게 하거든요.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비범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며, 이상하다, 이 베드로 요한이 저 제자들이 저 사람들이 어떻게 된 일이야, 이름 뭡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도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성령 받은 사람들이 좀 다르거든요. 원래 그들의 모습에서 나타나지 않는 특별한 모습들이, 비범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뭔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14절에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아주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다른 것도 아니고 무슨 어떤 의학적 처방을 내는 것도 아니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자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고 뛰고 찬양하는 그 사람이 그 옆에 있거든요. 뚜렷하고 확실한 증거가. 그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습니다. 뭔가 반박하고 너희들 한 거 거짓말이야, 사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말할 만한 근거가 없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이 맞거든요. 그러자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고, 일단 나가 있어, 서로 의논합니다. 16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큰일 났다, 지금 우리 자리가 위태롭고
이 시대가 지금 흔들릴 수 있는

이것이 로마의 정부의 보고가 들어가면은 큰일 날 일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뭡니까? 남에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선천적인 불구를 가졌던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되었고, 그 사람이 지금 번듯이 눈을 뜨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예수의 이름이 권능이 나를 걷게 했다고 이렇게 떠들어대고 다니고, 그 사도들과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힘을 얻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라는 겁니다. 그들이 보아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심상치 않고 그 대세가, 그 강력한 복음의 물줄기가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봐도 맞는 사실이거든요. 팩트거든요, 지금. 뭔가 아니라고 하고 싶지만 아닐 수가 없는 거거든요. 확실한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뭘로 잡았죠? 부인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에게, 여러분 살아가는데 내가 도무지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 자꾸 일어나요. 아니야, 이건 어쩌다가 된 거야. 아니야, 이거는 무슨 속임수일 거야 라고 하는데 그 부인할 수 없는 일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인할 수 없는 일이 자꾸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인을 안 해야죠.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다.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 나는 더 이상 부인하지 않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겠어, 믿겠어 하면 빠른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보여주는 종교 지도자들의 노력과 수고는 지금 뭡니까? 부인할 수 없는 것을 계속 부인하려고 하고, 부인할 수 없는 것을 위협하고, 부인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결국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라는, 그들의 힘과 권력으로, 입담으로 너희들 더 이상 예수를 말하면, 이 사실을 말하면 가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아무리 위협을 하고 아무리 이들이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실은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들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절대로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표현은 그 죄를 성령회방죄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부인하는 죄라고 말합니다. 아니, 모든 죄는 다 사함받는데 사함받지 못한 죄가 있다는데 그 죄를 한마디로 정의를 해볼까요? 모든 죄는 사함받지만 예수님 안 믿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지금 이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눈앞에 그 증거를 확실하게 드러내어줘도 아니야, 싫어, 안 믿을 거야, 끝까지 안 믿을 거야. 그들의 불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때 당시의 상황을 한번 확인할까요? 이 당시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하는 과정입니다.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세 번째 빌라도가 또 그냥 때려서 놓겠다라고 하자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한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 예수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고 뭐고 법이고 뭐고 저 예수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외쳤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얼마 전까지 예수를 못 박아라, 예수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회개하여 마음을 돌이켜 예수를 믿겠다라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3,000명이나 생겼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여 되었더라. 이전에 내가 예수를 죽인데 동의했지만 지금 내가 이 사실을 보고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5,000명. 지금 숫자로만 나온 사람에도 몇 명입니까? 8,000명입니다. 원래는 예수를 죽였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보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하는 이 일들이 이 시대에 빈번하게 아주 풍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때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이 일만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회개하는 일들이

0: 우리는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갈 길이 막막하고 하루하루가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내가 지금 사면초과 같은 상황이 될지라도 갈 길을 잃어버린 그 상황이라도 승승장구하는 그 상황이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하면은 자 말씀을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49장 10절 말씀. 그들이 추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별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를 지도하시고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겁니다. 단지 앞에 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고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는 그런 현상적인 것을 그 과정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끕니까? 샘물 근원으로. 우리의 환경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뭐 옷하나 바꿔 입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전 영역 가운데 들어오셔서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나를 바꾸어 가시는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좀 오래 걸립니다. 기도 한번 했다고 예수 안 믿다 믿게 되었다고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확 바뀌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낀다면은 바로 근원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건드리시는 겁니다. 그냥 부부 시간이 회복되기 위해서 자 둘이 손잡아 악수하세요. 사랑해 여보, 사랑해 여보, 예 회복됐습니다.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아픈 마음 상처까지 서로가 만져주고 그 깊은 과거까지 거슬러 가서 진정으로 부부가 사랑할 수 있는 그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거지 말만 표정만 바뀌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지고 축복을 받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샘의 근원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 뭐 크고 대단한 일을 집하고 논팔아서 저 아프리카에 선교 가고 저 산 꼭대기 올라가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반복되는 그 삶 가운데서 매일 만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천지가 개벽되고 내 인생이 확 바뀌고 우리 남편이 확 바뀌고 우리 아내가 확 바뀌고 우리 애들이 확 바뀌어야지 우리 집에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일하고 있으면서 이 직장 때려치워야지 내가 행복해질 건데 라는 생각 들 수 있습니다. 내일 그만두더라도 오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겁니다. 지긋지긋한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탈출하고 싶지만은 여러분 탈출하고 싶은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여기저기 막 기웃거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옆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삶의 그 자리에 깊이 하나님을 묵상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해보십시오. 하나님 여기 계시지요? 여기 계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놓지 못할 하나님입니다.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라며 고백하며 찬양해보십시오. 똑같이 투덜투덜댔던 그 자리가 오늘은 은혜와 축복의 자리가 될 것이고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영적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울산시 남구 옥동에 위치한 옥동 사랑의 교회 이상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65-191번 052-265-0191번 옥동 사랑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기억하고 떠올리는 선생님이 있으세요? 인생 살다 보면 여러 선생님을 만나게 되지만 저도 굉장히 가슴에 남는 두 분의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두 분의 공통점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아, 나를 참 모자란 면보다 좋은 면을 많이 봐주신 분들이었구나. 그리고 나를 격려해주신 분들이었구나 하는 생각이요. 나이가 들어가고 세상을 살다 보니 저도 누군가의 선생 노릇을 하게 될 때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봅니다. 내가 그분에게, 그 상대에게, 나에게서 무언가를 배워가는 그 사람에게 어떠한 선생이고 선배였는지를요. 나쁜 점은 가려주고 좋은 면은 바라봐주는 제게 선생님들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처럼 저도 앞으로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살아야겠다 문득 돌아보는 스승의 날입니다. 오늘 음악이 꽃피는 시간은 찬양을 좀 많이 띄워드릴 거예요. 제가 좀 목소리 이슈가 있어서 오늘 조금 말은 줄이고 찬양을 많이 띄워드릴 것을 좀 약속드리고요. 찬양에서 은혜 받는 그런 저녁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박수진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또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음악이 꽃피는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할게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음악꽃 제작 진행의 강세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해 주세요.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잔느 귀용이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우리가 자신의 부족함을 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처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잃으면 더욱더 약해집니다. 자신의 잘못을 자꾸 되새기는 일은 잘못 그 자체보다 더 좋지 않은 분노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겸손하고 진실한 영혼은 자신의 연약함에 놀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허약할수록 그분의 구원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우리를 내려놓으면서 그분을 붙잡으려 노력하게 됩니다. 잔느기용의 이 고백처럼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주목하고 그제서야 견고해지는단 사실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견고하게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붙드는 시간, 귀한 찬양으로 오늘도 함께 하시죠. 내 삶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주찬양 싱어스의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이 편곡된 찬양이었고요. 이길승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그리고 방금 들으신 찬양, 에이미 그랜트의 영어 찬송이었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들으면서 기도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참 연약한 존재이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이끌림으로 이 방송 듣고 계실 텐데요.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께 주목하고 계시는지 오늘도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듣고 싶은 찬양들, 함께 나누고픈 소중한 고백들, 곳곳에서 방송 듣고 계신 우리 방송 가족분들이 위로하면서 찬양을 나눌 때 성령님이 교통하실 줄 믿습니다. 신청해 주신 찬양들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703번님께서 항암 주사 오늘도 맞았습니다 하시면서 매주 병원에 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20년 동안 혈액암 투병 중인데 아직도 살아있네요 하시면서 이렇게 웃음 표시도 보내주셨어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 동안 제가 부른 찬송 또 신청해 주셨는데 지금 또 바로 함께 듣도록 할게요. 이렇게 투병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0703번님은 이미 천국을 살아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5548번님께서도요, 함께 해주셨어요. 계룡사는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학원 다니면서 항상 듣는 방송이라고요. 와. 오늘도 집에 가는 귀가하는 차 안에서 아들과 함께 은혜로운 찬양을 듣고 있습니다. 어노인팅의 알파 오메가 찬양 신청합니다. 해주셨고요. 그리고 8929번님께서는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십자가만을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하며 마라나타 찬양도 신청해주셨어요. 자, 모든 찬양 다 들려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사연 또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다 올려진 줄 믿습니다. 먼저 0703번님의 신청 찬양 함께 듣고 올게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오늘 또 스승의 날이잖아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스승이 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는 누군가에게 배우며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참 스승이신 주님 바라보면서 이 시간 소망을 갖고 찬양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6466번님께서 아들이 16살인데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고요. 8월 달에 중학교 검정고시 보려고 하는데 우리 아이가 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모두 기도해 주실 거죠? 얼마나 또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에 문자 보내주셨겠어요. 또 너무 그 심정을 제가 잘 알고 있어서 저희 아이들도 검정고시로 학교를 들어갔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또각 사람의 때에 맞게 주님의 말씀으로 동기부여를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그 꿈을 잘 찾아가리라 믿습니다. 대신 우리 부모는 또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복음으로 달려가야겠죠.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0782번님께서 고흥에서 문자 주셨는데요. 지선 전사님의 소풍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이 찬양 우리 간증에 나오는 은찬이와 함께하는 찬양인데, 우리 6466번님이 이 찬양 듣고 또 힘내셨으면 좋겠네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자녀의 손을 꼭 붙들고 계시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소풍길인 줄 믿습니다.

신청곡이어서 두곡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주목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통로가 된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을 놓지 말고 꼭 붙들어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수 시내가에. 생명수 시내가에 매주 이 시간에는 울산제일성결교회 김성국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극강 무도한 왕, 그 왕 투투모스 1세가 애굽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생활 중이었습니다. 노예 생활은 먹는 것이 보장될 수 없습니다. 인격이, 인간의 존엄성이, 그들의 삶의 생활의 터전들이 보장될 수 없는 노예 생활 중이었습니다. 투트모스 1세와 애굽의 지도자들이 감안해 봤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안정감 있게 노예를 관리하고 컨트롤하고 억압하고 다스리려면 어느 적정선이 있거든요.

거거든요. 그 선을 인구수가 넘어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저항하면, 얘네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혁명을 일으키면 이거 위험할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의 그 적정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봐라, 좋은 정책 좀 내놔봐라. 얘네들의 인구수가 우리에게는 위협적으로 다가온다. 얘네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수를 조절할 수 있는 좋은 정책 좀 내봐라. 네, 왕이시여, 얘네들 힘든 일, 고역, 하드워크, 힘든 일을 시키면 인구수가 안정적으로 조절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지 않을 만큼만 어려운 일, 거의 죽지 아니할 만큼만 어려운 일을 시키면 인구수가 자동적으로 조절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돔성과 람셋성, 지금으로 얘기하면 도시를 건설해 나갑니다. 국고성입니다만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도시급으로 아주 큰 성을 우리가 세워나가면 얘네들이 인구수가 조절이 될 것입니다. 아니, 이게 웬걸요? 인구수가 조절이 안 돼요. 여전히 위협적이에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더 좋은 책 없느냐? 네, 산파를 세워서 이 산파들이 가가호 방문해서 산딸을 계산하고 배가 불러오는 여인들의 집집마다 언제 임신했는지, 산딸 예정일이 언제인지를 계산해서 우리가 산파를 보내어서 그 산파들로 하여금 남자아이면 죽여버리고 여자아이면 살려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산파를 세웠습니다. 부하라와 십부라는 산파를 세우고 그 밑에 수백 명, 수천 명을 두고 너희들이 감시해서 산딸 예정인 그 집에 너희들이 먼저 도착해서 그 아이를 남자이면 죽이고 여자이면 살려줘라. 그런데 이 산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발이 바깥으로 굽어요? 안으로 굽어요. 산파들이 왕과 그 지도자들에게 핑계를 대기를, 어떤 핑계를 대냐면, 왕이시여, 이스라엘 여인들은 애굽의 여인들과 달리 아이들을 낳고 잉태하고 출산하는데 굉장히 최적화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아이들을 놓고 이 아이를 빼돌리기 때문에 이 아이를 죽인다 살린다의 선택의 여지 없이 우리들 손 밖에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할 수 없습니다. 라는 핑계를 대면서 민족을 위한 사랑의 정책을 펼쳐나갑니다. 어허, 안 되겠네, 안 되겠네. 인구 억제 정책소를 만들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야, 인구 억제 정책소를 만들어가지고 가가호, 배가 불러오는 여인들의 이 개월수를 계산하고 산딸을 계산해서 이 산딸이 맞이한 이 집에 군대를 보내고 군사를 보내어 남자아이거든 날강에 빠져 죽여버리고 여자아이거든 살려둬라 라는 최종적인 극악무도한 인권유린적인 정책을 내놓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장 22절. 출애굽기 1장 2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상하네요. 모세가 언제 태어났습니까?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을 때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고역과 그리고 산파와 그리고 감시라는 애굽의 지도자들과 군대와 군사들이, 애굽 사람들이 감시를 하는 이 철통 같은 감시를 어떻게 뚫고 모세가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가장 큰 가능성은 복띠입니다. 임신한 것 같아. 어떡하지? 이제 배가 불러오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체크하고 그리고 내 산딸을 계산해서 이 아이가 태어날 즈음에, 해산할 즈음에 군대를 보내고 군사를 보내서 만약에 이 아이가 남자아이거든 나일강에 죽일 텐데 이를 어떡하지? 임신한 사실을 숨기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이었습니다.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죽이려고 힘든 일을 시킬 때입니다.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산파를 보내서 감시하는 때입니다.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날마다 통찰력 있게 그리고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감시하고 그리고 억제하고

0: 할 때입니다. 이럴 때
1: 어떻게 모세가 태어났느냐? 임신한 사실을 숨기는가? 먹는 음식이 제대로였을까요? 노예 생활할 때 무슨 영양이 있었습니까? 무슨 이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음식도. 배가 불러와야 이 아이가 어머니의 배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날 거 아닙니까? 어머니의 그 영양분을 먹고 이 아이가 자라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자가 임신하고 해산의 때가 오면 배가 불러오는 거 아닙니까? 그 불러오는 배를 복대를 통해서 층층 묶어버리는 거예요. 임신한 사실조차도 숨겨야 이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에. 하지만 여자로서, 어머니로서, 얘야, 좋은 음식도 못 먹고, 왜요? 노예 생활 중이었습니다. 휴식도 못 취하고, 죽이려고 작정하고 일을 시킬 때였습니다. 마음껏 배가 불러오는 것도 배가 불러오지 못하게 복대로 챙챙 감아버렸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참으로 제한적입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잉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해져 있습니다. 그때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하나님! 제가 부모님인데, 제가 어머니인데 이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좋은 음식도, 좋은 환경도, 배가 불러오는 이것조차도 이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이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내 아이를 주장하여 주시고, 이 아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얼마나 많이 울면서 기도를 했겠어요.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레위인 남자와 결혼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남편과 아내가 노예 생활 중에 이 아이를 잉태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이 아이의 미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이 아이의 생명을 연장시켜주시고 이 아이의 건강을 책임져달라고. 왜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해줄 수 있는 게. 저는 삶의 에너지를 자녀보다도 부모님에게 더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기다려주지를 않아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극히 제한적이에요. 자녀들과는 오랜 시간,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습니다. 큰 사건, 사고가 없는 한 자녀들과는 20년, 30년, 40년, 50년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만 잠시 뒤돌아보면 어느새 부모님들의 주름은 깊게 패어져 있고 잠시 삶을 살다가 뒤돌아보면 어느새 부모님은 연로해져 있고 목 걷기 시작하고 허리가 굳기 시작하고 어느새 부모님은 우리의 효도의 때를 기다려주지 않냐고 금세 훌쩍 떠나버리기 때문에 저희의 삶의 에너지는 자녀보다도 부모님에게 더 가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 세상의 은혜 중에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저를 낳아주신 은혜, 저를 길러주신 은혜, 그리고 저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해 주시는 영적인 부모님의 은혜. 저를 낳아주신 분, 길러주신 분, 거의 대부분 모든 집안이 이게 동일합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그리고 사연받은 집도 이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낳아주신 분 따로, 길러주신 분 따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낳아주신 분, 길러주신 분,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 나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해 주신 분이 누군가? 나를 위해서 눈물 뿌려 무릎 꿇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 누군가? 그분이 누군가? 내 옆에 계신 장로님일 수도 있고 내 옆에 계신 권사님, 집사님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인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낳아주신 분, 길러주신 분, 나를 위해서 영적으로 가장 많이 기도해 주시는 분,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 저는 동일합니다. 낳아주신 분과 길러주신 분과 저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저희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성격이 참으로 무뚝뚝합니다. 말수도 적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목소리

소리를 잘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한때는 그만큼 과묵합니다. 그 과묵한 아버지가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야, 내가 너에게 표현도 못하고 사랑도 못 주고, 얘야 미안하다.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하루에 천 번씩 너의 이름을 부르고 있단다. 하루에 너의 이름을 천 번씩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단다.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이 아버지 그러셨구나. 우리 모두에게 이런 부모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모세라는 위대한 인물이 어떻게 이 구약시대에 200만 명을 이끌 수 있는 지도력,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이스라엘과 그의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런 모세를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배출되게 되었느냐. 그의 어머니 요교베스의 기도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된 줄 믿습니다. 어머니가 하나님 이 뱃속에 있는 이 태아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고 양육하여 주시고 하나님 얘야 숨도 못 쉬겠지. 아니 배가 불려야 되는데 배가 불러오지 못하게 뿍 뒤로 챙챙 감아버렸으니까. 얘야 미안하다. 얘야 숨쉬고 있니. 얘야 미안하다. 먹은 것도 없죠. 노예 생활 중에 무슨 먹을 게 있어요. 뭐 과일을 먹었겠어요. 좋은 음식을 먹었겠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지만 우리 부모로서 저도 마찬가지. 자녀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 출애굽기 2장 2절 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복뒤로 뛰고 임신한 사실을 숨겨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네요. 숨기고 싶어도 이제는 못 숨깁니다. 옛날에 왕의 어명을 거역하면 반역죄, 반역죄에 걸리면 3대가 멸절을 당합니다. 죄를 지은 그 일가 친척까지도 다 죽여버려요. 석 달을 숨겼으나 숨길 수가 없네요. 이제는 이 아이를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이 제한선 범에서 벗어난 겁니다. 이제는 책임질 수 없는 겁니다. 석 달을 숨겨서 있었는데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 2절. 출애굽기 2장 2절 한 번 더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잘생겼다. 아이가 다 이쁘지 뭐. 아이가 다 애기스럽지. 아, 징그러운 애기 봤어요? 아, 못 봤어요, 저는요. 다 잘생기고 이쁘고 너무너무 이쁘지. 귀엽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죠. 애기들을 보면 너무너무 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잘생김은 외모적인 잘생김이 아니에요.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고 하는데 우리 히브리어보다는 영어가 우리에게는 더 익숙하니까 우리 영어 버전으로 출애굽기 2장 2절. And she became fragrant and gave birth to Gosson. When she saw that he was a fine child. Fine은 뭐냐면 외모적인 것이 아, 얘 잘생겼네. 아니요, 그거는 handsome이나 beautiful이나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fine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아이가 좋았더라. 이것은 fine은 이 아이의 성품, 내재된 인품,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어떤 신의 경향성, 신품,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단어가 fine입니다. 왜냐하면 뱃속부터 기도를 받은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았더라, 훌륭하였더라, 그 단어가 fine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 비범한 아이예요. 그 어떤 아이보다도 기도를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그 어떤 아이보다도 중보 기도를 받고 자란 아이예요. Fine child.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사람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훌륭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잘생김은 외모적인 잘생김이 아니라 훌륭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았더라. 여러분들 자녀들 보면서 미안해.

하지 맙시다. 다영이 다영에게도 미안하다. 아빠가 너희들이 결혼할 때 해줄 게 없다. 그러나 기죽지 말아라.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를 예배하고 준비해놔도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저는요, 이 두 아이를 언제 완전히 내려놨냐면 유치원을 보낼 때. 유치원을 보낼 때 이 아이가 유치원에 가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상황에 놓여질지, 오고 갈 때 어떠한 사건 사고를 만날지 부모님이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먼 데서 두 아이를 봤는데 저는 먼 데서 두 아이를 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유치원복을 입고 있지 않은 아이가 우리 다영이 다혜였어요. 다영이 다혜네? 금방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은 다 노란색, 빨간색 유치원복을 입고 있는데 저는 최상위 계층이라고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아이를 유치원에 보냈지만 유치원복은 안 나와요. 교육비는 공짜지만 유치원복까지는 나오지 않아서 그 옷을 입히지 못했어요. 그때 제가 뒤로 와서 놀이터에서 그네 타면서 울면서 하나님 저는 나쁜 아빠인가 봐요. 30명 40명 되는데 유치원복을 다 입고 있는데 우리 아이만 유치원복을 못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나쁜 아빠인가 봐요.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때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아주 직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얘야, 얘야, 슬퍼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아이들의 호주가 되어지리라. 아버지가 되어지리라. 내가 너희 아이들을 양육하고 책임져 주리라. 그때부터 아이들에게 미안함을 못 느끼고 이때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양육자가 되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호주가 되어주신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이 두 아이를 맡겨버립니다. 저는 구경꾼이 되겠습니다. 방관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기도뿐. 이 아이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양육하시고 미래를 개척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맡겨버리고 난 다음에 자유했어요. 이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든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세가 보기 심히 잘생겼더라. 파인 차이드 훌륭해 보이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구약시대에 가장 유능한 지도자 모세, 구약시대에 가장 유능한 선지자 사무엘. 사무엘은 어떤 가정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지, 사무엘의 부모님은 어떤 존재감을 갖고 있었는지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2절, 10절, 12절. 사무엘이라는 구약의 가장 걸출한 선지자가 어떻게 배출되게 됐느냐? 우연히? 어쩌다가? 아니요. 10절, 1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사무엘 선지자도 그의 기도하는 부모님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대? 통곡의 기도! 눈물 뿌려! 오래오래 기도했대. 오래오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통곡하며 기도하는 사람! 오래오래 기도하는 사람! 술 먹고 기도하는 줄 착각할 정도로 방언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훌륭한 인물 뒤에는 훌륭한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릴 적에 참으로 매일 겪는 무료한 시간, 무한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새벽 예배 마치고 나면 꼭 어머님이 오셔서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해 주세요. 그때 되면 잠에서 깹니다. 하지만 너무 무안해서 어머니 눈물 흘리는 모습도 보기도 싫고 무안하고 뭔가가 낯설고 그래서 자는 척하고 있습니다만 매일 저는 그 순간을 경험합니다. 항상 저의 이마에 어머니의 그 눈물이 떨어지죠. 눈물이 툭툭툭툭툭툭. 하나님 우리에게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 기도도 유치합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먹이시고 우리에게 입히시고 우리에게 공부 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훌륭한 인물 되게 하시고 기도는 동일해요. 동일한데 이 눈물의 양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눈에 눈물샘에 이렇게 많은 눈물이 저장되어 있나 싶을 정도로 저희의 이마는 항상 흥건히 젖습니다. 저는 그 기도가 능력이 되어 부족하고 연약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 그 증거들을 찾아 우리가 한번 성경여행을 잠시 떠나가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줄 때 아브라함에게만 복 준 게 아니라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까지도 복 줄게.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 창세기 12장 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백해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큰 민족, 민족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후손들이 큰 민족이 되게끔 내가 잘 되게끔 복 줄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 줄 때 이삭아 너는 참 잘했다. 너는 신앙생활 참으로 훌륭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 줄 때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과의 맹세를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이삭이 복받은 이유는 누구 때문에 복받은 겁니까? 이삭의 훌륭함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아버지의 믿음 때문입니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잘한 것도 없는데 이삭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훌륭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 줄 때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말씀을 읽어봅니다. 창세기 26장 3절. 창세기 26장 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네요. 야곱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언급하냐면 야곱의 아버지 누구를 언급할까요? 누구? 이삭. 야곱아 내가 왜 너에게 복 주는지 아니? 너의 조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하고 너의 아버지 이삭 때문에 너에게 복 준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정말 그런지. 창세기 28장 13절. 창세기 28장 1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요한이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야곱아 내가 왜 너에게 복 주냐면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의 아버지 이삭 때문에 너의 조부 아브라함 때문에 야곱 너에게 복 주는 거야. 이제는 요셉을 볼까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 줄 때 누구를 언급할까요? 누구를? 요셉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누구를 언급할까요? 누구를? 야곱. 이거는 우리 성경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24절에서 26절. 창세기 49장 24절에서 26절.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 줄 때 어떤 복?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과 태복과 젖먹이는 복을 줄 때 누구를 언급하냐면 누구? 요셉의 아버지? 야곱. 24절에서 26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0: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울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 내 아버지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온다. 왜냐면 너의 아버지 야곱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는데 왜 영적인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냐면 너의 육의 아버지 야곱 때문에 너에게 복을 준다. 요셉아. 할렐루야.
1: 여러분들이 기도의 부모님이라면 자녀에게 미안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고 있다라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자녀들에게 안 주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사업 자금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에서 학원 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2: 생명수신회과에 지금까지 울산 중구 장춘로에 위치한 울산제일선결교회 김성국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44-9125번, 지역번호 052-244-9125, 울산제일선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신의가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대은감리교회에서 전도를 위한 이웃사랑 나눔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은감리교회 주차장에서 진행되며 옷, 신발, 잡화, 분식을 판매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852-5401번 010-3852-5401번 대은감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세계로 기도원에서 제2회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성품이 선교다를 주제로 박영호 목사와 김영용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초교파 목회자 부부 150명을 대상으로 하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5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진행되며 5월 15일 금요일까지 문자로 사전 신청 받습니다. 신청과 문의는 010-3138-58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가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17일과 5월 24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되며 손경민 목사, 김희아 집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웃과 지인, 전도 대상자 등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반구동에 위치한 서원교회에서 5월 17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30분 하귀선 선교사님과 조윤숙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새생명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참석하시는 분들께 점심 식사와 선물이 제공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리며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4-8291번, 지역번호 052-294-8291번 서원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관리집사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만 55세 이하 성도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74-6737번, 010-4874-6737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 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모집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6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 평산동에 위치한 평산교회에서 하나님의 질문이란 주제로 심령대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5월 22일 금요일과 5월 23일 토요일에는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며 5월 24일 주일에는 오전 9시와 11시, 오후 2시까지 세 차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5-366-2033번, 지역번호 055-366-2033번 평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면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주안교회 김철수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안교회를 섬기는 김철수 목사입니다. 이렇게 선생님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귀한 만남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세상 살기가 넉넉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면 그 모든 어려움들이 잘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겪었던 저의 사연을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자라면서 동네에서 가장 별난 할머니 밑에서 많은 그 시댁 식구 때문에 힘들어서 어머니께서 두 번이나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어릴 때 제일 먼저 배운 말이 욕부터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물을 먹어야 되는 그 시간에 저는 막걸리를 먹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어릴 때부터 아주 약했고 여러 가지 병에 시달리고 살았습니다. 저는 협심증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르레기도 가지고 있고 아토피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 들어가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생활할 때 인간관계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을 피하게 되고 혼자 있었던 시간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대인 공포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초등학교 5학년 때 옆집 아주머니가 교회 가자고 해서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차츰차츰 하나씩 하나씩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참 감사한 것은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큰 은혜를 받고 산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몸은 약하고 키 70cm에 44kg밖에 나가지 않는 나약한 몸으로 운동도 잘하지 못했던 저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저희 교회에서 두 번째로 예뻤던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인 공포증과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질병들을 가진 제가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적과 같은 일이죠. 사람을 만나서 말도 잘 못하는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성도들 앞에 설교도 해야 되고

0: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도 예수님을 만나면 저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예수 믿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축복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저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 저와 함께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하시면 그 예수님이 선생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하늘나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선생님,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고 구원받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늘나라 천국과는 복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저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예수님께 내려놓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생님,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생님의 마음속에 들어가실 것이고 이제 그 예수님이 선생님의 주인이 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화이팅!
1: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을 만나고 찾으신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을 선택하신 당신을 응원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예,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때 한 보좌관이 링컨 대통령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각하, 우리 북군도 기도하고 있고 남군도 하나님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은 과연 누구 편이 되어주실까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은 보좌관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보게, 지금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실까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문제라네. 우린 항상 하나님이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까에 대해서 더 많이 집중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는 내가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점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을 보다 더 신뢰해서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우리 방송 가족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75편 함께합니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지혜 말씀 시편 75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이에요. 오늘 하루 동안 만나게 되는 사람들 온전히 서로 존중하고 주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하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편하게 하시리이다. 시편 31편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를 위해 쌓아두신 주님의 은혜. 이 말씀이 어찌나 큰 감격과 감동으로 다가오는지요. 우리에게 흘려보내시기 위해 쌓아두신 하늘의 은혜가 오늘 이 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밝히며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조시연입니다.

네, 오늘 들려드린 첫 곡은 스페인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하리요라는 제목의 페르난도 르테가의 찬양, Hymns of Meditation, 찬미의 제사 앨범 중에서 가져와서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했던 말씀, 저는 이 구절이 참큰 감동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쌓아두신 주님의 은혜, 오늘 이밤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구석까지 찾아오셔서 빛으로 비추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오늘도 놀랍고 위대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두 곡의 은혜 찬양 이어드립니다. 스티브 달머디가 부른 Grace That Is Greater,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찬송가 이어서 바리톤 홍성선의 은혜 두곡 띄워드릴게요.

0: 이브닝 프레이즈.
1: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바리톤 홍성선의 은혜, 그리고 스티브 다모디가 부른 Grace That Is Greater,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무료입니다.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함께 은혜를 나누고요. 또 신청해 주시는 찬양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마커스 워십의 주 은혜로, 소진영님의 인도로 함께 찬양합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했습니다. 마커스 워십의 주 은혜로, 그리고 바리톤 김성결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띄워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함께한 이브닝 프레이즈. 오늘 끝곡도 그 은혜를 노래하는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첼리스트 장혜은의 은혜 아니면 연주로 올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조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귀로 듣는 신앙 고전, 청교도에게 배우는 경건. 이 프로그램은 6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믿음의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가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으로 마음이 강퍅하여 회개하지 않는 모든 죄인을 죽이시어 지옥으로 던져버리실 능력 또한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만일 이 생에서 저

저주받은 죄의 결과들을 피하고 또 그로 인해 내세에서의 영원한 저주까지 피하고 싶다면, 아울러 유기된 자가 되고 싶지 않다면 나의 충고를 듣기 바랍니다. 의로서 죄를 끊어버리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써 속죄하기 바랍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비유를 듣고 즉시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한번 가서 설교했을 뿐인데 온 백성이 회개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한번 슬쩍 쳐다보셨을 뿐인데 즉시 나가 심히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지금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일개 선지자가 아닌 선지자들의 주님 되신 그리스도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이 친히 그분의 사신들을 보내시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다윗처럼 간음을 중단하고 회개하십시오. 니느웨 사람들처럼 즉시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긍휼의 눈길로 바라보실 때 악한 친구들과의 관계를 끊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린 것에 대해 심히 통곡하십시오.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만들어낸 형식적 종교에 만족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수다한 종교적 견해들 속에서, 대부분이 잘못된 견해들입니다만, 그리스도인다운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행동할 뿐, 극악무도한 사람들만큼 그렇게 악하지는 않아 하며 자신을 선한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어떤 악덕들 사이에는 상호 혐오감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악덕을 다 저지를 만큼 악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들에 비해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교회에 가는 횟수, 자선을 베푸는 것 등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세례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이방인들 가운데 우리보다 훨씬 더 덕스럽고 정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인과 얼마나 거리가 먼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중한 죄 하나에 굴복하여 그 속에 빠져 산다면 비록 다른 많은 악덕들을 고친다 할지라도 거듭난 영혼을 가질 수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거짓 없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또 베드로는 몇 가지가 아닌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명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한 가지 죄만으로도 그 영혼이 정죄받습니다. 천국을 향해 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보다 더 쉬운 지름길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마십시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쉽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한 길입니다. 너무 좁아서 부자는 들어가기가 몹시 어려운 곳이요. 그곳에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들어가려고 힘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금식하고 간절히 기도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성례전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제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많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이 진리가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신 귀에 대고 천국에 들어가기는 아주 쉬워 하고 속삭이는 마귀가 나중에 가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야 하고 말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두기 바랍니다. 확실히 구원받기를 원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바르고 안전한 길을 가고 싶다면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즉시 대화의 등잔에 경건의 기름을 치십시오. 그래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사망으로

찾아오시든 심판으로 찾아오시든 항상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십시오. 그 준비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를 매일 실천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경건 연습. 하루를 경건하게 시작하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태양이 그 빛을 환히 드러내는 아침 시간을 경건하게 보내는 것은 경건한 하루를 보내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침상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마음에 들어오시게 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보다 세상의 다른 생각이 먼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의 문을 닫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마음에 들어오시게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악한 생각이 감히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엄두를 내지 못하거나 설사 들어왔다 해도 쉽사리 쫓겨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온종일 어렵지 않게 경건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나 그분의 말씀들로 마음이 가득 차지 않으면 또한 성막 안의 등처럼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순수한 기름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아울러 기도라는 향기로운 향으로 불살라지지 않으면 사탄이 세상 염려나 육적 소욕들로 그 마음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치 못한 마음에서 온종일 썩은 냄새와 거짓말, 조급하고 불결한 생각들만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되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는 제단 위에 우리의 입술과 신음하는 영을 아침 번제물로 그날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오 여호와 하나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히 제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게 긍휼을 베푸시고 저를 축복하사 그 얼굴에 광채를 비추어 주소서. 이 아침도 아버지의 긍휼로 가득 채우사 제가 온종일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게 해주소서. 귀로 듣는 신앙고전, 청교도에게 배우는 경건. 지금까지 구경영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

0: 원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아주 작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놓치지 않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눈에 잘 띄지 않는 순간까지도 그분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감사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타냐 블런트의 His Eye is on the Sparrow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돌아보면 별일 없이 지나간 것 같은 순간들이 있죠. 눈에 띄는 일도 없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없는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시간까지도 그냥 흘러가게 두지 않으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작은 변화나 내가 미처 말하지 못한 마음까지도 주님은 기억하시고 나를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루를 빚어가시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히스트리의 어둠이 미치지 못하네, 잔치 공동체의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플랜팅 월십의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브룩 리그트우드의 A Thousand Hallelujahs, 베델 뮤직까지 앤 존슨이 함께한 Goodness of God, 조시 볼드윈이 부른 Thank You Jesus까지 들려드렸습니다. 8131번 쓰시는 분께서 기도 제목 나눠도 될까요? 라고 하시면서 11살 주한이가 일주일 넘게 감기가 길어지면서 오른발 관절에 물이 찬 증세로 지난 16일 밤에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소염 진통제 처방받고 퇴원했는데 자가 면역 질환 및 소화 관절염 의심 소견이 있어 금요일 외래 진료 전에 병원에 방문해서 피 검사를 받기로 했다라고 하시면서 주환이가 아빠의 부재로 여러 마음의 상처를 삼키며 사느라 육신이 연약한 것 같아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아빠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는 건강한 삶을 사는 복을 누리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시면서 11살 주환이가 너무나 아프다고 그리고 아버지가 안 계심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셔서 치유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 남겨주셨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죠. 예.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김상진의 아버지의 마음, 먼슬리 싸움의 10편, 13편, 홍이삭의 하나님의 세계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테이유 김정호입니다. 이번 감기가 한 2주는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니 다행이네요. 이 육신의 연약함이 좀 채 나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없던 병도 생길 수 있죠. 그러다 보면 마음도 약해질 수 있고 예전과는 다른 내 모습, 이 약해진 모습에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단 하나도 영원한 것이 없고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잠시 의지할 수는 있어도 환경은 금방 바뀌고요. 그때 의지했던 것들은 사라지거나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변함없으심, 그 신실하심은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위로, 아니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으로 채워져가는 하루 마무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지요.

세 곡의 찬양으로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임채무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그리고 권요섭의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은 지명현의 속죄하신 구세주를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아직까지는 좀 아쉬운 관계로 이번 한 주간까지는 계속해서 은혜 넘치는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워십 찬송가 앨범에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나무현의 오 신실하신 주, 그리고 쉐키나 찬양단의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그리고 어노인팅 1집 앨범에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네 곡 함께 하시지요.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어노인팅의 찬양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레이스 투 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네 곡의 찬양입니다. 파페라 트리오 히스 프렌즈의 거룩한 성, 그리고 워킹 프레이즈의 우리를 주에서 구하시려, 그리고 안양 시립합창단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리고 크룩스의 험한 세상 나그네 길, He touched me. 네 곡 함께 하시지요.

크룩스의 찬양으로 보내드린 He Touched Me, 험한 세상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자, 그레이스투유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예요. 두 곡의 찬양 더 준비했습니다. 먼저 로빈 노웰의 영어 찬양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레리 달튼의 피아노 연주로 목마른 사슴, As the Deer 두 곡 준비했어요. 두 곡 들으시고 저는 내일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정중현의 달빛가스펠 토요일 순서 달빛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연평안의 갈렙의 노래, 목소리는 홍의석, 네, 목사님이시죠? 홍의석 형제의 목소리였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또 토요일이 되어서 강중현의 달빛가스펠 주말 순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참 행사가 많았어요. 그쵸? 지난주에는 뭐 어버이날도 있었지만, 그리고 또 스승의 날도 있었고, 5월달을 왜 가정의 달이라 그러는지, 또 감사의 달이라 그러는지, 그리고 또왜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지, 참알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한 주였습니다. 제가 있는 학교에서는, 축제도 있었어요. 봄 축제죠. 5월 달에 축전이 있었는데 굉장히 날씨도 좋았고 그 다음에 그 캠퍼스 안에서 뭐좀 간식 같은 것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또 그리고 특별히 이제 진리 축전이라 그래서 전도 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벤트로 이렇게 좀 이렇게 상담도 하고 뭐 이랬던 축제가 있었어요. 뭐 버스킹도 계속 있고 내 날이 좋아서 참 모든 게다 좋더라고요. 그쵸? 참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는 전혀 상관없이 또 좋은 날은 좋은 날대로 또 아름다운 날은 아름다운 날대로 여전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느 때는 그게 오히려 더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그런 날을 통해서 우리가 한숨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쉼표를 또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주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달빛가스펠 토요일 순서와 함께 한 텀, 찬양으로 쉬어가시면 어떨까요?

주나와 나, 우리 삶에 주님 계시네. 이어서 들으신 찬양은 유효림의 이순나를 오라하네 였습니다. 이순나를 오라하네. 이 찬양 들으면서, 저도 참 깊은, 위로가 있었습니다. 한 주간 굉장히 좀 치열하게 이렇게 살았던 시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 치열하다는 게뭐 정말 땀이 나도록 열심히 한 치열함도 있지만 우리에게 있는 어떤 마음의 요동함, 그 요동함이 굉장히 치열했던 시간들도 우리는 또 치열한 삶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그쵸?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그리고 네 모든 짐, 내 앞에 내려놔라. 내가 함께할게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이 참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주님 저 이랬어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라고 기도를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또다 들으시고 우리를 그 평안 가운데로 또 이끄실 것을 또 믿고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찬양하고 더 들을까요? 이윤아가 부릅니다. 내려놓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는 있지만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왔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초청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예복을 입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을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것이죠. 이 예복은 곧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그 능력은 힘이 아니라 내 안의 죄가 깨어지고 더러움이 사라지고 모든 사탄의 세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죄가 사라지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병이 낫고 억눌림과 죄의 멍에에서 풀려나십시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저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길잃은 나그네였네. 올드 가스펠송이죠. 저이 찬양 알고는 있었는데 이거 녹음하려고 가사를 이렇게 쭉 보니까 지금도 참 맞는 가사더라고요. 그 길을 걷고 있지만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는 채 걸어가고 이 길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도 모르고 걸어가고 그냥 길 위에 있으니까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길이든지 결국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가장 큰 위로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지. 내가 알고 싶은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평안과 기쁨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오늘 행복한 아침에서도 우리가 교회를 다닐 수 있고, 또 추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입고, 그 예복

옷을 입어야만이. 그쵸? 그래서, 우리 삶이 정말 좀 죄사함을 입은, 받은, 죄 씻음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제 그런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눈에 보이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우리 안에 죄가 사라지는 그 은혜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커서 우리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되게끔 하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혹또 길을 잃은 나그네처럼 우리가 그렇게 다시 또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속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고요. 또 믿음으로 또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또한 곡의 찬양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네. 나무에는 노래 오랜만에 들을까요?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나무에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이권희의 그날의 우리였습니다. 목소리는 오은자매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24시간 복음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주인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달빛 가스펠은 함께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깨어 계신 것만으로도,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것만으로도 함께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참여하실 수 있는 함께함이 있습니다. 문자 사연으로 전 소개를 좀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샵 1069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제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모아서 다음 주 토요일 날 방송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주일 이렇게 사연 올려주시면 모아서 그 다음 주에 제 사연과 신청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나오는 줄 알고 또 이렇게 못 받았어요, 안 나왔어요 그러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근데 또, 그래도 잘 배달을 해드리는 편이니까 계신 곳에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또 신청곡들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조금 사연이 조금 왔어요. 네. 다른 때보다 한 4개 정도 덜 왔어요. 네. 네. 아, 그래도 너무 감사해요. 자, 501호님. 네. 역시나.

진짜 신기록을 세우셨습니다. 5월 9일 1시 00초에 올려주셨어요. 이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이 어떻게 가능하지? 이야, 대단한데요. 네, 501호님 신기록이십니다. 본인의 기록을 본인이 깨고 계십니다. 네. 오늘도 안녕하세요. 윌럽 신곡이 도착했습니다. 윌러브의 빛나는 유산 신청합니다. 네. 내일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네. 네. 이미 내일 곡으로 송리스트에 올려놨습니다. 또 내일도 들어주시면, 네. 또 이렇게 잘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TV를 보시면서, 지난번엔 TV를 함께 보시면서 방송을 들으셨나봐요. 그래서 라디오랑 TV랑 같이 PC로 틀었습니다. 이렇게. 하긴 뭐 그렇죠. 요새는 그런 시대잖아요. 네. 가능하죠. 6282님. 아멘. 얼마나 오래였는지요.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 오늘 퇴원했습니다. 그러셨구나. 신청곡 부탁드릴게요. 소원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샬롬 해주세요. 지금은 괜찮으신 거죠? 네. 6282님, 건강하십시오. 자, 5월 10일 날 1시 4초에, 네. 501호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늘도 힘내세요. 이렇게 올려주셨고, 또 501호님이, 목사님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또 올려주셨어요. 맞아요. 제가 지난주에 감기가 좀 심해서, 사실은 오늘도 조금만 남아있어요. 감기 기운이 조금 남아있는데, 지난주보다는 좀 덜해서, 네. 자, 그리고 9918님, 네. 신청곡 남겨도 안 나오더라고요. 못 들을 때도 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오늘 9918님 위해서 그냥 신청곡이 아니라 제가 노래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그걸로 좀, 네, 좀 위로를, 위안을 삼아주시면 안 될까요? 자, 오늘은 이 정도 사연이 지난주에 올라왔었습니다. 계신 곳에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또 신청곡들 보내주시면 잘또 제가 골라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6282님께서 신청해주신 소원인데, 이 요새 소원이 한영주 목사님의 소원도 있고, 또 다른 분의 소원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그냥 한영주 목사님의 소원을 좀 골라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꿈 있는 자유의 앨범에서 이제 한영주 목사님의 목소리, 가 있는, 네, 걸로 좀 골라봤고요. 그리고 아까 9918님, 네, 9918님께서 신청곡 보냈는데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그래서 좀 마음이 좀안 좋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찬양, 노래 선물로 좀, 드리려고요. 김보규의 당신은 내게 오죠. 그래서 한우주 목사님의 아침 묵상에서의 소원, 그리고 김보규의 당신은 내게 오죠. 두 곡의 찬양 선물로 드릴게요.

꿈 있는 자유, 한응재 목사님의 목소리였죠. 아침 묵상 3집에서 소원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김보규의 당신은 내게 오죠. 예수님을 잘 소개하고 싶습니다. 앨범에서 들려드렸습니다. 강주인의 달빛과 스펠, 이제 여러분들과 오늘 토요일 순서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그리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또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그 약속, 영원한 약속으로 마치 모든 것이 끝인 것 같지만 다시 시작하는, 그리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거룩하고 아름답고 신비로운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혹여나 지금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또 다른 시작일 겁니다. 염려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은 예배 찬양들로, 우리나라에 있는 예배 찬양들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두 곡의 찬양 준비해 놓고 있어요. 아, 목소리 상점에 주가 행하시니, 그리고 장윤영의 Welcome Stranger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네, 어제는 스승의 날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인생의 스승이신 분들 많이 찾아뵙고 또 회포를 나누셨는지요. 우리 인생의 구비마다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 스승님들이 계셔서 우리는 또 참 행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신 참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봅니다. 훌륭한 스승 밑에 좋은 제자가 나오듯이 우리도 주님의 발자취를 온전히 따르는 작은 예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주님의 시간에 행복한 마음으로 또 출발합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이 있다. 그 발자국을 따라 내가 오늘 길을 걷는다. 나 또한 누군가에게 맑은 길 하나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네, 문병란님의 길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길을 내어준다는 것은 참 복된 일이 되겠지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 시간에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0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헬은 자신이 야곱에게 아이를 낳아주지 못함을 보고 그 언니를 시샘한 나머지 야곱을 향해 내게도 아이를 낳게 해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소 하고 말하였다. 이에 야곱이 라헬에게 버럭 역정을 내며 내가 하나님이나 된단 말이오. 그래서 내가 그대에게 태의 열매를 금하였단 말이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녀가 보시오. 나의 여종 빌하가 있으니 당신은 그녀에게로 들어가시오. 그러면 그녀가 아기를 낳아 내 무릎에 올릴 것이니 내가 그녀를 통해 자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오 하고 말하였다. 그녀가 자신의 하녀인 빌하를 그에게 아내로 내어주니 야곱이 그녀에게 들어갔다. 이로써 빌하가 아기를 가져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주니 라헬은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되 내 목소리도 들으시고 내게 아들을 주셨도다 라고 말하고 그 이름을 단이라 지었다. 라헬의 하녀 빌하가 다시 아기를 가져 야곱에게 둘째 아들을 낳아주니 라헬은 내가 언니와 큰 씨름을 벌여 그녀를 눌러 이겼도다 라고 말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지었다. 레아는 자기가 아이 낳는 일이 멈춘 것을 보고서 자기 하녀 실바를 취하여 야곱에게 아내로 주니 레아의 하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이에 레아는 행운이로다 하고 말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지었다. 레아의 하녀 실바가 야곱에게 둘째 아들을 낳아주사 레아가 나는 복받았으니 무딸들이 나를 복받은 자라고 부르리라 하고 말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지었다. 버리거들 무렵에 르우벤이 들에서 합한 채를 발견하고 그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가니 라헬이 레아에게 제발 부탁하는데 그대 아들의 합한 채를 내게 주시오 하고 말했다. 그러자 레아가 그녀에게 내가 내 남편을 차지한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러고도 너는 내 아들의 합한 채마저 가로채려 하느냐 하고 말하니 라헬이 그대 아들의 합한 채 값으로 그이가 오늘 밤 그대와 함께 눕게 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하였다. 이에 하나님이 레아의 호소를 들으시니 그녀가 아기를 가져 야곱에게 다섯째 아들을 낳아주었다. 이에 레아는 내가 내 하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셨도다 하고 말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지었다. 다시 레아가 아기를 가져 야곱에게 여섯째 아들을 낳아주고 말하되 하나님이 내게 넉넉한 지참금을 주셨으므로 내가 내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아주었으니 이제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할 것이다 하고는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지었다. 나중에 그녀가 딸을 낳으니 이름을 디나라 지었다. 마침내 하나님이 라엘을 기억하시되 그녀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다. 그녀가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내 수치를 가져가셨다라고 말하고는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지었고 여호와께서 내게 또 한 아들을 더하시기 원하노라 하고 말하였다. 라엘이 요셉을 낳은 후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나로 하여금 내 고향 내 본토로 돌아가도록 보내주시되 내가 당신께 봉사하여 얻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을 내게 주어 나로 하여금 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 어떻게 봉사하였는지는 당신이 아십니다. 그러자 라반이 그에게 내가 그대의 눈에 좋게 보였으면 청컨대 그대는 머물라. 여호와께서 그대로 인해 내게 복을 내리셨음을 내가 경험으로 아노라 하고 말하고 또 그대는 내게 삭슬 지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주겠다 하고 말하였다. 이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봉사하였는지 또 어떻게 내가 당신의 짐승들을 보살폈는지 당신이 아십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당신이 소유했던 짐승이 매우 적었으나 지금은 엄청나게 불어났으니 이는 내가 온 이후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 살림을 꾸려 나 자신의 집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라반이 그에게 내가 그대에게 무엇을 주랴 하고 되물으니 야곱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게 아무것도 주지 마시고 다만 이 한 가지를 약속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시 당신의 짐승들을 먹이고 지킬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모든 짐승떼 사이를 다니며 그 양떼 중에 얼룩진 곳과 점 있는 곳과 검은 것을 가려내고 염소들 중에 얼룩진 곳과 점 있는 것을 가려낼 것이나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나의 삭시 될 것입니다. 장차 당신 앞에서 내 삭슬 세마는 날에 나 자신을 위한 나의 의로운 대답은 바로 이것이니 곧 염소들 가운데 얼룩진 것과 점박이가 아닌 것이나 약물이 가운데 검은 것이 아닌 것은 모두 내가 훔친 것으로 여기셔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라반은 내가 그대의 말대로 시행되게 하겠다 하고 말하였다. 그날로 그가 수염소 중에서 줄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려내고 암염소 중에서 흰 바탕에 얼룩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려내고 양 중에 검은 것을 가려내어 자기 아들들의 손에 넘겨주었고 자신과 야곱 사이에 사흘 거리 간격을 두니 야곱이 라반의 나머지 가축을 돌보았다. 야곱이 미루나무와 개암나무와 밤나무의 푸른 가지들을 가져다가 그 껍질을 벗겨 그 안에 흰 속껍질이 드러나게 하고 그가 껍질을 벗겨놓은 그 가지들을 짐승들이 물 마시러 오는 물통 속 물바디 가운데 놓아두고 그것들이 짐승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마시러 올 때 새끼를 베게 하니 그것들이 그 나뭇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어 줄무늬 있는 것과 얼룩진 것과 점 있는 것을 낳았다. 그러자 야곱이 그 새끼 짐승들을 따로 구분해 놓았고 나머지 것들을 라반에게 속한 줄무늬 있는 것들과 검은 것들 쪽으로 향하게 하였다. 이처럼 그가 자신의 가축대를 따로 두어 라반의 가축대에 가까이 있지 않게 하였다. 이후로도 야곱은 건강한 짐승이 새끼를 벨 때마다 그 나뭇가지들을 그 가축대 앞 물바디 안에 놓아두어 그들로 하여금 그 나뭇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였다. 그러나 그 짐승이 약하면 그가 나뭇가지들을 그 안에 두지 아니하니 이로써 약한 짐승은 라반의 것이 되고 강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었다. 그리하여 이 사람이 심히 크게 불어나고 늘어나 수많은 가축들과 남녀 종들과 낙타들과 나귀들을 소유하게 되었다.

0: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하고요. 또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안녕하십니까. 노희창입니다. 저를 이제 간단히 소개를 하신다고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전직 북한 중앙당 행정부 대외건설 지도국이 있습니다. 예, 거기다니 당비서로 제가 이제 사업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세뇌시키는 일입니다. 김일성 주의로. 어찌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이제 쉽게 설명드릴 수 있으면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서 보면 사울 있지 않습니까? 율법에 충실했던 이제 사울. 바울이 되기 전에 이제 사울이었던 율법주의자로서의 그 사울이 했던 행동이 그대로입니다. 노동당의 10대 원칙이라고 있는데, 김일성주의, 주체사상, 10대 원칙, 예, 이런 걸 지키지 않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경종에 따라서, 엄중성에 따라서 쏘든지, 보내든지, 예, 그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제. 노동당 비서가. 그래서 또 이제 북한에서 표현을 하게 되면 수령이자 당이고, 당이자 수령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령이 당인데 당이고 또 당이 곧 수령을 대표하거든요. 그래서 당비서한테 해보면 수령님한테 해보는 거로 됩니다. 장군님한테 해보는 거로 되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신승불가침이에요. 당비서는 그 과정에서 제일 이제 그 가장 제가 이 자리에서 설 수 없게 만든 게 제가 종교 탄압에 이제 그 예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노동당비서라는 게 예. 정말 저는 주체사상으로 꽉 뭉쳐지고. 김일성 주의로 꽉 무장돼서 이제 제가 북한에 있을 때 해외에서 15년을 이제 그 출장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중동, 그 유럽, 아세아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살았는데 정말 우리가 북한에서 교양을 할 때는 세뇌할 때는 그러거든요. 그 수령님을 잘 만나가지고 장군님을 잘 만나가지고 정말 그 이민의 낙원에서 살고 있다고 충신들이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하루 벌어서 이제 하루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제 그 자본주의 같은 게 굉장히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해외에서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이제 북한의 당위상 책향립 10대 연칙 그 2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단실험 김성동지를 높이 우러러 모셔야 한다 하고 있고 그 세 번째 항이 유단실험 김성동지 위대성을 내외의 논리 선전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제 전도죠. 김일성주의 전도. 그거를 이제 우리가 외국에 나갈 때마다 그거를 계속 그 세례시킵니다. 가서 외국에 나가서 우리가 네가 아무리 못 먹고 못 살았다고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 걸 치고 그거 좀 그 우리 사회주의 좋다. 수령님 제일이다. 장군님 제일이다. 계속 이거를 좀 반복을 해서 전도를 해서 그 좀 외국 사람들도 김일성주의 종수분자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북한에서 해외에 나갈 때 노동자들한테 또 이제 우리 간부들한테 할 때에 그 나갈 때 이제 그 반복적으로 이제 학습하는 세뇌 방법입니다, 이게. 예,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과정에 이제 기독교하고 이제 대상한 그 좀 접촉하는 사람들 또 이제 그 본인이 이제 기독교가 뭔지 몰랐지만 이제 혹간 이제 교회 용어를 쓴다든가, 이제 뭐 집사, 권사, 북한에서 이제 기독교 용어는 일체 금기어입니다. 당비서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자체가 이제 전파력이 제가 왜 그러나 했더니 지금에 와서 하는 거예요. 그 전파력이 굉장히 세다는 거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만든 그 기적의 의미를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 뭐 이제 70년대, 80년대,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부모 세대가 이제 50년대, 까지 종교, 뭐야, 저 기독교를 이제 믿었던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자식들한테 영향을 줄까봐 굉장히 많이 그 통제를 하고 기독교 믿었던 사람들은 다 이제 한 구석으로 이제 모아놓고 예, 그렇게 이제 그 박해를 하고 이제, 살고, 나중에 이제 그 68년도 때는 북한에 기독교가 완전히 지금 말살시켰다고 보면 됩니다. 그랬던 이제 일을 했던 게 바로 이제 노동당, 예, 당간부들이 하는 일입니다. 제가 참 이게 그 가슴 아픈, 예, 그 추억인데요. 2013년도 12월 13일 날 어느 날 제가 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는데, 보위부에서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보위부는 이제 우리 여기 한국으로 말하면 이제 국정원이거든요. 우리가 장성택 쐈으니까, 당신 이제부터 어디 가지 말라고. 뭔 소린가 보다. 하고서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조에 올라가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얘기라는 게 러시아말로. 그 텔레비전을 봤나야지 무슨 이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왜 그냥 하니까니 죽였다는 게. 응? 두 번째 넘버토. 그래서 그 보현한 데서 들은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제가 이게 무슨 소리냐 해가지고 이제 그 사무실에 일단 들어갔는데 TV가 있어요. 거기 현장 지휘부지만 이제 TV가 있거든요. 이제 보는데 장부장이 이렇게 특별재판소에서 이게 체포돼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맞아가지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는 순간에 제가 이제 그 온몸이 이제 막 소있을 맥도 없고 주저앉으면서 그 의자에 앉았는데 앉았다가 제가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다시 저 뭐야 제 사무실에 가서 그 뭐냐 이제 인터넷을 좀 뒤져봤거든요.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뭐저 반당 반응 문제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그, 그렇게 이제 체포해서 이제 주결 처형한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부장하고는 왜 제가 이제 그런 정도냐? 장성태 부장이 우리 행정부장이었고 제가 그 기관에서 또 당비서를 했기 때문에 한다는 사람들은 북한에서 제가 이제 장부장 그 라인이라는 건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가 장부장 이제 그 체포 소식 들으니까 나중에 이제 저도 이제 죽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다리는 순간인데 하루 지나가고 이틀 지나가고 3일 지나가고 닷새째가 오는데도 안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는 정말 내가 당사업도 잘하고 정치사업도 잘하고 쟤네도 잘 시켰더니 내가 수령님과 장모님께 충성했더니 나는 알아주는가 보다 해가지고 안 잡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6일째부터 내가 이달에는 그 당이 준 정책과제를 더 수행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목표를 걸고서는 그또 이제 생산지휘를 했는데 열흘째 되는 날에 부하들이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저 다른 지역에서. 비서성 지금 빨리 피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니까 아 지금 보위부 체포조가 지금 떠났는데 아마 40분이면 도착할 겁니다. 이제 그러는 겁니다. 저는 제 저기 저 뭐야 그 핀란드 쪽 앞에 가 있었는데 제가 두 번째로 또 이제 그차 타고 가다가 어떻게 들러선지는 모르고 이제 그 도로에다가 차를 세우고 저 아무 생각도 못 나. 지금 생각하면 야 그때 내가 이제 어떻게 해서 원시림까지 도망쳤는지 저도 이제 기적입니다. 그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차를 버리고 원시림 쪽으로 이제 도피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그 원시림 생활을 했어요. 제가 그 도망쳐 다닐 때는 12월 달입니다. 12월 달. 제가 12월 23일부터 이제 그 도망 생활을 했는데 배고픈 건 둘째치고 한 열흘 되니까 잠을 좀 자고픈데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조금만 이제 떠나면 부스락 소리만 나게 되면 이게 또 잡혀갈까 또 전화해서 계속 30분도 안 있어서 조금만 좀 쉬다가 또 이제 길을 그쫙 해서 한 8km쯤 그저 도망치고 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살다 보니까 예, 그 잠이 막 구리운 거예요. 잠을 자고 파서 이제 생각하다가 생각해낸 게 나무에 올라가면 좀잠좀 자겠다. 그럼 좀 피하지 않을까. 근데 그 나무에서 촛가지까지 올라가는 게한 6m 올라가야 돼. 근데 그때 당시 제 몸무게가 108kg입니다. 근데 108kg 가지고서는 그 이제 그 나무를 올라가려니까 제가 한 40분을 올라갔어요. 제가 지금은 웃으면서 말하지만 잠을 자기 위해서 40분 동안 6m 올라가기 위해서 엄청 제가 이제 울면서 진짜 도망 올라간 거예요. 꼭대기 올라갔는데 그 밑에서처럼 이제 괜찮을 줄 알았는데 바람이 계속 눌어하면서 나무가 또그 얇게 좀 얇고 하니까 근데 그것도 상관없이 잠을 안전하게 잘수 있겠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에다 이제 옷을 이제 비끄러우면서 이제 한세 겁을 세번 자다가 이제 옆으로 이제 그저 떨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놓고 잔게 제가 한두 시간은 남아 잔것 같아요. 편안하게 정말 잤어요. 사람이 이제 숙면을 좀 취하고 나니까 내가 20일 동안 도망쳐 다니던 게 어떻게 도망쳤지 하고서 자기 점검을 좀 하게 된 거예요. 점검을 하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내가 한 생을 수령님과 장군님이면서 정말 충성을 바친 것밖에 없는데 나중에는 이제 혁명의 배신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한다니까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어서 하늘에다 대고 막 소리 질렀습니다. 제가. 수령님, 장군님, 내가 잘못한 게 뭡니까? 응? 나는 죽도록 충성한 것밖에 없고, 나 가정도 없고, 나 정말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왜 장군님 왜 이렇게 버림받아서 이용만리 땅에서 내가, 이렇게 좀 정처 없는 데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하고서는, 와, 정말 엄청 막 이제 울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믿음이 딱 꺾여버리니까, 이 공허감, 내가 지금까지 왜 살았나? 내가 어떻게 지금 이런 제 인생을 살았냐? 내 자체가 너무나도 이제 허무했고 더 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저그 강권로 맞은편에 그 러시아의 그 원림 속 원시림 속에 보게 되면 옛날 사람들이 한 30년대 40년대 그때까지 살던 사람들이 그 기툴집으로 해서 이제 살다가 그 버리고 다 이제 시내로 나간 그 이제 구루터기들이 집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십자가가 지금 보이는 게 기툴집 그 꼭대기 이제 십자가가 보이는 게요. 십자가가 보이기 때문에 제가

아, 갑자기 그 보는 순간에 세상에 하나님이 있을까?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그 의심을 가져본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십자가 보면서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있습니까? 하나님 있으면 나좀 살려주세요. 어? 내가 이렇게 수령님 있고 장군님 있고 열심히 충성하다 살아왔는데 이렇게 버림받았는데 만약에 세상에 하나님 있다면 나좀 살려주세요 좀. 어? 나 살려주면 정말 내 수령님하고 장군님한테 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미친놈처럼 십자가만 보게 되면 도망치다가 이제 십자가만 보면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좀 살려주세요. 나 진짜 수령님하고 장군님한테 보다 더 열심히 해왔다니까요. 막 이러면서 미친놈처럼 그때 당시 도망치면서 제가 책으로 이제 수기를 다 남겨놨습니다. 세상에 신이 있다면 신이시여 나를 도와주소서.

오늘도 저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5월 가정의 달도 벌써 중순을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또 하루하루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가정에 조금 더 충실하고 또 자녀들과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모든 교우와의 관계에서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또 제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저는 또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성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양은 기본적으로 게으르고 참 순하다고 하죠. 이런 천성 때문에 개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가축화가 빨리 된 동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양은 무리해서 지도자 리더를 세우지 않고 풀이 떨어져도 사는 지역을 옮기지 않을 정도로 한자리에만 머무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목자의 음성은 기가 막힐 정도로 정확하게 구분한다고 하는데요. 무리와 다른 가축이 있을 때 리더로 인정하고 따르기도 하죠. 아무리 다른 사람이 목자와 비슷한 옷을 입고 비슷한 목소리로 흉내를 내도 양은 절대로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습성 때문에 예로부터 목자들은 양무리에 염소를 한 마리씩 넣어서 키웠다고 해요. 영민하고 부지런한 염소가 양들의 리더가 되면 목자는 염소를 길들여 수많은 양들을 푸른 초장이 있는 곳으로 쉽게 이동시킬 수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양과 같이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염소와 같이 세상 사람들을 주님의 말씀대로 이끌어내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양과 같이 주님을 섬기며 염소와 같이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이끄는 지혜롭고 순결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서울 모태탑 장단의 목소리로 오늘의 첫 찬송 함께 했고요. 네,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리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두 곡의 찬양까지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의 말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구별하는 지혜를 구하길 원합니다. 양과 같이 주님을 섬기며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오늘 하루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요한복음 10장 3절의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 할게요. 요한복음 10장 3절의 말씀. 문지기가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어주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니 목자가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 이끌어낸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복된 하루 보내세요.

나의 갈길 다가도록 가사가 있는 찬송 함께 올려드렸고요. 계속해서 연주 찬송 첼로 버전으로 함께한 후에는 매일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어린아이는 차세대의 교회를 지킬 교사,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선교사, 정치가, 지도자가 될 귀한 일꾼들입니다. 어린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해 주라고 차세대를 위해서. 예수님도 어린아이들을 환영하고 영접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이죠.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의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셨다 그랬지. 참 예수님 하시는 행동 한 가지 한 가지만 봐도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데 벤자민 웨스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화를 그린 신고 전주 계열의 화가 미국의 벤자민 웨스트. 이 아이가 어린아이 때 자기 누이 동생 초상화를 그린다고 물감을 그냥 이리저리 해가지고 엄마가 시장 같은 틈에 그린다고 그냥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놨어. 엄마가 시장 갔다 와서 그 집이 물감으로 엉망이 된 걸 보고 야단을 칠 줄 알았는데 벤지만한테 야, 네가 이 그림 진짜 네 누이 동생 같이 똑같이 그렸다. 참 장하다.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은 용기를 잃고 위대한 예술가가 됐다고 그랬죠. 벤지문은 내가 세계적인 화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부모님의 격려와 입맞춤 때문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애들이 조금 잘못했다고 막 남을 하지 말고 남을 하더라도 사랑으로 남을 하고 반드시 사랑으로 껴안아줘야 되는데 에베소서 6장 4절이죠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를 실족시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죠. 내가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시켰다고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라고 하는 것은 참 과격한 말씀이지만은 여기 실족이라는 뜻이 영어로 stumble 그렇지 않으면 sin 죄라고 하는 것으로 낱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실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만약 실족시키는 것이 죄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도대체 죄가 뭔가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죄를 자유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무법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죄를 하찮은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비극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5절에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그랬어. 우리의 죄가 하늘에 사무친다. 그 죄가 사함받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늘나라 갈 수 없는

0: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양과 내 주의 보혈은 두 곡의 찬송 함께 했고요. 계속해서 샘물과 같은 보혈은 예수께서 오실 때 두 곡 더 올려드린 후에는 매 주말마다 올려드리는 오늘의 기도,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함께하는 북한과 복음통일을 위한 오늘의 기도 이어집니다.

0: 너를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사야 46장 10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예고하였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오랜 옛날부터 알려주며 말하기를 나의 목적이 반드시 서리라. 내가 나의 뜻을 이루리라 하였으니. 이사야 46장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은 시초부터 종말을 아시며 아직 이르지 않은 일도 보이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분단된 이 땅의 통일이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통일이지만 주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섭리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사오니 이 땅에 공의와 평화가 흐르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1: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통일의 현장을 기대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나아가는 제사장 국가가 되는 남과 북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북한이 고향인 한 자매님의 기도로 함께한 오늘의 기도, 믿음의 화답인 아멘으로 함께해 주셨을 줄 믿으면서요. 빛을 들고 세상으로 그리고 주가 일하시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예라머십의 모든 상황 속에서의 이은찬 송, 내용은이 은총이버까지 함께했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 순적한 믿음을 내어 올려드리며 오늘도 가장 선한 길을 보여주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나아가는 순종의 하루 보내기를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주되 너희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칼 같은 마음을 주리라. 내가 내 령을 너희 안에 두어 너희가 내 법규를 따르게 하고 내 규례를 삼가 준행하게 할 것이니.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새벽녘, 그리고 주어진 하루하루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외화보리의 진실. 오늘도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중국이 북한의 노동자들이 들어오는 걸 막았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1: 네.
0: 최근 들어서는 북한의 노동자들이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1: 북한도 입장이 좀 변화됐긴 했는데,
0: 네.
1: 중국의 입장이 조금 북한하고 좀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협력을 좀 강화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노동자들이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이
0: 네.
1: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4월 중순 평안북도 신우주, 그러니까 중국 랴오닝성 단동과 맞닿아 있는 신우주에서 거쪽에서 출발한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단동으로 대구 입국한 정황이 포착됐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0: 입국하는 장면이 포착이 된 건가요?
1: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들어있는 그런 장면들이 좀 나와서
0: 네.
1: 이게 봤더니 뭐 하루에 100명 혹은 200명 정도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0: 네.
1: 이런 것들은 좀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닷새 동안 약 1,000명 가까운 인원이 중국에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상황이 좀 달라지긴 했겠지만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이 한 10만 명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닷새 동안 그 1,000명 가까운 인원은 정말 많은 인원이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그동안은 소규모 입국은 있었지만 이렇게 수백 명 단위, 1,000명 정도 이렇게 연일 들어간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이전에 중국이 북한 노동자들이 들어오는 걸 막았던 그 소식이 불과 이게 몇 달 전 아닌가요?
1: 네. 그러니까 그 4월 말에 이제 4월 중순에 들어갔다라고 많이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0: 네.
1: 그때 당시 한 달 전인 3월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지방 정부가 북한 노동자 이 100명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입국을 허가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랴오닝성의 한 의류 공장에서 북한 무역회사와 함께 이 노동자 입국을 추진했었다고 해요.
0: 네.
1: 그러니까 서로 합의가 된 거죠. 그 노동자도 뽑았습니다. 다 준비가 됐죠, 북한 내에서는. 근데 갑자기 무산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지방정부가 그걸 막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4월 들어서는 분위기가 달라졌고 1,000명이 들어갔고 이런 겁니다. 다시 수백 명 단위의 북한 노동자 입국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지속되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되긴 하겠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라고는 할 수 있겠죠.
0: 이게 한 달 만에 갑자기 중국의 입장이 바뀐 건가요?
1: 그러니까 이제 북중 관계 회복

0: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련의 좀 사건을 과거부터 되돌아보자면 우리가 북중 간 열차가 재개됐죠.
1: 네.
0: 그 약간 여객이라고 하는 거죠. 화물차는 아니고. 그리고 항공편이 재개됐습니다. 물론 매일매일 좀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지만 항공편이 있다. 사람들이 타려고 하면 그걸 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요.
1: 네.
0: 그리고 제가 볼 땐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왕이 중국 외교부장, 그 중국에서는 되게 서열이 높거든요.
1: 네.
0: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죠. 시진핑 주석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도 당연히 이제 시진핑 주석에게 전달이 됐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위 간부가 들어가서 평양에
1: 네.
0: 이제는 아 우리가 협력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분위기가 좀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국 관계가 다시 실질적 협력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북중 관계 원래 좀 그렇거든요.
1: 네.
0: 갑자기 냉각적인 분위기에 있다가 갑자기 또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분위기가 좀 훈풍이 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를 좀 보자면 중국 현지 공장들의 그 노동력의 필요 요거에 좀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단둥이라든지 야오성 일대 의류 공장 그리고 식료품 공장 수산물 가공 공장 여전히 그러니까 이런 데서 생산되는 제품을 전 세계 사람들이 원하고 있긴 해요.
1: 네.
0: 왜냐면 싸니까. 근데 그 싼 제품을 만들기 위한 값싼 노동력이
1: 네.
0: 이 공장에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답이 무엇이냐? 북한 노동자가 답이다라는 결론이 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노동자는 뭐 현재도 계속 좀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중국 노동자보다는 훨씬 임금이 낮고요. 집단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탈을 하지 않죠. 뭐 노동쟁이라든지 시위라든지 이런 걸 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중국 그 공장 입장에서는 정말 선호하는 인력이다라고도 네. 볼 수 있는 거죠.
1: 근데 이게 유엔 제재에서 북한의 노동자를 파견하는 거를 금해왔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 제재 때문에 중국에서 조금 반응한 게 아닐까 싶었는데
0: 네.
1: 다시 이렇게 북한 노동자를 들이는 거는 좀 국제사회에서는 어떤 분위기일지 또 싶어요.
0: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G2 국가잖아요.
1: 네.
0: 미국하고 중국이 뭐 전 세계를 약간 호령한다 이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중국은 유엔 상임이사국입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1: 네.
0: 그러니까 그 5개국, 6개국에 있는 나라 중에서 정말 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1: 네.
0: 근데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통과됐고 거기에서 노동자를 다 송환을 해라. 다 북한으로 보내야 된다. 그리고 신규 노동자의 채용을 금지시켰습니다. 그게 중국도 사인을 했어요.
1: 네.
0: 중국도 비토권,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통과됐긴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이거를 받아들일 입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스스로가 어긴다.
1: 네.
0: 그럼 자기 자신 스스로의 국가적 위상을 깎아먹는 행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기는 아 우리는 북한 노동자를 다시 신규 채용하거나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다 없습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북제재 결의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이 북한 정권의 외화 수입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공적으로 차단했고 그래서 북한, 아니 그러니까 중국 당국도 이거를 승인을 한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런 공식적으로는 북한 노동자를 새로 받아들인 것이 제재 위반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1: 네.
0: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혹은 러시아나 이런 국가에서는 여러 우회 방식이 사용이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기는 하겠지만
1: 네.
0: 계속 방송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해요. 단기 방문자 혹은 산업연수생 심지어 유학생 학생 신분으로 이렇게 위장을 해서 입국시키고 실제로는 노동을 시키는
1: 네.
0: 그런 것들이 현재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라든지 여러 국가에서 노동자 받지 않기로 너희도 약속했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면은 지금은 노동자가 없어요. 노동비자가 아닙니다.
1: 네.
0: 산업연수생이라든지 유학생이에요. 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할 수 있고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을 적극

0: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1: 네.
0: 노동자 신분이 아니라 노동자 신분이라고 하면 또 적극적으로 돈을 책정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0: 하지만 너희는 연수생이야. 그냥 학생이야. 라고 하면은 그냥 이거는 약간 자원봉사 겸 일을 하는 거고 이런 식의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1: 보여적인 식이죠.
0: 그렇죠. 네.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노동자가 받아야 될 그런 약간 적극적인 권리라든지
1: 네.
0: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서류상으로선 노동자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장에 배치돼서 일하는 구조고 겉으로는 제재를 피하고 실제로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래서 노동을 제공한 거를 그 돈은 북한 당국이 벌어들이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 5일 동안 1,000명 정도가 들어갔다라고 하셨는데
0: 네.
1: 앞으로도 더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나요?
0: 그렇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가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1: 네.
0: 앞으로 한 달 동안 계속적으로 매 수백 명 규모의 북한 인력이 단동을 통해 들어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2, 3개월 안에 1만 명 규모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을 되게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1: 네.
0: 나중에 이 부분을 다시 보도하거나 저희가 취재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기회가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제사회에서도 나오는 목소리가 있을 텐데
0: 네.
1: 중국의 입장에서도 조금은 난감해하는 상황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0: 그렇죠. 유엔 제재를 당연히 의식할 수밖에 없고 국제사회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1: 네.
0: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이 북한과의 관계를 좀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한반도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미국에 보여준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그런 몸값이라고 해야 되나요?
1: 네.
0: 그런 영향력을 좀 더 넓히게 되는 거고 너무 러시아 쪽에만 기우게 된다면 이 한반도의 영향력이 러시아로 가는구나라고 또 중국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 네.
0: 북한의 요구를 우리 인력을 받아줘서 우리가 더욱더 돈을 벌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북한의 요구를 안 받을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요인은 뭐냐면 이게 지방 공장이잖아요. 인력난을 또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1: 네.
0: 뭐 의류라든지 수산물 가공, 식품 공장. 그러니까 중국 노동자들은 하기 싫어하는 그런 업종이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북한 노동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은 이 완전히 허용하거나 완전히 차단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열고 빨리 들어와. 지금이야. 열어서 이제 그러니까 중국 지방의 산업을 좀 더 융성시키는 그런 방향도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1: 그래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저희가 논한 것처럼
0: 네.
1: 단순한 노동 문제로만은 볼 수가 없겠죠.
0: 그렇죠. 단순히 이제 북한 주민들이 중국에서 일한다라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1: 네.
0: 일단 갈취의 문제인 거죠.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당 부분이 북한 달러국으로 이미 흘러가고 있고
1: 네.
0: 그 돈이 정권 유지 그리고 군사 개발 자금 뭐 잠수함 발사 뭐 그 핵 잠수함이라든지 잠수함마다 탄소 미사일이라든지 최근 들어 문제가 되고 있는 드론 개발까지 이제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죠. 또한 중국 공장에서 만든 제품 해외로 수출이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북한 노동력이 국제 공급망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거를 강제 노동 산물을 우리가 쓴다. 그러면 우리가 강제 노동을 약간 방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있는 겁니다.
1: 네.
0: 이거는 인권 문제에서면서 동시에 제재 회피라든지 공급망 관리라든지 혹은 국제 안보 문제까지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전반적인 파악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점을 또 주의 깊게 봐야 될까요?
0: 그림을 네. 좀 그려볼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제 규모가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중국에 들어가는지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흐름으로 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과 진단이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신분입니다. 노동비자 아니라 무슨 뭐 그 단기 유학생이라든지 단기 방문자, 산업 연수생
1: 네.
0: 이런 이름으로 들어가는지 계속 살펴보면서 제재 회피 정황들을 낱낱하게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디에 배치되는지 이 배치 지역 뭐 아까 말씀드린 단동인지 아니면 저기 내륙 지역까지 북한 노동자가 배치되는지
1: 네.
0: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파악을 해본

0: 된다면 중국 공장 이름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된다면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까지 정확하게 내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1: 규모와 신분과 배치 지역을 집중하면서
0: 네.
1: 그럼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0: 이게 제주의 회피도 있고 강제 노동 문제가 있고 외화벌이 구조가 결합된 문제로 봐야 될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확인하는 작업을 누군가는 축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중국 내 공장 그리고 거래하는 해외 기업들 이런 문제도 여기에 북한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지 않은지를 해외 기업들도 실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값싼 노동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 그리고 제재 위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런 노동자 인권 보호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라고 하는 것도 여기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소비자 입장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 주신다면 이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1: 이렇게 북녘 주민들의 인권이 바로 설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북녘의 주민 여러분 계속해서 세계 곳곳에서는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실 줄을 믿으면서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버클리 대학 연구팀이 흰줄을 가지고 사랑을 실험을 했답니다. 세 쥐를 세 팀으로, 하나는 한 마리는 먹을 거 마실 거 완벽한 환경 속에서 한 마리를 낳았답니다. 그 쥐는 결국 살만 찌고 결국은 600일 만에 세상을 뜨더랍니다. 600일 만에. 두 번째 쥐는 다섯 마리를 똑같은 환경에 낳았답니다. 그랬더니 그 다섯 마리 쥐들은 서로 몸을 비비대고 싸우기도 하지만 비비대고 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활동 뇌세포가 커지고 움직이면서 700일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200일을 더 산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쥐는 똑같은 환경이지만은 스스로 사람이 가서 쓰다듬어 주고 예쁘다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고 그렇게 해줬답니다. 그랬더니 950일을 살더랍니다. 그리고 그 뇌를 해부해 보니까 뇌가 커지고 뇌세포가 증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 쥐새끼도 사랑을 갈급하게 서로 사랑도 중요하지만 위로부터 사랑, 인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도 새로워지는 거로구나. 만물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어졌어요. 만물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왕성해져요.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식물뿐만 아니라 물도 광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본의 유명한 파동학자인 에마토 마사루 씨,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유명한 얘기잖아요. 이거 수없이 들었잖아요. 그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책 그 중에 핵심을 요약해드리면, 물을 마시는 물에 대해서 막 욕을 해대고 막 저주를 해대면, 그리고 전자현미경으로 물 분자를 보면 물 분자가 빛들에 각 이게 결정체가 막 흉하게 되고 삐죽빼죽 각이졌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똑같은 물이지만 그 컵에 있는 물을 향해서 사랑한다, 감사하다, 멋있다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니까 이 물 분자가 사랑의 에너지에 의해서 물 분자가 아주 육각형, 아주 육각형 모양으로, 물은 육각형이 제일 좋답니다. 육각형 모양으로 아주 균등한 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식물도, 나무도, 물도, 광물도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동물을 볼 때도 식물을 볼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신경질을 부리며 짜증 부리면서 음식을 먹을 때 음식 결정체, 물 결정체가 삐죽빼죽 아주 날카로운 독이 되어서 그게 위장을 찌르고 장을 찌르고 그게 소화가 잘 안 되겠죠. 싸우면서 먹으면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물을 마실 때, 음식을 먹을 때 고맙다, 사랑한다, 감사하구나 라고 고맙다 김치야, 사랑한다 밥아 하고 먹으면

0: 그 음식물이 넘어가면서, 야, 신난다. 우리 주인님이 날 사랑하신대. 야, 우리 주인님을 위해서, 우리 주인님을 위해서 내 한 목숨 바쳐야지. 왜냐면 내가 주인님을 위해서 죽으려고 태어난 것이 그게 사명이니까. 밥은 먹혀주는 게 사명이잖아요. 야, 신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들어가니까 소화도 잘 되고 건강해지죠. 그러나 물을 마실 때, 음식을 먹을 때, 에이, 왜 이렇게 맞대가리가 없나? 이 음식은 왜 이렇게 이 모양이 꼴이야? 이거 쓰레기통에 버릴까? 버리긴 아까 그냥 억지로 먹어버리자. 하면은 음식이 기분 잡쳐가지고 삐죽삐죽 해가지고 목구멍으로 넘어가면서 막 저주할 거냐. 이 나쁜 놈이 나를 처먹네? 이 못된 놈이 나를 처먹고 있네? 에이, 저주받거라. 에이, 체하거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식물마다, 동물마다, 꼭 강아지만 그러지 말고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베풀자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야말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하고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필요한 존재겠어요. 아멘.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맑겠는데요. 밤부터는 평안북도와 함경북도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서울이 18도, 강릉과 제주가 17도, 개성이 16도, 함흥과 춘천, 대전과 광주가 15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대구, 부산이 14도, 목포와 여수, 포항이 13도, 신의주와 강계가 12도, 청진이 11도, 해산이 9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함흥과 대구가 32도, 춘천과 서울, 대전과 광주가 31도, 평양과 개성이 29도, 강릉 28도로 보이고요. 해산이 27도, 신의주와 강계, 목포, 포항이 26도, 부산과 제주가 25도, 청진이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는 대체로 하늘이 맑겠는데요. 서해북부의 먼 바다에서는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m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운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천성을 향해 가는 걸음걸음마다 먼저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에게, 또 주변 이웃 친구들에게 그 사랑을, 복음을 몸소 전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인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바로 서길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내 영혼의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오늘 하루를 감사하고요, 걱정 대신 주님의 평강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드리며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길 때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 승리로 이끄실 겁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오늘 내용은의 삐삐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사명.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0: 말합니다.
1: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말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위기 속에서 튀어나오는 것은 그동안의 루틴입니다. 몸이 아프면 평소 생활 습관이 드러나고 시험을 보면 준비한 만큼 결과가 나오듯 신앙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목숨이 위태한 순간에 갑자기 결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속에서 가장 묵직하게 다가오는 말은 바로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그는 위기의 순간 영웅이 되려 애쓴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 반복해온 자신의 삶을 오늘도 변함없이 이어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루틴이 사람을 만듭니다. 요즘 우리는 루틴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아침 루틴, 운동 루틴, 자기관리 루틴 왜 중요하다라고 할까요? 반복이 결국 나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불안하면 스마트폰을 여는 것도 루틴이고 힘들면 사람을 찾아가는 것도 루틴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돈이나 능력을 먼저 떠올리는 것도 루틴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에게 기대는 루틴을 가지고 있는가? 시편 20편 7절에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힘, 돈, 배경, 스펙, 인맥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기대했는데 막상 기대고 보니 흔들렸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믿었던 것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때 마음은 더 깊이 꺼집니다. 그래서 다시 묻게 됩니다. 나는 어디에 기대해야 하지? 다니엘에게는 분명한 리듬이 있었습니다. 하루 세 번 멈추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시편 46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난처는 급할 때 갑자기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미리 만들어 놓고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어야 위기 때 바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 세기를 찾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자리로 갔습니다. 무릎이 익숙한 방향으로 꺾였습니다. 신앙의 힘은 특별한 날의 감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반복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알고리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주 보는 것이 더 눈에 띄고 자주 선택하는 것이 더 빨리 추천되듯 우리의 영적 세계도 철저히 알고리즘을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앉은 자리가 내 삶의 기본값이 됩니다. 평소 기도의 자리에 앉는 사람은 힘들어지면 자동으로 그 자리로 갑니다. 불안하면 먼저 하늘을 바라보고 두려우면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그 힘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시간의 힘입니다. 특별한 날만 아니라 일상의 흐름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의 루틴은 무엇입니까? 지치면 어디로 갑니까? 불안하면 무엇을 먼저 찾습니까? 그 답이 결국 당신을 만듭니다. 기도의 자리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도 전에 하던 대로 잠시 멈추어 앉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쌓인 반복이 어느 날 당신을 지켜줍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나를 지탱하는 힘, 그것은 벼랑간 생긴 용기가 아닙니다. 매일 묵묵히 쌓아올린 기도의 흔적입니다. 그 흔적이 당신을 든든하게 지켜내는 이 하루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지금까지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2134번님, 근심과 염려 중에도 온전히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다짐의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예, 걱정, 근심, 염려 밀려오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야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영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자녀들이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자녀들을 살리는 말과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함께해요.
1: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가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24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되며 김희아 집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웃과 지인, 전도 대상자 등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관리집사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만 55세 이하 성도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74-6737번, 010-4874-6737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

위치한 울산 시민교회에서 관리 집사님을 모집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6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 평산동에 위치한 평산교회에서 하나님의 질문이란 주제로 심령대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5월 22일 금요일과 5월 23일 토요일에는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며 5월 24일 주일에는 오전 9시와 11시, 오후 2시까지 3차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5-366-2033번, 지역번호 055-366-2033번 평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면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시편 37편 24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험난한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우여곡절 속에 어려움을 겪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의 돌보심 때문인데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안전히 지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손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찬송가 455장, 새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통합찬송가 455장, 새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품안 사랑선교회 이기학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사랑의 하나님, 고통 속에 있는 북한 땅이 그곳의 동포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억압과 금지임 속에서도 그들의 소망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루속히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상황한 감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지하교회 성도들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어린아이들이 굶주림과 질병 속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0: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 붙잡아 주시고 돕는 손길이 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어붙은 그 땅에 복음의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와 중후의 분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로운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의도 순복음 성복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진정한 회개가 열매를 맺게 한다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어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정말 열매 맺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이어서 열매 맺는 삶, 그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열매의 첫 번째 시간, 진정한 회개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사도 요한이 회개의 열매를 맺고 오라고 선언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 회개의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라고 하면 늘 초점이 맞춰지는 게 뭐냐? 우리의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종종 어렸을 때 보면 무의식적으로 부모에게는 거짓말이 툭 나와요. 그냥 숙제해서 했어 안 했으면서 했다고 그러고, 공부해서 안 했으면서도 했다고 그러고, 밥 먹었어?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종종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이 불쑥불쑥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엄마한테 거짓말한 거, 아빠한테 거짓말한 거, 그 행위에 대한 죄책을 가지고 내가 다시는 내가 엄마한테 거짓말 안 해야지, 아빠한테 거짓말 안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결심한다 한들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안 하더냐? 아니라는 거죠. 언제부터 정말 그 아들이 딸이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진실할 수 있을까? 그것은 어머니가 나를 속아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기 시작할 때부터 정말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했을 때 엄마가 속았겠거니 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엄마가 또 속아주셨구나. 엄마가 나를 다시 한번 믿어줬구나. 엄마가 다시 한번 내게 기회를 주셨구나. 그 엄마의 마음을 아는 순간 더 이상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속아주는 엄마의 마음, 믿어주는 엄마의 마음, 기다려주는 엄마의 마음, 그 마음을 아는 것, 이것이 철드는 것 아니겠어요? 동일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잘못한 그 행위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기대감을 얼마나 우리가 무너뜨렸는지를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의 행위보다도 그것이 더 큰 회개의 거림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에 회개의 열매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 것인가? 그게 두 가지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몰랐던 것, 이것을 우리는 진정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여러분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는 것, 이런 좀 이상한 비유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 길거리에 지나가다 보면 은행나무 많잖아요. 그래서 은행나무 열매도 많이 맺히고 그래서 은행이 많이 떨어지고 예전에는 그것도 줍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너무 흔해져서 줍지도 않잖아요. 오히려 밟아서 냄새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런 취급을 받던 것이 바로 무화과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무화과는 1년에 한 다섯 번 정도 열매를 맺는데요. 그러니 정말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는 정말 귀하기 때문에 밭을 만들어서 심지만 무화과나무는 너무나도 흔한 것이기 때문에 밭을 만들어서 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포도밭에 이 무화과나무를 심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방이 다 포도나무인데 사방이 포도나무인데 자기랑 똑같은 나무는 한 그루가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혼자 서 있는 이 땅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나도 감람나무이기를 원하고 나도 포도나무이기를 원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도 포도나무였으면 하나님 나도 감람나무였으면 그래서 이 포도밭에 나도 포도나무로 심겨졌으면 하나님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 나도 저 아름다운 감람나무와 같이 나도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나도 저기에 심겨져 있는 나무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다. 너는 무화과로 너를 존귀하게 내가 만들었고 내가 너를 이 아름다운 땅의 심음으로 말미암아 너가 정말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세상에 공포한 것이다. 역대상 4장 9절에 그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야베스 그러면 귀중한 자,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신 분,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기는데 여러분 그러나 실제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고통, 아픔, 슬픔, 괴로움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이름을 짓는 것은 아버지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베논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어도 야곱이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권한 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도 많은 이들이 추측하기는 그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없다라고 하는 것, 아버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유산이 없다는 것이고 그 유산과 기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야베스는 태어남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머니에게 긍휼함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아이가 아버지도 없이 아버지의 유산도 없이 유업도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 어머니는 그 자녀를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슬픔의 아들이었던 이 야베스가 가장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10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야베스는 알고 있었어요. 내게 육신의 아버지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늘아버지는 내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늘아버지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자기의 삶을 영원하게 할 것이요 복되게 할 것을 존귀하게 할 것을 그는 확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했고 그 하늘아버지를 통해서 그는 존귀한 삶을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8절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여러분 지금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 과실을 맺지 않으니 찍어버려라. 정말 열매를 맺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를 향해서 찍어버려라 라고 얘기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그대로 두옵소서, 그대로 두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막아서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님, 오히려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미리 줬더라면

0: 어쩌면 이 나무가 결실을 맺었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내 노력이, 내 힘이, 내 의지가 조금도 들어가지 못했으니 용서해 주시고, 내가 정말 이 나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애써 볼 테니 제발 이 나무를 베지 마시고 내게 맡겨주세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키는 겁니까? 자신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기도잖아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죄를 짓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의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이들은 이들의 죄를 알지 못해요. 이 모든 것들이 내 책임입니다. 모든 것이 내 책임이니 내가 모든 죄를 끌어안고 내가 이 십자가에 달려 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 책임입니다.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 마시고 내게 책임을 물어주옵소서.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금년 한 해만 한 해만 더한 해만 더한 해만 더 주님은 그 일들을 막아서면서 우리를 향해서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두루두루 파고 그리고 걸음을 주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결실을 맺는 것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19절과 22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육체로 하는 것은 성령이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령으로 하는 것은 열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합니까? 바로 이것은 우리의 육체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는 성령으로 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슬픔 속에 태어났고 내가 고통 속에 태어났고 아픔 속에 태어났던 야베스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끊임없이 내게 물밑을 밀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정의 열매들이 내 삶에 맺혀지도록 기도하고 응답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 성북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진정한 회개가 열매를 맺게 한다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49-0000번, 서울전화 02-940-0000번, 여의도 순복음 성복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271장, 새찬송가 495장, 익은 곡식 거둘 자가. 통합찬송가 271장, 새찬송가 495장, 익은 곡식 거둘 자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찬양노트 전동입니다. 어저께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학창시절에 우리를 바르게 자라도록 지도해 주셨던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우리들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평균 12년의 학교 생활을 합니다. 긴 시간 동안 많은 선생님들의 땀과 노력으로 어른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첫 찬양은 아이빅 밴드의 감사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알고 나서 감사라는 표현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식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죄인인 저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곡은 CTS의 내가 매일 기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셔서 참된 평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이번에는 클래식 콰이어의 태산을 넘어 헌곡에 가도, 베이스 김요한의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두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외롭고 슬플 때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힘든 길 가운데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다음 곡은 국립합창단의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은 두렵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나를 몰라주고 내 진심을 몰라줘도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예라모십에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 세상에서 혼자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지요. 그러나 그때도 혼자가 아니고 주님이 함께 걷고 계십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찬양 노트 전동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마산 충만교회 전혜권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우리나라의 모든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세대 간의 갈등으로 아파하는 가정마다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부모는 공경받고 자녀는 사랑 안에서 꿈을 꾸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화합과 평화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이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비석에 새기며 자라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김보령입니다.
1: 김정환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미국의 한 대학교 정원에는 그리고 영원히라는 짧은 비문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비문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는데요. 한 대학생이 등록금이 없어서 목사님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돈을 빌려주면 어떻게 쓰고 싶은지 물었는데요. 학생은 빌려주신 돈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졸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졸업하면 그 다음은 무엇을 하겠는가 라고 목사님이 묻자 학생은 취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목사님은 계속 질문을 이어갔죠. 그리고 그 다음은 학생도 답을 이어갑니다.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학생이 답합니다. 늙고 병들겠죠. 목사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 질문 앞에서 학생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목사님

0: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영원, 영원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지옥에서의 영원이고 또 하나는 믿음 안에서 누리는 천국의 영원이다. 이 말을 들은 학생은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훗날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 그리고 영원히 라는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1: 근데 인생은 현실만 보고 살다가 그거로 끝마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혼을 보고 살고 영혼을 위해서 다름박질하고 있는데 네. 역시 유물세계에서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죽는 거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줘야 돼. 네. 그게 끝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가 있다고 하는 거, 그거를 소개해 줘야 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0: 네,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 더 널리 전해야겠다는 생각하게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함께한 후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수원 중앙기독초등학교 교사를 지내셨던 윤경희 선생님과 또 남편 되시는 이기상 집사님 네 분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0: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삶의 아픔과 시련이 찾아오더라도 감사가 먼저이고 은혜가 먼저임을 고백하는 한 사람. 중앙기독초등학교에서 근무하셨던 윤경희 선생님을 만나봅니다.
1: 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이기상 집사님과 윤경희 집사님 네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네. 예, 드물어 남편까지 모시고 왔어요. 네. 예. 극동방송 직원들한테 인사를 한번 하셔야죠.
1: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또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먼저 남편 집사님부터 먼저 해주시면
2: 예,
1: 어떨까요?
2: 예, 저는, 수원에서 거주하면서 사실은 우리 김정환 목사님을 중앙침례교회에서부터 좀 뵀었고.
1: 아, 그러셨군요.
2: 그때 제가 초심자였을 때 저희 집에 신방까지 와주셨던. 와. 또 저희 큰아들 내외의 주례를 맡아주셨던. 와, 그런 인연으로 사실은 아버님 같은 또 가장 가까운 목사님 중에 한 분으로 저는 현대자동차에서 한 40여 년 근무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해서 뭐 학교 교수로서 조금 이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안디옥 교회에 이제 출석하고 있는 집사입니다.
3: 근데 5월 달을 가리켜서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두 분이 싸움은 안 하죠?
2: 네. 예전에는 싸움을 했는데 그 네. 가장 커다랐던 이유가 사실은 이 저희 믿음에 대한 것 때문에.
3: 네. 네, 저희가. 근데 누가 먼저 믿었는데요?
4: 제가 우리. 먼저 믿었습니다.
3: 그렇죠?
4: 네.
3: 그러니까 신앙이 좀 엉터리니까 자꾸 바가지를 긁었겠지.
2: 네.
3: 교회 가자. 그렇죠?
2: 네. 네.
3: 그러다가 이제 할 수 없이 저 만화님의 권면에 이제 교회 가서 직분도 받고 가정. 그래서 이제 아들 며느리 자랑 좀 해보세요. 윤 선생님이.
4: 저희 아들이 둘인데요. 큰아들이 이제 하버드 졸업했고.
3: 하나는 미국에 하나 있죠?
4: 미국에 네. 하나 있고요.
3: 또?
4: 두 번째 아들은 이비인후과 하고 있어요.
3: 네. 그리고 광주에서?
4: 네. 거기서.
3: 무슨 과예요?
4: 연세봄 이비인후과입니다. 이비인후과.
3: 그래서 이제 아들 둘, 며느리 둘.
4: 네.
3: 저?
4: 네.
3: 저 손주, 손녀는 몇 명?
4: 손녀 하나 있습니다.
3: 아직?
4: 네.
3: 아니 이제 가족은 이제 아들 둘만 뒀는데.
4: 네.
3: 큰아들은 미국에 있고요.
4: 네.
3: 어디 뭐 회사에 중역을 맡고 있고.
4: 네.
3: 며느리는 의사라면요?
4: 네.
3: 어디서 의사를 해요?
4: 노스웨스턴 병원에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 WHO 산하에 그 백신 연구소 있어요. 거기에 들어갔어요. 국제기.
3: 그러면 이제 거기도 딸이 하나 있어요?
4: 네, 거기에 이제 저 손녀 하나 있습니다. 네.
3: 그럼 뭐 보고 싶어도 자주 못 보겠네요.
4: 아, 근데 이제 고맙게도 그 인터넷으로 한 달에 한두 번은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통화하면은
3: 손녀 딸이 받고
4: 소윤이가 나타나서 막 재롱도 부리고. 네.
1: 손녀는 몇 살인가요?
4: 손녀 올해 11살 됐습니다.
1: 아, 너무나 예쁘네요.
4: 중학교.
2: 예. 네. 큰 며느리가 저는 그거 보면서 조금 현명하다고 생각한 게 사실은 그 영상으로 보이기가 싫을 텐데도.
3: 예.
2: 영상을 그냥 틀어놉니다. 한두 시간을 그냥 틀어놔서.
1: 아, 짧게 자기, 통화하는
2: 예, 자기들도
1: 아니라.
2: 생활하면서 뭐 아들도 나타나갖고 헤이 데디도 하고 뭐. 또 며느리도 이제 나타났다가 또 손녀가 와서 재롱도 떨다가 저희도 이제 밥 먹는 거 같이 먹어가면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왜 잠깐 통화를 하게 되면 경직돼 갖고 할 얘기 인사하고 나면 사실은 더 이상 할 그렇죠. 얘기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를 해놓으니까 저희도 좀 편하고 자기들도 어떤 때는 뭐 누가 안 보이면 어디 갔니? 그럼 샤워하고 있어요. 그럼 또 나타나갖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1: 저는 잠깐 영상 통화하신다 그래서 한 5분 잠깐 통화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한 거실에서 같이 있는 듯 서로 화면을 켜두고 일상을 공유하시는 거군요. 좋은 방법.

0: 네,
1: 굉장히 네. 참 현명하게 잘 하는 것 같아요.
2: 그럼 이제 큰 며느리는 의사고 둘째 며느리는요?
3: 둘째 며느리는 변호사인데요. 아, 지금 우리 둘째 아들이 제 귀가 이렇게 아파서 엄마 고쳐준다고 이비인후과를 갔거든요. 아, 네. 근데 이비인후과 레지던트 1년 차 때 엄마 못 고쳐. 그냥 살아야 돼. 그러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막내 며느리는 그 노무, 재무 병원에서 어떤 땐 간호사가 부족하면 간호원 그리고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0: 그러시군요. 네네. 네. 또 귀한 다복한 가정을 이루셨는데.
3: 아유, 감사합니다. 네.
2: 그럼 이제 이 5월 달에 가정의 달인데 내가 볼 적에는 우리 이사장님 가정이 모범 가정같이 느껴져서 오늘 오시라고 그랬는데 윤경희 선생님은 뭐 기독교 초등학교에 네. 담임선생님도 하시고 네. 우리 집사람하고 굉장히 가깝게 만났을 텐데 네. 우리 집사람 장점이 있다면 뭐고 단점이 있다면 뭐요?
3: 아, 원장님은 이렇게 심기운 곳에 꽃 피우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늘 미국에서 여기 오셨지만 그 당시는 엄청 열악했지만 그곳에서 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그리고 유치원도 잘 하시고 그리고 하여간 학교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청소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면서 우리 원장님이 정말 성실하시고 정말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거를 배울 수 있어서 너무 네. 감사했어요.
0: 드루이 사모님과 함께 하면서 네. 정말 많은 부분들을 네. 보고 또 배우셨을 텐데요. 네. 이렇게 인연이 깊으신데 맨 네. 처음 어떻게 또 트루디 사모님과 알게 되셨는지 그 첫 만남 계기도 궁금합니다.
3: 네. 제가 원래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0: 아, 네.
3: 네. 근데 한 89년도에 수원에 이사 왔는데 우리 큰아들이 그때 한 유치원에 갈 일이 있었는데 네. 수원에서 중앙유치원이 제일 좋다고 소문이 났어요.
0: 아.
3: 그래서 이제 그 유치원에 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알아봤는데 교인이어야 된대요.
0: 예. 기독 유치원이니까요.
3: 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한테 우리 중앙침례교회 나가자. 그래서 한번 나가보니까 분위기가 조금 괜찮더라고요.
0: 아, 네.
3: 그래서 교회에 다니게 됐고 우리 아들이 중앙유치원에 다니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중앙유치원에 다니는데 거기서 성경 말씀을 외워오는데 제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엄마가 모르면 이거 안 되겠다.
0: 아이도 외워오는데 네. 나도 외워야겠다라고 네. 생각하셨군요.
3: 네 싶어서 거기 그때 그 중앙침례교회에서 영어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그거를 신청했는데 네. 거기 선생님이 우리 원장님이셨어요.
0: 아, 그때 그 네. 강사분이 트루디 사모님이셨군요.
3: 네. 트루디 네. 사모님한테 그 영어 성경 공부를 배우면서 그 성경 공부가 끝나면 또 성경 공부 가르친 그 제자들을 우리 원장님이 그 인계동 집에 초대하셔서 쿠키도 구워주시고 커피도 타주시고 그 쿠키 냄새가 너무 좋았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부터 원장님하고 친했어요. 네.
0: 따뜻한 시간을 많이 네. 나누셨네요.
3: 너무 예. 좋았어요.
2: 윤경희 선생님은 모범적인 선생님인데
3: 네.
2: 일찌감치 선을 놨더라고요.
3: 네.
2: 무슨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3: 네. 2015년에 제가 돌발성 난청이 왔어요. 그래서 이 왼쪽 귀가 갑자기 안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고치려고 막 여러 병원에 다니면서 했는데 못 고쳤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많이 힘들었죠.
0: 그래서 교직을 그만두고
3: 네 집에 있었죠. 집에 있으면서 너무 무료한 거예요. 좀 이거 고치려고 힘들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2: 윤경희 선생님은 우리 집사람 이따옴씩 미술을 가르쳐주는데 소질이 있어요?
3: 제가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 집중할 수 있고 또 또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네.

0: 그래서 원장님 그림 그리실래요? 그랬더니, 아, 그러자? 그래서 그 원장님 그 주변에 있는 물건, 뭐 연필이라든지 꽃병이라든지 뭐 원장님 쓰시던 그런 것들을 하나씩 그렸거든요. 근데 그게 완성되시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원장님도 그림을 그리시는 그런 DNA 있으시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그렸죠.
1: 그럼 몇년 동안 함께 하셨어요?
0: 7년 동안은 매주 수요일마다 가서 그림도 그리고,
1: 오랜 시간 함께 하셨네요.
0: 네, 그랬고, 코로나가 난 다음에는 조금 힘들었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지금까지, 예, 원장님하고 친구하고 있습니다.
1: 그러시군요.
0: 네.
1: 예.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함께한 뒤에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윤경희 집사님, 이희상 집사님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1: 우리 이사장님은 현대에 오래 계셨죠?
2: 예. 예.
1: 그 수소차를 내가 이회장님하고 한번 타봤는데 그 수소차가 요새 나와요? 안 나와요?
2: 예, 지금 수소차가 생산 중에 있고요. 판매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사회적인 인프라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또 그 일반 소비자들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보편화가 안 돼 있어서 판매량이 적기는 합니다만은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수소차가

0: 승용차보다는 대형 트레일러나 이런 차 같은 경우에 더 오히려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상용용 차로서 지금 이제 스위스라든지 전 세계에 수출을 해갖고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한 10년 이후에는 미래의 에너지로서 아마 각광을 받을
1: 근데
0: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수소차 하면 우리 정치자들이 잘 모를 텐데, 수소차 하면은 뭐가 들어가서 움직여요?
0: 아, 예. 수소차 그러면 이제 수소와 공기를 갖다가 결합을 해서 전기를 발생을 시킵니다. 자동차 내에서.
1: 예.
0: 그러니까 이제 원리는 물을 전기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가 나오는 거를 역으로 수소를 싣고 다니면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결합을 시켜서 전기를 발생시켜갖고 전기 모터를 부동하는 그런 차입니다. 그래서
1: 아니, 지금 우리는
0: 공기를.
1: 그냥 휘발유과 가서 휘발유 넣고 엔진 타면 가는데, 이런 거는 어디 가서 이걸 분리를 누가 해야 돼요?
0: 아, 그게 이제 수소 충전소가 있습니다. 가고
1: 다
0: 우리 연료 넣듯이 수소를 갖다가 네,
1: 집어넣는다.
0: 그렇게 합니다.
1: 그러면은 지금 뭐 휘발유는 떨어질 때까지 가고, 수소도 떨어질 때까지 가고,
0: 네, 그렇습니다.
1: 그럼 어디 가서 넣어야 되는데,
0: 네,
1: 휘발유 가게는 여기 가면
0: 그렇습니다.
1: 많으니까 쉬운데, 앞으로 그 수소, 그렇게,
0: 충전소.
1: 예, 충전소를 많이 만들어 놔야 되겠네.
0: 예, 그게 이제 참 고민입니다. 왜냐면 차량 대수가 아직 얼마 안 됐는데 충전소를 많이 짓자니 투자금이 또 그만큼 많이 들어가야 되고 이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에 대한 그런 문제도 좀 있어서요. 근데 세계적으로 지금 충전소는 많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좀더 이용할 수 있는 빈도수가 좀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이 사장님이 좀 아깝다고 느끼는 게, 뭐 그런 기술도 있는데, 정년이 돼서 나와서 뭐 있는 걸 봤을 때, 뭐 동지들이든 모아가지고 조그만 기업이라도 하나 해나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0: 아, 예, 지금, 저기, 작긴 하지만요, 친환경 자동차 관련해서 컨설팅 회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1: 아니,
0: 그래서 이제,
1: 컨설팅을 한다면은 앞으로 자동차 짓는 사람들을 컨설팅을 하는 거예요?
0: 부품 회사, 주로 이제, 이 자동차 자체는 현대자동차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은퇴한 사람이 뭐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그 밑에 많은 영세한 부품 회사들은 방향도 못 잡고 있고 또 뭐가 중요한지도 잘 모르고 있는 업체들을 저희가 이제 저랑 같이 근무했던 은퇴한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하나의 협회로 만들어 갖고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저희한테 자문을 구하거나 아니면 뭐 컨설팅을 원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이렇게 봉사 형식으로 해서 커다란 비용 없이 저희가 그분들한테 앞으로의 사업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1: 만약에 방송을 듣고, 아, 나그 양반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럼 어디로 연락을 해야 돼요? 뭐,
0: 저
1: 지금은 나와요? 회사.
0: 회사는 아직 등록은 안 했고요. 저희가 이제 이게 아름아름 아는 분들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2: 네,
0: 제가
2: 오늘 이 방송 시청
0: 알려드리겠습니다.
2: 하시고 또 궁금한 점, 또 문의하고 싶은 점이 있으면 극동방송에 연락 주시면
0: 예.
2: 저희가 또 집사님과
1: 극동방송에 연락을 하면 이 연락을
2: 예,
1: 드릴 수가
2: 잘
1: 있죠.
2: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니, 두 분이 어디서 어떻게 만났어요?
3: 아니요, 저요?
1: 네.
3: 네. 저
0: 대학교
3: 대학교
0: 1학년 때
3: 같은
0: 저기
3: 클럽.
0: 인천에 있는 서클에서 만났어요.
1: 대학교 다니면서.
0: 네, 대학교 1학년 때.
2: 동호회에서 만나셨군요.
0: 예, 그런 식이죠. 그래서 1년 동안은 활동하는 동안은 연애를 못 하게끔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동호회가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1학년 때는 그냥 알고만 지냈다가 그게 해제되면서 제가 이제 2학년 올라가면서 그 당시에는 편지를 썼죠. 왜냐하면 이메일도 없었고 뭐 카톡도 없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2: 편지로 고백을 하셨네요.
0: 편지로 해서 인연을 맺게 됐죠.
1: 그리고 군대를 갔죠? 안 갔어요?
0: 아, 저는 현대자동차의 연구원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근무하는 게 군대를
1: 군대,
0: 대체를 해서,
1: 군대가 되는구나.
0: 군대는 안 가고,
2: 그러셨군요.
1: 그럼 이제 결혼은 언제 했어요?
0: 결혼은,
1: 대학 졸업 맞고?
0: 예, 졸업 맞고, 여기는 학교 교사였고, 저는 이제 현대자동차의 직원으로
1: 들어갔고.
0: 근무하면서, 83년에 결혼했습니다.
2: 오랜 결혼
1: 그러면
2: 생활
1: 양가
2: 이어오셨네요.
1: 부모님들은 믿는 분들이 아니고.

0: 네, 믿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믿게 된 거는 정말 여기가 수원이 제2의 고향인데, 아, 여기 와서 이제 목사님도 뵙고 원장님 만나고 그리고 중앙유치원, 중앙기독 초등학교가 저희들을 많이 이렇게
1: 그럼
0: 잡아준 것 같아요.
1: 아드님은 중앙기독교 초등학교 뭐 댕겼어요?
0: 아, 3학년, 4학년 댕기고요.
1: 네.
0: 작은 아들은 1학년, 2학년 당기고 그다음에 미국을 갔어요.
2: 네. 그 아들 교육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그 좋은 기독 유치원 보내고 싶어서 교회를 등록하셨는데 교회를 등록하자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 우리 집사님 심정은 어떠셨는지도 궁금해요.
3: 저는 처음에는 좀 부정적이었죠. 야, 꼭 교회를 가야지만 유치원을 간다라는 게 그게 조금 안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집사람이 계속 이제 저 욕을 해서,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 저희 옆집에 사시던 분이 저희를 전도를 해갖고
2: 아, 그러셨군요.
3: 순복음교회를 한번 갔었었거든요. 근데
2: 네.
3: 순복음교회를 가서 예배를 보면서 아직 신앙이 없던 상태에서는 조금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예배 보는 그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것만 생각하고 제가 부정을 했다가 중침에 한번 이제 가자고 하고 중침 가서 그때 3부 예배인가 갔었을 거예요. 11시 예배. 가서 보니까 사뭇 분위기가 다르고 또 실제적으로 그때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초심자긴 하지만 내가 같이 접하고 같이 할수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2: 그때부터 교회를
3: 발을
2: 또
3: 예,
2: 다니게
3: 그래서
2: 됐고.
3: 그로부터 한 4년 뒤에 미국 가기 전에 이제 침례를 목사님한테 저희 두 부부가 같이 받고 애들도 같이 침례를
2: 그렇게 또
3: 받고
2: 믿음의
3: 그래서 이제
2: 가정으로
3: 시작이 됐습니다.
2: 세워졌군요.
1: 근데 엄마로서 얘들은 믿음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고 또 거기선 영어도 조금씩 가르쳤고 유치원에서 저 그런 게야뭐 다른 유치원보다 조금 차이가 있구나. 그런데 이제 사실 교회를 나와야 등록 이제 믿지 않는 부모들이 뭐나 처음 시작할 때 아버지들이 다 등록하고 나와 그거부터 문화네. 그래서 야 그래도 애들이 자꾸 아버지 교회 가자고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한데.
2: 오늘 청취자 사연 도착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전해지는 말씀의 은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제자를 생업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또 떡과 생선으로 지친 몸을 안식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묵상했습니다. 당연하고 생각했던 모든 일인데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니 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입히셨고 먹여주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느껴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따라 저도 하루를 살아갈 때 누군가에게도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 오늘 귀한 사연 보내주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함께 나누고픈 사연 있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찾아주시고요.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친환경 자동차 컨설팅을 하시는 이기상 집사님, 그리고 수원중앙기독초등학교 교사로 섬기셨던 윤경희 선생님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끝으로 우리 이 가정의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알려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제가요, 요새 우리 남편하고 같이 제자인가 팬인가 이거를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팬이 아닌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좀 나이가 들었으니까 beautifully.

0: 엔딩을 하는 그런 거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1: 요새 뭐 두 분이 싸움 안 할 것 같은데.
0: 싸움 잘 안 해요.
2: 요새는 기억 별로 없습니다. 제가
1: 싸움할 게 아니에요. 남편이 항복하면 싸움할 게 아니에요.
2: 오늘 운전기사 겸 사실은 쫓아왔습니다.
3: 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서 또 아름다운 또 부부 모셨습니다. 윤경희 집사님, 이희상 집사님 네 분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네, 건강하십시오.
3: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가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24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되며 김희아 집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웃과 지인, 전도 대상자 등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관리집사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만 55세 이하 성도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74-6737

1번, 010-4874-6737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 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모집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6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 평산동에 위치한 평산교회에서 하나님의 질문이란 주제로 심령 대부흥회를 개최합니다. 5월 22일 금요일과 5월 23일 토요일에는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며 5월 24일 주일에는 오전 9시와 11시, 오후 2시까지 3차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5-366-2033번, 지역번호 055-366-2033번 평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면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또는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제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잘 보냈나요? 어제는 5월 15일 스승의 날이었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선생님이 있나요? 학교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학원 선생님 등 여러분을 지도해 주시는 많은 분이 있을 거예요. 그 선생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아름다운 마음을 표현하는 스승의 날을 보냈나요? 정성껏 만들고 준비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거나 헌저 정성스럽게 쓴 여러분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전해드린 친구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쥐어린이 방송을 듣는 친구들은 분명 선생님께 올바른 마음과 태도로 감사와 존경을 전했으리라 믿어요.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눌까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주 여호와께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쥐어린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주 여호와께 찬양을 듣고 왔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선생님께 카네이션 꽃을 드렸을 때 또는 감사의 편지를 드렸을 때 선생님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전도사님이 상상해 보았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우리 친구들을 바라보셨을 것 같아요. 나의 제자가 이렇게 자랐구나.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멋진 어린이로 자랐구나 생각하시면서 말이지요.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선생님들은 존경받고 높임받으셨어요. 그런데 요즘 뉴스를 통해 들리는 안타까운 소식은 선생님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나쁜 일들을 겪으신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교사를 직업으로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도 여러분을 가르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시는 선생님들은 얼마나 멋진 분들인가요?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을 잘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사명감이 없다면 그 일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을 가르쳐주시는 선생님들께 스승의 날뿐만 아니라 틈틈이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일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교회가 많을 텐데 여러분을 지도하는 교회 학교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잠시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새 힘과 지혜를 주셔서 잘 가르치도록 도와주세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일에 기쁨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매일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고 선생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과 선생님의 관계는 지금보다 더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가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좋은 선생님을 주시고 선생님을 통해 바른 가르침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첫 곡으로 들었던 주 여호와께 찬양을 함께 불러보기로 해요. 이 시간 함께하는 찬양의 악보를 받고 싶은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들에게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쥐어린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구들, 오늘 배운 주 여호와께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을 높이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 자라는 여러분이 되길 바래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For You Kids와 나영환이 함께 부른 행복해요.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입니다.

0: 성경의 사람을 만나요.
1: 나는 바울에게서 무익한 사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을 만큼 겁쟁이였고 어려움을 견뎌내지 못했어요. 도망치기 선수였죠. 오늘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에게 나의 부끄러웠던 모습을 용기 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2: 아니, 나를 왜 잡는 거요? 난 저 사람과 상관없단 말이에요.
3: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급하게 무리를 피해 도망하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이에요. 그는 예수님이 체포되어 잡혀가시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공포에 질려 도망했어요. 심지어 벗은 몸으로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랬을까요? 마가 요한의 도망은 이번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나바, 바울과 함께한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선교 여행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도중에 도망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찰 때 그 상황을 이기려고 하지 않고 도망하기 바쁜 친구가 있나요? 나는 힘든 일은 싫어. 어려운 일은 피하고 싶어. 두려움과 맞닥뜨려 싸우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이지요. 우리는 어떻게 용기를 갖고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어려운 일이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 그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예수님께 배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름답고 행복한 하늘나라, 빛나고 높은 보좌가 예수님께서 계시는 자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기꺼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하는 때가 다가왔어요.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질당하고 양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오셨다고 했지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우리처럼 사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그런 끔찍하고 두려운 일에서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요, 사람이신 예수님도 피하고 싶으셨어요. 이런 어려움을 감당하기 두려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끔찍한 일이 두렵고 피하고 싶었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셨습니다.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하고 싶으나 피하지 않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지 않고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였기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구세주가 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가요? 얼마나 감사한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나는 힘든 일은 싫어, 어려운 일은 피하고 싶어, 두려움과 맞닥뜨려 싸우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약한 모습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피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힘든 일을 견뎌내고 용기 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피하고 싶을 때, 용기 나지 않을 때 예수님께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진짜 변화될 수 있어요.

0: 아빠 요한은 부끄럽고 비겁한 행동을 하며 어려움을 견뎌내지 않고 피해 도망가는 선수였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격려를 받아들였고 베드로와 함께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함께 했어요. 그는 점점 변화되었어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1: 나도 변화될 수 있어!
0: 마가 요한은 이제 더 이상 도망쳤던 나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꼭 내게 필요한 사람, 유익한 사람, 보고 싶은 사람이라며 찾는 사람이 되었어요. 누구보다 용기 있고 어렵고 두려운 상황을 넉넉히 견뎌낼 줄 아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어요. 또한 성경 마가복음을 기록했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복음을 위해 충성스럽게 살았어요. 혹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견뎌내지 못하고 피하고 도망치는 친구가 있나요? 그러나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사랑하는 친구라면 마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변화될 수 있어요. 그렇게 변화되기 위해 여러분은 계속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세요.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여러분이 피하고 싶을 때 용기가 나지 않을 때 예수님께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진짜 변화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도망치거나 피하기보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용기를 갖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모두 되기를 바래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어렵고 힘든 일은 싫어했고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마치지 못했어요. 두려움에 항상 비겁하게 도망하거나 두려워 떨었어요. 저의 용기 없었음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 저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 매일매일 승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엔 어떤 성경의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한국 어린이 전도 옆에 오 사랑해요 예수님 찬양을 듣고 왔어요. 오늘은 도망치기 선수였던 마가 요한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를 변화시켜 주셨지요. 우리 친구들의 연약하고 용기 없는 모습도 예수님께 내어 맡길 때 예수님 닮은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오늘 방송을 통해 느낀 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 중 몇 명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줄게요. 친구들, 마지막 찬양, 사랑의 교회 캔송 키즈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들으며 인사할까요? 우리는 주여리니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예수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김보미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16일 토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물 중 가장 크게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고 또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예요? 그 중에서 살아있는 인물을 이야기해 볼까요? 라고요. 아이들은 저마다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부터 영화 배우 브래드 피트, 아마존 회장인 베이조스를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오바마 대통령을 꼽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하나에는 예수님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정정하죠. 아니, 지금 현재 살아있는 인물 중에서 고르는 거야 라고요. 아이는 대답합니다. 선생님,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살아 계시죠. 네,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십니까? 라고요.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사람들이 증인이 되길 원하셨고요. 또 증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또 우리 가정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요. 송경민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찬양 함께 드리죠.

선생님,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셔요. 라고 큰 소리로 자신있게 외쳤던 초등학생의 그 믿음, 우리 안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복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이신 이동원 목사님은 암투병을 하던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아픈 경험을 공유하셨는데요. 너무나 슬프고 아팠지만 주님께 더 집중하며 주님 품에 안긴 아들을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로스쿨 1등으로 졸업할 때 기뻐

했지만 정작 아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기뻐했는지 돌아보셨다고 해요. 아들을 하늘나라에 보내며 눈물로 올려드리는 감사.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유모가 많았던 아들로 인해 누린 기쁨으로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들의 암 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눈물 없이는 할 수 없는 감사, 때로는 알 수 없는, 또는 때로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야 되는 순간이 우리 인생에도 있는데요. 주님도 십자가에서 그러셨겠죠?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영생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꿈이 있는 자유의 소원, 라이플로드 싱어즈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송가 이어졌습니다. 봄나물이 너도 나도 향을 뽐내고 있습니다. 방풍나물은 고추장에, 취나물은 된장과 들기름에 묻혀내고, 두릅은 초고추장과 함께 내면 금방 봄나물 한 상이 차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계절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박한 음식을 함께하는 것도 이 기쁨도 주님이 허락하신 기쁨이겠죠? 연주곡 함께 하시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그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서로를 더 아끼고 사랑하는 가정 되길 바라는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어머니들의 이야기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마더와이즈의 성경공부 교재 자유 묵상 나눔 시간인데요. 어머니들을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는 다섯 가지 원리에 대해 소개하는 마더와이즈의 자유 성경공부 교재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나눔을 들으시며 공감하는 부분이나 또 하시고 싶은 이야기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마더와이즈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는 유튜브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찬양 한 곡 함께 하신 후에 한국 마더와이즈 대표이신 조은영 사모님과 함께하는 자유 나눔 시작하겠습니다.